0: 네, 오늘 첫 곡 호주 출신 팝스타 씨아 그리고 자메이카 출신 뮤지션 션 폴. 근데 이분 랩 영어로 한 거 맞죠? 한 개도 못 알아듣겠네 진짜 단어 하나를. Cheap Drills 라는 곡이었습니다. 4살 손자가 상디 말 따라서 기지개를 쭉 펴더니 아 티원타 이럽니다. 4877님 아이고 아이고 그, 예 아저씨가 그 얘기한 거 들었어요. 아 티원해요. 0606님은 댁에 있는 냥이를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날이 흐려서 그런지 요렇코럼 주무신다고. 얘가 거의 뭐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냥 뻗어 계시네요. 네. 자, 그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리면서도 말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양이 앞발을 쫙 내밀고 이렇게 하품하듯이 우리도 일어날 때 이렇게 쫙 기지개를 야, 네, 이씨야. 자, 오늘 3, 4부 예, 많은 분들 우리 많은 아침 가족들이 기다려주고 계신 라떼 차트쇼 오늘 이원석 씨의 아,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은 아쉽지만 하루 한 주 건너야겠습니다. 예, 미리 공지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대신 여러분들의 실시간 신청곡들로 함께 할게요. 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오늘 아침 앞으로 열려 있고요. 그리고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창 다양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지어싱크, 쉐보레, 롯데렌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할게요.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파발이 살아있는 떡.
9: 파발 찹쌀떡의 원조.
10: 백년화편.
9: 첨가물 없이 건강한.
10: 백년화편.
9: 30년 전통.
10: 백년화편.
9: 떡 선물 세트는.
10: 백년화편.
9: 1588-5678.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카페라 그룹이죠. 일디보 팝스타 셀린 디온이 함께한 I Believe in You라는 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면접 보러 가는 날 차에서 들려주신 곡인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네요 라고 9482님 그날 생각이 나셨군요. 날씨가 꿀꿀한데 노래는 마음을 녹입니다. 9071님 뭔가 힐링, 치유, 명상하는 기분이라고 살짝만 적시고 다시 일할게요 라고 9477님 네. 형편 되실 때까지 예. 아, 이어서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춘들의 정서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잔나비,

슬픔이여 안녕. 저도 잔나비인데 이 친구들이 아마 네가 두 번 정도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24이잖아요. 네, 24살의 차이인데 제 나이에서 20살을 빼도 30이 넘는다는 게 갑자기 서글픕니다. 와, 24를 뺐는데도 30 언저리야? 야, 진짜. 흐린 하늘이 용서되는 노래입니다. 라고. 아, 조금까지 분노하고 계셨군요. 5520님. 조카가 다니는 유치원이 바로 우리 집 앞이라 오하윤 시작할 때쯤 지나가면서 늘 인사를 하는데 오늘 조카가 늦잠을 잤는지 아직이네요? 라고. 아, 흐린 날은 왠지 아가들도, 네, 일어나기가 힘든 법이죠. 그나저나 너무 늦으면 안 될 텐데. 네, 3874님의 제보였습니다. 자, 레이사 오노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방금 커피 내린 아침 가족분들, 특별한 곡이 되겠어요. T42.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0: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Ns. 자, 오늘 첫 소식은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대요. 뭐 늘 주변에서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해서 뭐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계시겠지만 이 폭염 신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최근 3년 동안 북극 해빙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들 수가 있대요. 해빙이 줄면 중위도에 고기압이 몰리게 되고요. 북극의 찬 공기가 갇히게 되면서 한반도 기온이 올라간답니다. 또 다른 신호로 높은 북태평양 수온으로 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면 한반도로 뜨거운 공기와 수증기가 유입돼서 덥고 습한 그런 찜통 더위, 열대야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 벌써 다음 주면 6월이잖아요. 자, 마음의 준비와 온열 질환 대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연초 말고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그 왠지 연초보다 덜 해로울 것 같고 특히나 냄새가 안 나서 눈치가 그래서 덜 보인다 이렇게 제각각인데요. 전자담배가 혹시 금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피우시는 분들 그 기대는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연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연초 대신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의 70%가 전자담배를 끊지 못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피우고 있고 연초와 전자담배를 같이 피는 사람은 다시 연초로 돌아갈 확률이 80%나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담배가 금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연초에 비해 덜 해롭다는 근거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연을 원한다면 전담 이런 게 아니라 효과가 입증된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하거나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금연 클리닉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니까 참고하셔서 금연 꼭 성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성공 기원합니다. 매년 7월에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도시에서 아비뇽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이게 종합예술축제래요. 근데 여기 올해 한국어가 공식으로 초청 언어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한국 작품 9개가 공식 프로그램 무대에 오를 예정이랍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낭독 공연으로 배우 이혜영 씨와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함께하고요. 소리꾼 이자람 씨가 톨스토이의 주인과 하인을 판소리로 색다르게 선보인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공연 예술의 강렬한 에너지와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이젠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이 된

이자람 씨의 아주 꼬마 때 앳된 얼굴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네, 세대가 이제 40대 중반 이상이시라면 84년 우리 이자람 씨가 4살 때 아버지도 뮤지션이잖아요. 이규대 씨와 함께 동요 내 이름을 불러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동요 내 이름에서 회자된 우리 이자람 씨의 그러니까 어릴 때 이름 그렇게 불렀나 봐요. 이자람 씨가 세 글자인데 네. 누구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네 하고 대답하면 너 말고 네 아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호박차 세트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자, 노래는요. 와, 이 노래 진짜 몇십 년 만이네요. 바카라입니다. Yes, sir. I can boogie.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이 노래가 디스코의 열풍을 타고 여성 두 명으로 된 스페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바카라라는 Yes Sir, I Can Boogie 이게 정서적으로 지금은 옳지 않죠 이런 분위기가 네 당시 왠지 70년대 뭔가 그 예, 마초남들이 그렇게 득실득실하던 그 정서가 담겨있던 자 아무튼 Yes Sir 오늘 힌트 때문에 들려드렸고요 노래 뭐 오랜만에 들으니까 재밌네요 1984년 4살 이자람 어린이와 아버지 이규대 씨가 함께한 내 이름에 등장하는 화자 정답은 예솔이입니다 예솔아 그래서 옛설이었어요 노랫말을 쓴 작사가인 아동문학가 김원성님의 아들 이름이 예솔이고요 이자람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자람 씨였습니다 네, 지금의 국악인 동생 이름이 예솔이라 맨날 저 노래 부르면서 놀렸는데 추억이네요 김혜연님 이 노래 기억나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앞에

너 말고 내 엄마 어머니를 분명히 이때 자람씨 앞니가 하나 정도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발음을 보니까 아유 귀여워서 지금도 아이들 이름 넣어서 한 번씩 부르고 있다는 3726님 저 가끔씩 혼자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노래인데 이게 문제로 나오다니 신기합니다. 이미정님 예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김예현님 유산균 세트 우리 예솔님의 언니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 호박차 세트는 3726-1278-4859 김인혜 이미정님 네,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칼로리 퀴즈는 네, 주중에 계속 되니까 내일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5475님의 신청곡입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0: 네, 뭐 계산기처럼 생긴 그 악기 여쭤본 아침가족 계셨는데 그 시리즈 중에 아케이드라는 악기 소리가 뾰로롱 그게 거기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했군요. 자, 오늘 생방 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답장으로 내일 첫 곡 초성 퀴즈 힌트 다 받으셨죠? 자, 내일 아침 저희 첫 곡 틀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너무 쉽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이 계신데요. 10분께 요거트 세트 그중에 또 한 분께는 초성 퀴즈 맞춤 선물이에요. 이번엔 비읍 선물 3종입니다. 올리브 오일, 보정 속옷, 실비 김치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MBC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9시 54분을 향해 가고 있고 2부 끝곡으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Days are Numbers, 날짜는 숫자들이다.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지금 상암동은 날이 이제 개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새벽엔 빗방울이 좀 뿌리긴 했었는데, 그 오늘 생각난 노래는 오늘 날씨보다는 뭔가 조금 더 화창한 날, 여러분 평판되시면 저장하셨다가, 네, 이 노래. 근데 또 요즘같이 갑자기 날이 좀 맑다 싶으면 덥잖아요. 조금 더 이른 봄날 들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타이밍을 조금 놓쳤어요. 듣고 있으면 참 음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음악으로, 팝음악, 대중음악으로도 이 정도의 어떤 환희? 근데 그 환희가 뭔가 가사를 들춰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겨내야 이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런 기쁨이 정말 이루어져서 상상할 수 있었던 기쁨일까? 아니면 이런 기쁨을 상상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걸까? 너무 멀리 갔나요? 밴드 Earth, Wind & Fire의 곡인데, 지금 듣고 있으면, 특히 헤드폰을 꾹 눌러서 듣고 있다 보면 1980년 이들이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그런 곡입니다. Earth, Wind & Fire의 1980년 앨범 Faces 중에서 Sparkle이라는 곡, 오늘 생각나는 노래로 함께 들어요.

0: 3327님이 제가 얼스 윈드 앤 파이어 음악은 애지간한 곡은 다 들어봤다고 생각하는데 이 곡은 생소합니다. 보석 같은 노래 하나를 더 알게 됐네요. 저장 하트도 꼭. 아, 제가 안 그래도 워낙 판타지라는 곡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이게 판타지보다 먼저 나온 곡인데 못지않은 그런 감동을 느꼈던 1인으로 저처럼 놓치고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예 가끔 후배들 오면은 이거 알아? 그러고 들려줬던 곡 중에 하나고 그 음악이 듣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지고 이러던 시절이었죠. 예. 요즘에는 음악을 들으면 연주보다는 춤을 추고 싶어지는 그런 시대. 물론 저는 아니지만 그런 시대. 또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요. 자, 팀장님한테 혼나고 들으면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은 노래라고. 왜 벌써 혼날 생각부터 하세요? 4562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화성 진행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라고 7403님 그쵸 화성의 몸을 그 코드 진행의 몸을 맡기면 네, 저 멀리 데려다주는 Earth, Wind & Fire의 스파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 카레, 정식품, 한국 세무사회, 브람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헤르자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 담은 리얼 생활사비 조비푸드와 함께 할게요.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0: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세라 수. 예. This is 아니. So this is love였습니다. 지금 상암은 비가 개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느 지역은 비가 시작됐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번 비가 네. 봄비 그래도 꼭 필요한 비로 전국에 골고루 잘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남편 택배 일을 같이 따라갔거든요.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생수랑 음료수 택배가 엄청 났어요. 아, 이거 엄청 무겁잖아요. 남편이 힘들게 일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워있어요 라고 1311님이 아니 그게 뭐 매일 하시는 분은 그래도 요령이 있지만 그 처음에 그렇게 무리하시면 당연히 몸살 나죠. 네,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고요. 남편 힘들게 일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네. 1142님은 어제 정기검진 결과 들으려고 병원 갔는데요. 별 문제 없대요.

너무 기뻤어요. 병원 갈 때는 걱정돼서 날씨도 막 우울하게 느껴졌는데 나설 때는 세상이 환해 보이더라고요. 몇 달 뒤에 또 가야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건강 관리할 의욕이 생깁니다. 어떤 그죠? 좀 크게 아프셨었나 보죠? 예, 앞으로 진짜 다 쾌차된 걸로 예, 진짜 아무 이상 없기를 저희도 계속 응원드립니다. 이어서 신청곡부터 올려놓고 집안일을 시작하신다는 1094님 네, 자, 들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시작해보시죠. 어반자카파와 빈지노가 함께했어요. 목요일 밤.

네, 서영은의 목소리로 꿈속의 멜로디였습니다. 집에서 커피 내려서 노트북으로 일하면서 오랜만에 라디오 듣는데 아, 커피랑 음악들 잘 어울려요. 밖에 비가 올 듯 말 듯한데 이따 비 오면 아이 장화 들고 학원 갈까? 학원? 학원 갈까 봐요. 4143님 네. 재택근무 하시는군요. 오늘은 지역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신청 발표하는 날입니다. 제가 두 곳에 넣었는데요. 두 곳 모두 떨어졌어요. 진짜 하고 싶은 운동이었는데 경쟁률이 세서 계속 미끄덩이네요. 어떤 종목이었는데요? 3638님 그게 선착순인가? 아무튼 예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경쟁률 센 네, 그 종목 둘 중에 하나라도 꼭 되시기를 응원 드리고 자 노래는 원 리퍼블릭입니다. Counting Stars.

0: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3단 증명한 다이소.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음식학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이연숙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면 방과 후 시간쯤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와요. 관리소 앞 놀이터에서 놀던 꼬마 입주민들인데 저기요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면 아무도 안 보여요. 책상 너머로 고개를 푹 숙여야만 그제야 조그만 정수리들과 눈이 마주치죠. 아이들의 민원은 정말 다양합니다. 물컵이 없어요. 휴지가 없는데요. 저 다쳤어요. 친구가 없어졌어요. 휴대폰이 없어졌습니다. 귀여운 비상사태까지. 순식간에 관리사무소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해지죠. 안 그래도 빗발치는 민원 전화와 서류들로 정신이 없는데 여기 꼬마 친구들까지 가세하니까 아주 혼이 쏙 빠질 지경입니다. 하지만 해결해달라고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집니다.

애들이 동시에 그렇게 막 얘기하면 얼마나 정신이 혼미할까. 근데 또 얘들이 또 각자 중요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걸 또 외면하기도 어렵고요. 아, 그래도 아이들이 집 바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바로 관리사무소에 계신 이연숙님 같으니까. 관리사무소에는 이렇게 중차대한 민원 업무가 있다는 것을 모든 입주민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네, 아슬린 데이비슨이라는 캐나다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약간 컨트리 같기도 하면서 네, Sweet is the Melody 였습니다. 김정숙님 그 와중에 하트 누르셨다고. 자, 오늘 네, 귀여운 민원들 얘기. 저도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수진님께서 이연숙님의 사연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 모습들을 상상하니 귀여워서 같이 웃게 돼요 라고 장유희님. 관리사무소에 맞아 어른들만 오는 건 아니죠.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민원과 싸우고 있다. 모생민사. 뭐 우리 작가님이 하신 거예요? 네. 모자무사에 아주 심하게 심취해 계신 것 같군요. 상대 혁오의 윙윙 좀 들려주세요. 날이 계속 흐려서 그런지 컨디션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 가족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예. 아무튼 지금 상암동은 좀 계속 밝아지고 있거든요. 또 이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우님 힘내세요. 혁오 윙윙 들려드릴게요.

검정 치마에 Love is all 이었어요. 신청하신 분이 7647님인데 오늘은 친정아버지 모시고 외래 진료 가는 날이에요. 잘 다녀올게요 하면서 신청하셨어요. 혹시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유영아님, 저도 모자무사 팬이라 늘상 패러디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저는 모두가 자신의 근육통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모자 근싸. 다른 분들은 모두 뭐랑 싸우고 계시려나. 저도 예 아픈 곳이 있죠. 근육 쪽인데. 아니 그거는 아직 안 끝났죠? 그 매진 그것도 야 그 오랜만에 그 안효섭 배우 이렇게 보는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목소리가 엄청 야 말하는데 뭐 거의 공기가 반야 막 괜찮아요? 막 괜찮아요? 몇 번 따라 해보다가 아, 나 안 되겠구나. 하던 대로 하자. 예. 문은희님이 저는 왜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에 이불 빨래를 돌리고 있을까요? 청개구리인가? 여동생은 쨍쨍한 날 기필코 빨래를 하는데 저는 이 날씨에 빨래 이불 빨래를 하면서 걱정을 하다니. 집에 건조기가 엄청 큰 게 있나 보죠. 저도 아침에 세탁기 돌리고 나왔는데 네. 그래서 신청한 곡이 이승기의 되돌리다거든요. 모두가 빨래와 싸우는 날인가. 예. 아무튼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승기 되돌리다.

0: 넘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6889님이 저희 집엔 건조기가 없어서 며칠째 해가 나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불 빨래도 두 개나 세탁기 앞에 쌓여 있어서 초조합니다. 라고. 이불 빨래 좀 큰 대야에 넣고 발로 푹푹 대야 어떻게 짜라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옛날 사람. 네. 잠과의 사투를 벌였던 이미숙님, 식욕과의 사투를 벌이는 정진희님, 통증과 싸우고 계신 오정현님, 저마다 싸우고 있는 아침 모두 잘 이겨내시고 힘찬 오후 맞으면서 점심 식사 다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헨슨의 팝. 역시 밥심이 아니죠.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제가 출연한 호러 코미디 영화 교생실습은 B급 코미디와 학생들의 고충이 함께 버무려진 호러블리한 작품입니다. 단순하게 웃고 즐기는 영화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 놓인 학생들과 참된 스승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죠. 매일매일 시험 치르는 것 같고 일상이 버겁게 느껴질 때 저희가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무거운 마음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0: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뜰차.
4: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2: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공연장에 가면 제일 앞자리가 가장 좋고 비싼 자리일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꿀자리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전체 소리를 잘 듣고 싶으면 일렬 중앙, 웅장함을 느끼고 싶다면

면 무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2층 자리가 좋고요. 또 각 악기 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듣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자리가 좋다고 하네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선명하게 보이고 또 한 발짝 물러나서 봐야 그 매력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 라디오는 틀어만 놓으면 어디에서든 곁에 있어주죠. 지금 여러분께선 가장 잘 들리는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실까요? 오늘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8일 목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함께 하신 첫 곡은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무조건 가까운 자리가 늘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해봤는데요. 저는 축구 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직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 선수분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벤치 뒤쪽에 최대한 앞자리

0: 다리를 예매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 선수는 잘 보이지만 경기에 집중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운동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전체 흐름도 보이고 또 경기를 보는 재미도 훨씬 커졌거든요. 이렇게 어떤 거리는 조금 떨어져서 봐야 더잘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풍경도 음악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의 취향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서 선곡표 살짝 비워뒀습니다. 지금 듣고 싶으신 노래,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 있다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2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에서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엔 역시 내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속 코너도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진짜 단골 맛집 이야기 받아볼게요. 관광객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더 자주 가는 곳. 한 번 가면 계속 생각나는 강원도 찐 맛집들 많이 소개해 주세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여긴 메뉴 이거는 꼭 먹어봐야 한다 이런 꿀팁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예, 보내주신 사연은 2부에서 함께 나눠보고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0118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Shut up and dance, walk the moon의 노래네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0118님의 신청곡 Shut Up and Dance, Walk the Moon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대학교는 축제 기간인가 봐요. 2023님께서 대학교 축제 기간인데 다니는 학교에 다비치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다비치의 파리파리 신청해 주셨네요. 다비치의 파리파리 띄워드리고 BGH2와 티아라 은정이 함께 부른 솜사탕까지 이어드릴게요. 먼저 파리파리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BGH 투어와 티아라 은정이 함께 부른 솜사탕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노래는 파리파리 다비치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함께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내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속 코너와 함께하는 목요일이잖아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찐 맛집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숨은 맛집도 좋고요. 여기는 꼭 가봐야 한다 싶은 인생 맛집도 좋습니다. 메뉴와 함께 왜 추천하시는지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같이 나눠볼게요. 또 소개해드린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신청곡 하나 더 만나볼게요. 7812님께서 혼자가 아니

네, 7812님의 신청곡인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0768님께서 신청해 주신 소문의 낙원 악뮤의 노래까지 함께 할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0768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니까 7812님께서 연디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소문의 낙원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2부에서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열려 있고요. 내 맛소 코너에서 여러분의 강원도 찐 맛집까지 함께할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4: 와우
3: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 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잠시 후에 내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속 코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우리 강원의 찐 맛집들 소개해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고 사연 당첨되신 분들께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샵 1233, 샵 1133번 열려있습니다. 3497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먼저 들어볼게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여러분 입맛 터질 시간입니다. 자타공의 먹장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과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껴둔 강원의 찐 맛집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귀 쫑긋해지시죠?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출발할게요. 주변에 여긴 꼭 가봐야 해 하고 조용히 아껴두던 곳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맛집 저희랑 나눠주세요. 문자 샵 1133 아직 열려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맛집은요. 김나연 아나운서 저의 맛집입니다. 목요일에 브런치 카페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먹는 거에 진심이라는 거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자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대신 그 한 끼만큼은 아주 진심으로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에 다녀온 한 끼의 행복 제대로 느끼게 해준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원주시에 위치한 맛집입니다. 원주시 중앙시장 근처에는 원주 한우 골목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원주 한우 골목에 있는 토담 숯불 굿땡입니다. 식당 이름처럼 진짜 숯불 화로에 구워 먹는 곳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화로가 테이블 위로 올라와 있는 고깃집이 많이 없는데 괜히 예전은 감성도 나고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혹시 여유 되시는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사진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지금 너튜브 브런치 카페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접속해서 함께 확인해주세요. 저는 이 원주 한우 골목에 있는 토담 숯불 굿땡에서 둘이 가서 모듬 구이 3인분을 먹었는데요. 이 사진상 왼쪽부터 업진살, 치맛살, 부채살, 제비추리, 차돌 이렇게입니다. 특히 같이 띄워드린 쪽파 무침이 아주 달짝지근한데 무치자마자 바로 내어주신 것 같아요. 엄청 아삭하니 맛있어서 제가 3번이나 리플했지 뭡니까. 그리고 여기 된장찌개가 정말 옛날 스타일인데 시래기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공깃밥까지 같이 시키면 사장님께서 무채랑 김가루 그리고 시래기까지 된장찌개 시래기까지 같이 넣어서 비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저는 이 된장찌개 국물까지 넣어서 비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원래는 고기를

인당 2인분 시켜서 총 4인분을 먹고 오려고 했는데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서 생각보다 고기를 많이 못 먹은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조만간 이 원주 한우 골목에 위치한 토담 숯불 굿땡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맛집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신청곡 하나 만나보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강원 지역의 찐 맛집들까지 바로 만나볼게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5242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데이식스의 멤버 원필의 노래라고 하네요. 행운을 빌어줘. 먼저 듣고 올게요.

네,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강원 지역의 찐 맛집들 함께 해볼게요. 먼저 0768님의 추천 맛집입니다. 강릉 초당 순두무마을 근처에 위치한 한옥 브런치 카페인 초당 송땡 소개합니다. 한옥이라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옹심이 크림 스튜 추천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옹심이 크림 스튜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한데, 그럼 우리 0768님의 추천 맛집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초당동에 위치해 있나 봐요. 강원 강릉시 난설원로 초당동에 있고요. 네,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멀레이드 샐러드, 잠봉 오픈 토스트, 슈림프 오픈 토스트,

브랜드 옹심이 클림스튜, 또 강원도가 옹심이 유명하잖아요. 옹심이와 또 이탈리안을 접목시켜서 만든 음식인가 봅니다. 스튜 종류도 다양하고 샐러드도 있고 무화과 커피, 바질 커피 이렇게 커피 종류도 특색 있는 종류가 많네요. 그럼 우리 네이땡 블로거분께서 소개해 주신 한번 글까지 읽어볼게요. 네, 지금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한 브런치 카페, 한옥 브런치 카페입니다. 초당 송땡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릉 여행 고급스러운 한옥에서 즐기는 브런치 솔직 후기 하시면서 초당 송땡에 대해서 남겨주신 글 함께 나눠볼게요. 네, 강릉시 초당동에서 무화과 커피, 바질 커피 등의 시그니처 크림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초당 두부 샐러드, 옹심이 크림 스튜, 감귤 마멀레드 샐러드 같은 브런치 메뉴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있고요. 주차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유아 의자도 있고요. 1층은 아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2층은 노키즈 존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와, 사진까지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 한옥 카페인데 한옥이 엄청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궁금하신 분들께선 이 강릉 초당 송땡 같이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가 아주 넓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정비하신 것 같은데 메뉴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께서는 아이와 함께 가셔서 무화과 커피와 레본 히비스커스 에이드를 시키셨다고 하네요. 이 무화과 커피는 사장님이 과일 케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셔서 고민 안 하고 시켜봤는데 달달한 크림과 무화과 그리고 에스프레소가 만나서 달달 고소한 느낌이 정말 매력적인 커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커피 맛보다 이 달달한 크림과 과일의 조화를 느끼고 싶다면 시켜보라고 추천해주셨네요. 또 옹심이 크림 스튜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께서도 추천해주신 메뉴잖아요. 옹심이 크림 스튜는 한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뇨끼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 식감이 훨씬 쫀득하고 맛있어서 이거 뭐지 하면서 계속 입에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뇨끼보다 옹심이가 두 배 더 쫀득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크림 소스와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다고 꼭 시켜야 하는 메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 초당동에 위치한 한옥 브런치 카페 초당 송땡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0768님의 맛집이었습니다. 이어서 2023님께서 보내주신 삼척 삼고정땡 생선구이집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예전에 금진 근처에서 온천하고 밥 먹으러 갔었는데 너무 깔끔하고 잘 나와서 맛돌이었다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온천에서 맛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길에 미유키 말차 한잔 하시면 완벽 그 잡채이실 거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2023님의 추천 맛집 삼척에 위치한 삼고정땡 생선구이집 한번 만나볼게요.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에 위치한 생선구이집이네요. 삼고정땡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메뉴를 살펴보면요. 솥밥 맛집인가 봐요. 기본 솥밥 정식도 있고 생선구이 솥밥 정식도 있는데 이 생선이 고등어, 이면수, 열기, 가자미 이렇게 되어 있고 3인부터는 갈치까지 함께 주신다고 하네요. 생선 종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복과 새우, 가리비 3종을 비법 간장으로 담아서 직접 만든 감칠맛 나는 간장 세트 솥밥 정식도 있고요. 황태구이 솥밥 정식, 간장 새우 솥밥 정식까지 아직 솥밥 정식 종류가 푸짐하게 있네요. 그럼 이 삼척 맛집 생선구이 정식을 파는 삼고정땡 블로그 후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처럼 흐린 날에 방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맑은 날에도 맛있을 것 같고 흐린 날에도 제격일 것 같은 생선구이 맛집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건물 앞쪽에 주차라인이 있어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고 하고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입구로 들어오면 테이블 좌석이 쭉 있고 자리는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생선구이 정식과 간장 세트 정식이 시그니처인가 봐요. 네, 이분께서는 생선구이 정식을 시키셨는데 반찬도 왕창 푸짐하게 한상 가득 차려주시고 또 친구는 두부랑 무조림을 엄청 맛있게 먹었다고 또 사연자분께서는 더덕구이가 진짜 맛있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순서대로 고등어, 이면수, 열기, 가자미 생선이 한 번에 나오고요. 와, 이분께서

아주 발굴을 해서 식사를 하신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고등어랑 이면수가 짭짤한 게 입맛에 딱 맞았고 같이 주셨던 와사비 간장을 찍지 않아도 그냥 맛있다고 또 열기랑 가자미는 짠맛이 거의 나지 않고 포슬포슬 살이 엄청 부드러웠다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맛있어서 대만족 추천 맛집이라고

0: 생선구이 맛집 삼고정땡 나눠봤는데요. 2023님의 추천 맛집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3: 여기가 뉴욕입니까?
14: 이곳이 파리입니까?
1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287님께서 보내주신 맛집까지 빠르게 만나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황골 보리땡 추천해 주셨는데요. 원주시 행구동에 위치한 맛집인가 봅니다. 나물 6가지에 강된장이랑 비비고 제육볶 강된장이랑 비비고 또 제육볶음에 쌈싸고 코다리찜도 슴슴하니 너무 맛있다고 전해주셨는데, 서울에서 친구들이 놀러오면 꼭 이곳으로 데리고 가고요. 맛도 좋고 원주 놀러온 기분도 나고 강추라고 원주시 행구동에 위치한 황골 보리땡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맛집 추천해 주신 4287님, 2023님, 0768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123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운데, 오늘 여러분께서 신청곡과 맛집 많이 보내주신 덕에 오늘도 기분 좋은 시간 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었고요. 점심 식사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곡 소녀시대 사랑은 선율을 타고 0948님의 신청곡 함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살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야 진짜 말 안 통하네 하고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내가 말주변이 부족한가? 상대방이 고집이 센가? 고민하셨을 텐데요. 최근 나온 한 심리학 책에 따르면 대화가 어긋나는 가장 단순하고도 소름돋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의 말을 안 들어서랍니다. 가만히 우리의 대화 패턴을 한번 돌아볼까요? 상대방이 막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머릿속으로는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 끝나면은 내 경험담 이거 꺼내면 되겠다. 다음에 무슨 말 하지? 하면서 내 차례 타이밍만 재고 있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책에서는 이걸 두고 전선을 싹둑 잘라놓고 전등이 켜지길 바라는 꼴이라고 꼬집더라고요. 상대방 말을 툭 가로채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지 하면서 냅다 내 자랑으로 얹어버리거나 감정은 쏙 빼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고 성급하게 형사님처럼 결론부터 내리는 순간 대화의 문은 쾅 닫히고 마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제 속은 다 알아 하는 이 밑도 끝도 없는 확신 때문에 상대방이 입을 떼기도 전에 야 또 시작이구나 하고 귀부터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엔요 내 입을 한 템포 쉬게 해두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진심 어린 호기심을 갖고 딱 3분만 온전히 귀를 열어봐주는 건 어떨까요? 5월 28일 목요일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호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서인국 정은지 올포유

0: 치킨 왔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4: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5: 정오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 주제는요, 가족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 또 직장 동료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마음속으로 야 진짜 말 안 통한다 하고 답답했던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퇴근하고 샤워할 때 아 근데 오늘 대화가 왜 이렇게 안 됐지? 내가 말주변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상대방의 고집이 진짜 센가? 라고 이런 고민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 심리학 책에 따르면요, 대화가 어긋나는 가장 단순하고도 소름 돋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의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예,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서로의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귀를 막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공감을 하고 청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얘기가 끝나면은 내 얘기는 요거 꺼내면 되겠다. 아, 이 얘기해야지 하고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책에서는 요거를 비유를 했는데 전선을 다 잘라놓고 전등이 켜지길 바라는 꼴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만큼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열고 한 3분 정도만 말을 하지 않고 귀만 열어두는 건 어떤지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확실히 굿 스피커가 되는 것보다 굿 리스너가 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굿 리스너는 자연스럽게 또 굿 스피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예, 굿 리스너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1419번님도 목요일에도 2시간 질방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출첵 또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2904번님 자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다 듣고 얘기했으니까 괜찮죠? 킥킥킥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제가 오늘 오프닝 주제를 먼저 들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문자도 제 오프닝이 거의 다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7269번님도 후디 출첵합니다. 맞아요. 후디 멘트 하실 때 문자를 뭐라고 보내야 할까 생각했었네요. 앞으로는 후디 말 끝까지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라디오에서는 뭐 예외죠. 그냥 막 보내주시면 저야 뭐 감사하고 이야기 소재 던져주시는 거니까 장작불에 이렇게 장작 던져주시는 역할 해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 막 던져주세요. 또 그리고 3855번님도 후디 출첵합니다 해주셨고, 3514번님도

오늘도 점심 먹으며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진과 함께 출첵해 주셨습니다. 자, 문자창 여전히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출석 체크, 또 그리고 뭐 신청곡 등등등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뭐 떠들어 보기도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다비치의 타임캡슐 먼저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박재범 피처링 후디 로꼬 All I Wanna Do 또 한국어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곡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박재범 피처링 후디 로꼬 온라인 워너두 듣고 오셨습니다. 7045번님 또 처음 보내주셨네요. 출석 체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또 보내주셨는데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7269번님께서는 한 통 더 보내주셨는데요. 후디 어제 신청곡 틀어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패스됐네요. 목 빠지게 기다려서 기린이 됐답니다. 오늘도 서울 기린 잘 들을게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랬군요. 예, 제가 또 다른 신청곡들 막 받고 틀다 보면은 이렇게 지나갈 때가 가끔 있는데, 예, 오늘 보내주시면 반드시 기필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보내주시고요. 자, 마이클 잭슨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Black or White.

마이클 잭슨의 블랙홀 화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417번님께서 또 신청곡 하나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무한도전에서 또 모친소 페스티벌이 알고리즘에 떠서 보고 있는데 그 멤버들이 댄스 신고식을 할 때 나왔던 그 붐바스틱 노래 듣고 싶어요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도 저도 알고 있는데 제목이 뭐지 하고 막 노래 나가는 동안 찾아보니까 제시 마타도르의 이 붐바라는 노래네요. 또 라디오 편집본 버전이 있어서 이 노래를 또 1부 마지막 곡으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거 퀴즈 벌써 5회차 중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요 커피 쿠폰과 더불어서 또 정희 선물 창고에 있는 선물들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참여 잠시 후에 부탁드리겠고요. 제시 마타도르 노래 신청해 주신 2417번님의 노래 붐바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11: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자 선거 퀴즈. 선거 날인 6월 3일 전까지 총 5회에 걸쳐 선거 관련 퀴즈

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벌써 4회차가 됐습니다. 퀴즈는 OX 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답을 맞춰주시고 또 당첨되신 청취자분에게는 또 커피 쿠폰 9,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총 3분께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여기다가 또 정오의 희망곡 저희가 갖고 있는 선물 또 그래서 3분 더해서 총 6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나갑니다.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그렇다면 투표소에서 받은 내 투표지는 내 것이니까 찢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받은 내 투표지 내 거니까 찢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죠. 자 그리고 역시 힌트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목에 나름의 힌트를 좀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송입니다. 박지윤 소중한 사랑 준비했거든요. 소중한 사랑. 자,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오늘은 당첨자 6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런치키드 첫 번째 힌트송 박지윤 씨의 소중한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선곡 퀴즈죠. 예, 런치 퀴즈가 아니라 선곡 퀴즈. 자, 문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 알려드릴게요.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그렇다면 투표소에서 받은 내 투표지는 내 것이니까 찢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보내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정답 얼른 보내주시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면서 지금 요리하다가 뭐 벗고 장갑 벗고 바로 보냈어요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 또 당첨자 총 6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첨되실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예, 평소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제목에 좀 힌트를 넣어놨습니다. B2B의 노래를 준비했고요. 울면 안 돼. 예, 준비했습니다. 울면 안 돼. 자, 느낌 오시죠? 얼른 보내주시죠. B2B의 목소리 지금 띄워드립니다. A while back, there was the happiest couple in the entire world. However, it was said that their love could not last forever. I wonder, how are the two spending their time?

0: 행복해.
1: 두 번째 힌트송 B2B의 울면 안 돼 듣고 오셨습니다. 거의 뭐 지금 최고 기온이 뭐 28도 뭐 30도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듣는 예 캐롤송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의 선곡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투표소에서 받은 내 투표지 내 거니까 찢어도 괜찮다. 정답은 X였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표의 가치 또 올바르게 행사할 때 더욱 강해지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고요. 투표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X였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9687번님. 정답은 X, 찢으면 안 돼요. 근데요, 찢으면 처벌을 받을까요? 마침 또 보내주셨는데 지금 방금 막 설명을 드렸죠. 훼손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죠, 됩니다. 훼손할 경우에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리고 6763번님, 0738번님, 020번님, 6373번님은 처음 보내주셨네요. X, 안 된다. 또 그리고 1940번님. X, 찢으면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너무 덥네요. 와, 시원한 음료 주세요.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고 1043번님, 그리고 1215번님, X, 운전하다가 멈춰서서 또 보냅니다. 안 돼요, 안 돼. 점심때마다 달콤한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스윗!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 5313번님, 9326번님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X, 3646번님, 9687번님, 또 그리고 4626번님도 공약을 잘 보고 소중한 한 표 꼭 합시다. 수고하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사전투표일이 벌써 내일입니다. 29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그리고 모레 토요일까지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거든요. 한 표의 가치 또 올바르게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그리고 8062번님도 정답은 당연히 X죠. 이번에 저희 첫째도 첫 투표를 하게 됐네요. 벌써 이만큼 컸다니 기분이 좀 묘합니다. 보내주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또 3382번님 정답은 X. 나오는 노래처럼 소중하게 간병 일을 하느라 바쁘지만 소중한 한 표 꼭 맞춰주셨습니다. 저도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토요일 예 쉴 때 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요 투표 언제 할지 계획은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7865번님 아이들 줄 유부초밥을 싸다가 장갑 벗고 보냅니다. 정답은 X죠. 찢으면 안 돼요. 절대. 하셨고 또 그리고 2185번님 또 3855번님도 찢으면 안 되죠. 보내주시면서 1부 마지막 곡으로 그 붐바 노래 저희가 거의 뭐 클럽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후디 음악이 너무 신나요. 무농사 짓고 있는데 차 안에서 음악 크게 틀어놨거든요. 무도 좋아하겠죠? 하셨는데 약간 요거 펀치라인인데요. 예, 래퍼 느낌으로 무한도전 또 무도 모친수 페스티벌에 나왔던 노래여서 신청을 하셨는데 마침 무농사 지으시고 노래 크게 틀어놔서 무도 좋아하고 예, 뭐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래퍼가 되십니다. 또 그리고 5242번님 7426번님도 X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 하려고 합니다. 투표 기대됩니다.

0: 맞춰주셨고 0967번님도 가지고 나가서도 또 사진 찍어서도 훼손해도 안 되죠. 처벌받아요 하시면서 또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6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넘어.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노래 하나 더 듣고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화 씨가 부릅니다. 숨은 그림 찾기.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2부 오늘은 선곡 퀴즈 함께 하셨는데요.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우선 세 분 먼저 발표할게요. 9,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 당첨되신 세 분 당첨자는 0967번님 그리고 3855번님 7269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세 분 또 정희 선물을 받으실 세 분은요. 0220번님 6373번님 마지막으로 932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역시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2부 함께 하셨고요.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 3부, 4부의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안지민 리포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지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8: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분노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착.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0: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 위에 꽂습니다. 명반 도장 깨기. 정오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시간입니다. 도장 깨기 선봉장 안지멜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5월 28일
1: 네.
0: 목요일에 오셨는데요. 5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1: 와, 벌써 네. 마지막 주네요.
0: 벌써 이제 뭐 5월도 다 끝났고. 근데 오늘 저희가 오프닝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0: 살면서 가족이나 이렇게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나랑 잘 맞다가도 한 번쯤은 이럴 때 있잖아요. 속으로 아 진짜 말 안 통한다
1: 아~ 네,
0: 했던 적 있으신가요? 지멜 리포터도?
1: 당연히 있죠.

0: 있죠. 어, 네. 당연히 있죠.
1: 있겠지. 네. 근데 그럴 때 좀 어떤 교훈을 얻으셨어요? 아, 저 사람 아, 탓을 하셨는지.
0: 저희 집이 네. 엄청 보수적이에요. 오. 그래서 친구 집 가서 밥 먹는 것도 금지.
1: 왜요? 왜요?
0: 였거든요. 약간 민폐 끼치고 오? 막
1: 아, 진짜? 좀
0: 남의 집 가는 걸 안 네.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이.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차라리 친구들을 다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
1: 아, 차라리 데리고 와라.
0: 차라리 데리고 와라.
1: 아, 그러셨구나.
0: 라고 해서 제가 막 집에서 친구들이랑 네. 요리도 해먹고 배달도 시켜먹고 완전 신나게 놀았죠.
1: 네.
0: 그랬더니 이제 집이 폭탄이 된 거예요.
1: 집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0: 네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1: 집에도 데려오지 말아라.
0: 나가서 놀아라.
1: 아, 이제는
0: 나가서
1: 뭐
0: 사 먹어라.
1: 놀 곳이 없네.
0: 네.
1: 네. 몇 살 때요?
0: 한참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1: 아,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네네, 쭉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누군가한테 패 끼치는 거를 네네. 되게 걱정하신 건데 그 부모님 밑에서 또 잘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그럼 지민 리포터도 은연중에 그런 게 좀 칼 같겠는데? 어,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침 튀었어. 두 방울.
0: 어,
1: 민폐야.
0: 민폐.
1: 어, 바로 그러면은 이제 어, 네. 손절하고.
0: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네. 아, 좀 조심 좀 해줘.
1: 아, 조심해. Be careful. 이런
0: 그 정도?
1: 느낌?
0: 네.
1: 아,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아 그럴 수 있지라고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0: 그냥 매너?
1: 매너?
0: 기본 에티켓?
1: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0: 네, 침 튀기는 것도 있어요.
1: 침 튀기는 것도 있다고? 아, 저는 이제 비말 튀지 않게 비말 그 마스크 네네, 그 써야겠다.
0: KF94 마스크. 예. 착용해야.
1: 코로나 바이러스 때 한창 쓰던 거. 또 그리고 뭐 있어요? 침 튀기는 거랑.
0: 또 뭐 집 오면 손 씻기.
1: 아, 손 씻는 거랑.
0: 네.
1: 또
0: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는 거.
1: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뭐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도 있나요? 지민 리포터만의?
0: 어, 그럼 뭐 침대에 바로 눕지 않기?
1: 아, 그거는 뭐 네, 일반적이긴
0: 거.
1: 하죠.
0: 네, 그런 거?
1: 또 더 없어요? 더 있는데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더한 룰이 있는데?
0: 더는 없어요.
1: 어, 그래요?
0: 네네.
1: 냉장고 좀 볼게.
0: 아, 그런 거 상관없어요.
1: 오,
0: 어,
1: 되네.
0: 먹어, 먹어.
1: 어, 먹어, 먹어, 먹어.
0: 먹어, 먹어.
1: 하고 바로 다음날 연락처 삭제. 다시 오지 마.
0: 아니죠, 어. 아니죠.
1: 아, 그런 건 아니에요?
0: 그런 건 괜찮은데 약간 위생 아. 쪽만 잘 해주면 별 문제 없습니다.
1: 부모님께서 걱정하셨던 것도 위생 쪽은 아닐 거 아니에요?
0: 아, 위생은 아니죠. 약간 네. 갑자기 자고 온다거나.
1: 아, 자고 온다거나.
0: 네,
1: 아, 그런 돌발적인
0: 거, 네,
1: 상황이.
0: 돌발 상황을 우려해가지고.
1: 연결될 수 있으니.
0: 네네.
1: 아, 그건 참 잘 가르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있었어요. 친구들이 제 집에 오는 걸 싫어했어요.
0: 아, 저는. 진짜요?
1: 왜냐하면 저는 그 이게 지금처럼 놀거리가 많지 않았거든요.
0: 그, 맞아요.
1: 지금은
0: 그랬어요,
1: 뭐
0: 그땐.
1: 집에 뭐 닌텐땡 뭐 다 있잖아요. 플레이스트 땡땡.
0: 네, 네.
1: 근데 그 저 때도 물론 있긴 했지만 그게 막 상용화된 느낌이 아니어서
0: 맞아요.
1: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놀 거라고는 공. 공과 그리고 만약에 실내에서 논다? 그럼 만화책이었어요.
0: 아, 진짜요?
1: 만화책. 근데 그래서 책을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보고 놀았는데 만화책 같은 걸
0: 네.
1: 저는 제 물건을 진짜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책도 접을 때
0: 아~
1: 이렇게 반듯하게 처음에 접어야 돼요.
0: 일자로 이렇게.
1: 이렇게 그 선이 그어져 있는 대로.
0: 네네.
1: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 조심해서 접었는데 그게 살짝 대각으로 빗나갔다. 그럼 저는 그 책 끝이에요.
0: 버려요?
1: 네, 이거는 애정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0: 아,
1: 소중하게 여겼고
0: 그랬구나.
1: 저는 10번을 제가 봐도 정말 새 책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0: 아, 정말요?
1: 네. 근데 친구들이 와서 어 이거 볼게 하면은 막 손에 침 묻혀가면서 보고 대각으로 접고 꾹꾹 눌러가 막 엉덩이에 앉아있고 하니까 저는 제 소중한 책들이 그렇게 되는 게
0: 네.
1: 너무 싫었던 거죠.
0: 또 만화책이면 네. 막 뭐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1: 짜파게티 뭐 다 튀고 라면 튀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오는 걸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저랑 반대네요 그러면.
1: 저도 이제 친구들이 그래서 많이 쭉쭉 줄어들었죠. 어, 민폐 끼치는 친구
0: 삭제
1: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290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지민님 하시면서 또 인사 건네주시네요.
0: 안녕하세요.
1: 네. 어, 벌써 5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 여지없이 명반 한 장을 들고 오셨거든요.
0: 네.
1: 오늘은 그런데 좀 옛날 앨범을 들고 오셨네요.
0: 맞아요. 오늘은 좀 옛날.
1: 옛날.
0: 9080 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1: 네.
0: 바로 조정현 씨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가져왔습니다.
1: 야, 제목 이 앨범의 명부터 슬프다.

0: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일단 조정현 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오늘 소개할 이 조정현 씨는 1980년대 후반 이 한국 발라드 감성을 정말 대표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9년에 이 1집 앨범인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를 통해 정식 데뷔했습니다.
0: 요 앨범을 통해서 데뷔를 하신 거죠?
1: 네.
0: 네, 1989년. 그리고요?
1: 네, 이 또 조정현 씨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0: 네.
1: 그런데 이후에 그 부상을 겪으면서 진로를 바꿨는데 그게 바로 이 가수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0: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그 부상으로 인해서 그냥 거의 반강제죠.
1: 네.
0: 네. 강강제로 그 진로를 바꾸게 되는 근데 가수로 어떻게 또 데뷔를 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또 데뷔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리고 대성공을 겨뤄지게 됩니다.
0: 그 대성공의 가장 큰 비결? 이유는 뭐였을까요?
1: 진짜 단연컨대 목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약간 맑기만한 미성이 아니라 약간의 그 허스키함과 부드러운 저음이 함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또 그 감정을 뭔가 과장하지 않고 천천히 끌어올리는 창법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안 그래도 최근에 그 SNS나 너튜브에서 조정현 씨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를 부르는 무대가 최근에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이 앨범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뭔가 그때 그 감성 약간 흐릿한 그 음악 방송에 그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0: 그러니까요. 조정현 씨의 그 정말 젊었을 적의 모습도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발라드 가수들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었잖아요.
1: 네, 이때 당시에는 좀 고음 위주나 좀 드라마틱한 그런 폭발적인 감성을 중요시했다면 이 조정현 씨는 오히려 좀 절제된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스타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0: 절제된 감정.
1: 네.
0: 제목부터 절제요, 사실.
1: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0: 막 그 발목 붙잡고 매달리고 그런 느낌의 곡이 아니잖아요.
1: 네, 아니죠.
0: 담담히 순응하고 체념하고 그런 느낌의 곡인데 너무나 이 조정현 씨하고도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데뷔곡으로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바로 스타 반열에 올랐었던 조정현 씨였는데 이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이 앨범은 아까 말했듯 데뷔 앨범이자 대표작인데요. 당시 음악 시장에서는 이 발라드와 팝 사운드가 본격적으로 이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앨범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뭔가 그 감성 발라드라는 장르의 매력을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0: 감성 발라드라는 장르.
1: 네.
0: 그래서 오늘 앨범의 첫 번째 곡으로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타이틀곡을 또 들어봐야죠.
1: 맞아요.
0: 네.
1: 바로 대표곡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제목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0: 맞아요.
1: 뭔가 이 보통 이별 노래는 그 사랑했던 시간을 후회하거나 또 상대를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곡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이 남긴 상처조차 결국 사랑의 일부였다라고 받아들이는 노래입니다.
0: 이게 그냥 그 철학적인 것 같아요, 좀. 네, 결국에는 사랑했기에 아픈 거니까. 그래서 핵심 가사도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1: 맞아요. 뭔가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 노래의 모든 감정을 다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0: 단순히 뭐 너를 사랑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 때문에 생긴 상처 그마저도 사랑한다. 그런 내용을 다루는데 어찌 보면은 사랑의 결과가 조금 비극적인 거잖아요, 현재.
1: 네, 그렇죠. 아프죠.
0: 아픈데.
1: 아파도 그래도 나는 그 함께한 시간을 부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가사가 나옵니다.
0: 이 노래가 또 청춘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성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노래가.
1: 네.
0: 단순히 뭐 이별했어, 슬퍼, 술 먹자 나와 뭐 이런 곡이 아니라 사랑했던 그 시간 자체를 인정하는 네.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1: 맞습니다.
0: 네, 곡의 분위기도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1: 네, 이 도입부는 좀 비교적 담담하게 시작을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막 드럼, 막 현악기, 뭐 악기들이 다 소리가 커지면서 이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구조.

0: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방식이 1980년대 후반 이 한국 발라드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1: 어, 그렇군요. 또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노래가 지금 뭐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너튜브 댓글이나 뭐 음악 사이트 댓글 보면은 편지를 막 적기도 하고.
0: 맞아요. 제가 이 노래를 찾다가 거기를 한번 쫙 봤는데
1: 댓글을
0: 막 누구야 아직 잘 지내니? 야. 막 이렇게 편지를 네.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1: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 건가요?
0: 그런가 봐요.
1: 분명히 지금은 결혼도 하시고 잘 네, 사실 텐데 네. 이런 노래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편지를 쓰는 거죠. 첫사랑에게.
0: 이게 한 20년 네. 또 더 된 노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20년 전에 같이 사랑을 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쓸 정도면 네. 이 노래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1: 남편이나 와이프에게 들키면 큰일 나긴 하는데 그래도 나만의 약간 대나무숲 느낌으로
0: 네네.
1: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곡으로 주정현 씨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또 첫 번째 노래 만나보셨고요. 9079번님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80년대 중후반 정현이라는 이름의 두 명의 미남 가수가 활동했죠. 나름 라이벌 구도 조정현 말고 다른 한 명은 이정현. 박거를 부른 여자 가수가 아닌 그보다 더 먼저 데뷔한 남자 가수 이정현.
0: 정현이라는 이름의 또 미남 가수가 있었다.
1: 네, 두 명 있었나 봐요.
0: 전 당연히 그 박거 부르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1: 저도 박거까지는 알겠는데 이 남자 가수 이정현 씨는 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거는 또 챗GPT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9694번님 조정현, 야 이분 전성기가 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애라는 곡을 좋아했죠 하셨고, 또 6867번님도 한번
1: 여고 시절 조정현 왕팬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20을 훌쩍 넘긴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네요.
0: 야, 다들 추억에 약간 잠기시는 모양인데 두 번째 곡 들으시면은 더 빠져드실 수 있거든요.
1: 네, 좋습니다.
0: 두 번째 곡 어떤 노래 또 준비하셨을까요?
1: 두 번째 곡은 그대 생각뿐 인데요.
0: 그대 생각뿐.
1: 이 곡은 방금 들었던 그 타이틀곡보다 조금 더 신나고 리듬감이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인 그대 생각뿐은 말 그대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0: 어쩌면 좀 그리움. 근데 그리움을 넘어서 이미 끝난 사랑인데도 본인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의 핵심이 기억이에요.
0: 기억.
1: 네.
0: 기억이 참 슬퍼요.
1: 기억은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사랑이 끝난 뒤에도 습관처럼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는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담아내고 그래요? 있습니다.
0: 오, 조정현 씨의 섬세함은 뭔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뭔가. 기대하셔도 좋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이 오늘 네 곡 중에 제 네. 최애 곡은 이 곡이었습니다.
0: 오, 그렇구나. 네 곡 중에 지민픽은 요거다.
1: 네.
0: 그대 생각뿐. 그래서 핵심 감정은 사랑은 끝났는데 내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시 야, 결국에는 앨범 자체가 좀 결이 비슷하다.
1: 맞아요. 네. 이게 뭔가 이별을 했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 그 사람이 남아있고 나는 아직 완전히 잊지 못한 상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0: 네.
1: 이 앨범이 쫙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반에 좀 가족 이야기도 하고 민폐 끼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면서 시간이 벌써 3부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지민픽 가장 오늘 네 곡 중에 제일 좋다라고 또 이야기한 노래 그대 생각뿐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희는 또 잠시 후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넘어 끌리야.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8: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9: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오늘은 조정현 씨의 1집 앨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만나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곡 그대 생각뿐까지 들어봤는데 확실히 조금 리듬감이 있고 좀 신나네요.
8: 네, 좋죠.
9: 네, 첫 번째 노래보다는 그래도 조정현 씨가 이런 곡도 있구나 네. 생각도 들면서 이 기억이라는 또 노래 핵심.
8: 맞습니다.
9: 기억이 가장 슬프죠. 예.
8: 에이,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요.
9: 신이 주신 그 최고의 축복이 망각 아닙니까? 망각. 또 7199번님께서 라이벌 가수라는 이정현님 검색해보니까 이 바꿔 부르신 분만 나오네요. 오늘 조정현님 편 잘 듣고 있습니다. 명반 도장 깨기 늘 감사해요. 보내주셨는데 안지민 리포터가 참 그 장르의 그 포용성이 넓어요.
8: 맞아요. 막 여러 네. 장르를 최대한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9: 해외 뭐 팝 가져왔다가 다음 주에는 조정현 씨 이 앨범 가져왔다가 또 다음 주는 또 몰라요.
8: 네, 몰라요.
9: 어떤 장르일지
8: 몰라요.
9: 기대가 되는데 자, 조정현 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와 복면가왕 출연하셨더라고요.
8: 맞아요. 작년에 출연하셨는데

0: 네, 무려 최고령의 우승자가
1: 와우.
0: 됐다고 해요.
1: 최고령 우승자.
0: 네.
1: 와.
0: 뭔가 그 나이에 믿기 힘든 그 그루브를 막 하셔가지고 이 패널들이 추리에 힘들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1: 약간 댄스도 좀 추셨나 봐요. 혹은 뭐 이렇게 리듬 타는
0: 네,
1: 거나.
0: 리듬.
1: 그러면은 미스터리 추리단이 맞추기 힘들지. 근데 조정현 씨가 사실 활동하셨던 기간이 되게 짧았던 거 아니야?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0: 맞아요. 1993년에는 이 3집 활동을 끝으로 장기간 공백기에 들어갔다가
1: 네.
0: 2003년 4집으로 10년 만에 또 가요계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더 많은 곡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
0: 네.
1: 2000년대 들어서는 또 현생이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또 조정현 씨 팬분들께서도 놓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노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세 번째 노래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네, 세 번째 곡은 슬픈 바다입니다.
1: Sad Sea. 슬픈 바다.
0: 정말 시적이네요.
1: 근데 어떤 노래죠? Sad Sea.
0: 이 곡은 이 앨범에서 탑2에 드는 대표곡인데요.
1: 오, 네.
0: 그래서 이 곡도 좀 길게 들어보자. 세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1: 노래 길이가 일단 4분 47초.
0: 네.
1: 조정현 씨의 대표곡 탑2라고 하고 이 바다라는 장소를 또 사용하셨네요.
0: 맞아요. 근데 이 바다가 단순히 그냥 자연, 풍경이 아니라 뭔가 그 감정이 숨어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뭔가 끝없이 넓지만 닿을 순 없고 또 깊지만 속을 알수 없는 공간이다.
1: 네.
0: 라고 해서 그 이별 이후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 뭔가 좀 상징적인 장소로
0: 네.
1: 쓰신 거네요.
0: 맞아요.
1: 속을 알수 없다.
0: 닿을 수 없고 속을 알수 없다.
1: 이별 이후에 이래요?
0: 네. 아, 그렇지 않을. 그렇죠.
1: 그래요?
0: 네.
1: 내 속도 내가 모르니까.
0: 네. 그래서 뭔가 이곡 전체 분위기도 좀 몽환적이고 진짜 뭔가 밤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1: 저는 처음에 저는 이 곡을 아직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0: 네.
1: 근데 슬픈 바다라고 해서 그런 건줄 알았어요. 바다를 이제 연인과 자주 갔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혼자 간그 장소로 저는 한번 예측을 했는데 그건 또
0: 네.
1: 아니네요.
0: 그런 느낌도
1: 있어요?
0: 있어요. 네,
1: 있어요?
0: 있어요.
1: 있구나. 그 몽환적이면서도
0: 네.
1: 그런 느낌의 곡이라고 하고요. 결국에 핵심 감정은 뭐 고독 이런 거 같는데요.
0: 맞아요. 결국 이 바다에는 나 혼자 남겨졌다. 고독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노래가 또 특별한 이유는 뭔가 그 슬픔을 과하게 막 드러내진 않아요. 오히려 담담하게 표현을 해서 더 뭔가 쓸쓸하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1: 담담하게.
0: 네.
1: 영화로 비유해보면, 뭐, 눈물을 막 엉엉 흘리며 우는 거는 아니다.
0: 그렇죠. 엉엉 우는 장면보다는 그냥 바다 보면서 멍
1: 네.
0: 때리고 이렇게
1: 아무 말 없이.
0: 엥
1: 멍하니.
0: 네, 멍하니
1: 초점도 없고.
0: 네, 영혼이
1: 슬프다.
0: 가출한
1: 영혼이 가출. 그럼 코미디로 바뀌는데? 장르가? 영혼 가출. 네.
0: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번 상상해보면서 듣도록 하겠고, 오늘 후디 텐션 짱 높아. 노래 덕분인가? 깔깔하셨는데, 그래요?
0: 그런가요?
1: 뭐, 안지민 리포터는 목요일만 보니까. 네, 그러겠긴 하겠지만, 일단은 세 번째 곡, 또 슬픈 바다. 노래가 좀 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래 듣고 저희는 돌아올게요.

0: 조정현의 슬픈 바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근데 이 가사가 되게 슬프다. 저는 그 초반의 가사가 좀 인상 깊은데
1: 네.
0: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씩 좋은 추억에 바다를 더 아름답게 하지만 그대 떠나간 이 바닷가 나는 조금 슬픈 추억 때문에 홀로 쓸쓸히 느껴지는가. 야 이게 그 헤어지고 나서 해수욕장을 뭐 바다를
1: 강요겠죠.
0: 가면 네 그럼 막 가족들 놀고 모래성 만들고
1: 막 깨르르
0: 하는데 나 혼자 덩그러니
1: 와
0: 얼마나 대비됩니까?
1: 진짜 슬픈 바다네요.
0: 바다 가지 마세요. 헤어졌을 때는 어디에 안 가는 게 나은가?
1: 등산을 할까요?
0: 등산
1: 막 좀 고생하고
0: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인하고 좀 등산을 많이 했었던 커플이다라고 하면은 등산도 하면 안 되겠죠.
1: 그러면 사고죠.
0: 사고입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막 정상에서 울고 챙겨온 간식 그냥 다 털어 먹어버리고
1: 아우.
0: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슬픈 바다. 2904번님 아니 이렇게 서정적이라니 노래가 지민님 덕분에 좋은 노래 알게 됐어요. 이 노래 진짜 좋다. 슬픈 바다 맞죠?
1: 네 맞습니다.
0: 하시면서 또 되게 지금 감정에 젖어 계셨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저희가 지금 마이크 올리고 몇 마디 나눴는데 아우네 감정선 아오 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슬픈 바다까지 만나보셨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들어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네 마지막 곡은 하나뿐인 그대라는 곡인데요.
0: 하나뿐인 그대
1: 앞선 곡들이 좀 이별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면 이 곡은 조금 더 따뜻하지만 직설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드디어 좀 따뜻한 노래가 나왔네요.
1: 근데 따뜻하지만 네. 이것도
0: 현재 안지민 리포터에게 가장 소중한 한 사람.
1: 아
0: 네, 질문 속의 질문.
1: 저는 강아지.
0: 아 퍼피.
1: 네.
0: 아 퍼피가 가족을 다 제쳐버리네.
1: 강아지가 요즘 네. 기운이 좀 없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왜요?
1: 모르겠어요.
0: 더위인가?
1: 그
0: 더워서
1: 삭발했는데 빡빡이를 했는데
0: 아, 네.
1: 그 이후로 네. 좀 시무룩하고 잘 뛰지도 않고
0: 삭발이라고 하면 머리만 삭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그냥
0: 몸 전체
1: 발가락까지.
0: 아 저는 보통 저도 강아지를
1: 네.
0: 이렇게 미용을 맡길 때 디자인 컷 요즘 많잖아요.
1: 많아요.
0: 곰돌이 컷도
1: 네.
0: 있고 근데 저는 백숙이 좋아요. 정말
1: 지금 백숙이에요.
0: 아, 너무 귀엽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한 생명체라고
1: 네.
0: 바꿔야겠다.
1: 네네.
0: 안지민 리포터는 퍼피고 곡 설명도 해주시면요.
1: 네, 이 곡은 이 앨범 전체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앨범 전체가 너무 또 어둡고 슬프면 좀 단조롭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곡이 중간에 딱 그 따뜻한 감정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더 많은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0: 맞아요. 이게 슬픈 곡들 사이에 이런 햇빛 역할하는 곡 하나 있어줘야지 더 어두워 보이거든요.
1: 있어야죠.
0: 네, 더 슬프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이 노래에도 결국엔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사랑은 네. 결국 이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다.
0: 너무 좋은 말이다. 사랑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너무나 이별했을 때 아프고 정말 그 생살이 막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이거지 않을까.
1: 맞아요. 진짜 어떤 형태로든 사랑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좀 들어보면은 옛날 노래 같은 느낌은 사실 잘 안 들거든요.
1: 네. 오히려 뭔가 지금 음악에서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밀도가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0: 반죽이 엄청 쫄깃하게 된 느낌이에요.
1: 꽉 찼어요 지금.
0: 꽉 차서.
1: 기포가 없어요.
0: 기포 없는 거 빵 드셔보셨죠?
1: 먹어봤죠.
0: 줄 서요. 보통 줄 서요. 자 마지막 노래 하나뿐인 그대 준비했고요. 또 노래 듣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2: Well, well, well.
13: Slimway.
12: Well, well.
1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4: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5: 정호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또 조정현 씨의 하나뿐인 그대 만나보셨는데요. 확실히 이 노래 소리나 뭐 악기 이런 소리가 참 좋다.
16: 맞죠.
15: 네.
16: 뭔가 너무 좋아요.
15: 뭔가 그 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법한 요즘엔 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6: 약간 울림이 있어서 그럴까요? 뭔가 진짜 라이브로 악기를 치는 것 같은
15: 맞아요. 예.
16: 그런 느낌이 들어요.
15: 청아한 느낌도 네네. 나고 실제로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악기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좋다고 하신 분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명반 도장깨기 조정현 네. 씨의 1집 앨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만나봤는데요. 이 앨범을 좀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16: 뭔가 이 앨범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이 우리 모두가 사랑을 단순히 행복했던 순간만으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15: 그러니까 행복했던 순간만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0: 있고 네. 뭐 상처. 근데 그 모든 게 사랑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앨범인 거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지금도 많이들 사실 이 타이틀곡은 찾으시잖아요.
1: 맞아요. 아까 또 이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랑 또 슬픈 바다가 이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많이 나와요. 실제로
1: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0: 두 번째 노래랑 마지막 노래였던 그대 생각뿐 하나뿐인 그대는 제가 그 요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노래가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1: 네.
0: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도 틀지 않았던 거예요.
1: 그러면 지금 수십 년 동안
0: 그냥 묻혀 있었던 이 명곡들
1: 한 번도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네. 그런 곡들인 거죠.
0: 안지밀 리포터가 삽을 들고 꺼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들어볼 수 있었다.
1: 네.
0: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1: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주시고 옛날 추억 떠올려주셔서 저까지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0: 네, 오늘 또 정말 그 옛 추억들 그리고 뭐 댓글 보면은 뭐 편지를 쓰기도 하고
1: 네.
0: 그런 곡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또 안지밀 리포터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앨범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 2904번님 지민님은 차세계 아시나요? 하시면서
1: 차세계가 뭐죠?
0: 차세계 모르네요. 저도
1: 뭐예요?
0: 모르는데 요즘 뭐 유명한 드라마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1: 아, 그래요?
0: 예, 계속해서 지금 오늘 리포터분마다 질문 주고 계시거든요.
1: 아이고
0: 저희 공식 질문이요. 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승우의 500일의 썸머 흐르고 있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또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아,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보다 별 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찜했던 이성이랑 잘 되면 솔직히 배가 아프죠. 나보다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아 그거 역시 속이 뒤틀린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놓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누굴 뭐 찾아가서 따지고 있습니까?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자 보는 눈이 없네. 또는 아우 됐어 됐어 빨리 승진해봤자 뭐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것밖에 더 있겠어? 뭐 어차피 못 먹을 떡 안 먹어봤지만 진짜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요. 속 편하게 살아가는 지혜일 겁니다. 5월 28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28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왔습니다. 네, 속 편하게 사는 거 앞서서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요, 맞아요. 남들이 잘 되면 솔직히 질투심 나죠. 이거는 기본 감정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억제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막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사람들이 또 급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 사람이 빨리 달려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우리는 천천히 차곡차곡 올라가 보자고요. 자, 오늘 어떻게 속 편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 듣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손가락 움직여서 사연 보내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라차 시절 영어 공부 아랫따라 사실 학영사 속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최첨단 블랙박스 퀴즈 성공하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신 있습니다. 아, 나 가요 좀 들었다, 케이팝 좀 안다 하시는 분들 딱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0: 시킨 거다.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 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5: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4: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6: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0: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황하영님, 요즘 저 포잡러로 지내고 있어요. 택시 콜센터 오전까지 근무하고 좀 자고 오후엔 보험사에 와서 일하고요. 공부해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두댕이들은 이렇게 바지런한 분들이 많다니까. 이래서 제가 뭐 어떻게 앓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제가 시원하게 아메리카노 이제 카페인 수혈 들어갈게요. 따끔. 7010번님, 주차난이 심각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오늘도 제 차 앞으로 이중주차가 돼 있는 겁니다. 아, 그 차부터 빼려고 있는 힘껏 밀었죠. 근데 앞불싸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아, 어쩐지 이거 너무 무겁더라.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좀 차를 좀 빼주시지. 아, 되게 재밌었나 보다. 누가 밀어주니까 놀이공원 온 것처럼 되게 재밌었나 보다. 아이, 나 진짜. 우리 이중주차 이런 거 좀 조심합시다잉. 0264번님. 중3 딸아이에게 넌 나중에 강동원 같은 남자 만나라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알았어. 근데 엄마는 왜 아빠 만난 건데? 라고 해서 숙연해줬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를 만났으니까 넌 강동원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아, 근데 아빠 좀 서운하겠다. 아빠도 결혼하기 전엔 강동원이었어.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빠 힘들게 하지 말자. 4478번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데 오늘 출근길에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지각할까봐 자전거를 업고 출근을 했네요. 아, 쫄바지 입은 채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다 받았더니 아직까지 기운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만약에 4478번님이 남성분이셨으면 진짜 저 친구 좀 과시욕이 좀 있네. 어? 나 참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뭐 모두의 촉망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모두의 비웃음을 샀을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신의 용기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9번님,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아직도 제가 꿈꾸는 기술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되는 세상, 이거 언제 오나요? 오늘은 또 저녁 반찬으로 뭘 하나 고민 중이에요. 아, 저만 이런 게 아니군요. 아우, 나 너무 반갑다. 그래, 우리 두댕이들 항상 바지런한 두댕이들만 만나가지고 늘 이질감 느껴졌었는데, 아우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김국진 선배랑 저랑 원하는 삶이에요. 진짜 알약 하나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매번 이게 왜 숙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행복하지도 않아, 기쁘지도 않아. 아, 이걸 내가 또 먹고 앉아있네. 그냥 이걸 먹어야 사니까. 맛 없는 거, 맛대가리 하나 없는 거, 이걸 내가 몸에도 안 좋은 걸 먹고 있네 이러고 있거든요. 아, 진짜 저기 과학자분들 계시면 아, 이거 개발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저희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투바투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잉크제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국인 부적인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 지금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드릴 거고요. 성공한 분께는 업그레이드 된 선물 블랙박스까지 얹어 드릴게요. Hey everybody do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0: Hello.
1: My name is Jasmine Lee.
0: Jasmine Lee. Nice to meet you too.
1: Hi.
0: Jasmine Lee. Where are you?
1: I'm in Jeju.
0: Jeju?
1: With my boyfriend.
0: Wow! Hey, come on! I have bro, father love. Hey, 지금 위드 옆에 지금 사이드에 you 저희 boyfriend?
1: Yes.
0: Oh, boyfriend voice, please.
1: Say hello.
2: Hello.
0: Wow! Hey, boyfriend. Today, girlfriend랑 둘이 제주 아일랜드에서 뭐 했어요? What do you do?
2: 응? Travel.
1: 뭐지? 성산 일출봉 갔어요.
0: 지금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을게요. 더 이상 노 퀘스천. 뭐 러브 했겠지 뭐. 오케이. 자, today 뭐 이팅 했어요? 제주 아일랜드에서.
1: 풀소라 and 전보.
0: 와! 거기다 소주?
1: 카 있어가지고.
0: 아, 카가 있어서?
1: 네.
0: 그래서

0: 걸프렌드만 먹었어요?
1: 네.
0: 오케이 오케이. 유 지금 많이 매니매니 널버스한 것 같은데 노 노 널버스 투데이 퀘스천 이지피지.
1: 이지피지?
0: 이지피지 퀘스천 이지피지 베리베리 이지피지.
1: 오케이.
0: 예, 오케이. You trust me.
1: 오케이.
0: 오케이. 퀘스천 렛츠 고. 자, 과일 이름입니다. 스킨 나인.
1: 왕구. 어? 스킨.
0: 스킨. 스킨 나인. 예. Yeah. 스킨.
1: 살구. 살구?
0: 오케이. 오케이. 자, 보이프렌드 믿어요. 지역 이름입니다. 블루 아일랜드.
1: 블루 파랑 아일랜드 섬
0: 블루 아일랜드
1: 패스
0: 오케이 오케이 패스. 자, 노래 제목이에요. 선을 블러드 하는 룸 룰. It's a singer B B
1: B
0: 선을 블러드 하는 룸 룰
1: 선 해를
0: 해 말고 또 다른 말 다른 말
1: 해 말고 따르게?
0: 어, 다른 말. 두 글자로.
1: 해 말고.
0: 선을 블러드하는.
1: 태양 줄게. 롤?
0: 잠깐만. 옆에 보이프렌드 바꿔봐봐요. 보이프렌드. 아, 그래? 지금 믿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2: 아, sorry.
0: Oh, hey, come
2: on.
0: Sorry. 유 보이스만 지금 스윗하면 뭐 하냐고. 옆에서 지금 살고 말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아이, 나 진짜 환장하겠네.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둘 다 같이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그냥 제주 아일랜드에서 아, enjoy time. 둘이 좋은 시간 많이 보내요. 어, 오케이. Bye. I'm so sorry, but I can't.
1: Bye. I love you.
0: Yeah. 폭삭 소가수다게.
2: 폭삭 소가수다예.
0: 예. 아이고, 참 우리 자스민 니가 지금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약간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왔었나 봐요, 퀴즈가. 자, 자스민 니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하경사 주워먹기 퀴즈. 자, 지역 이름입니다. 블루 아일랜드.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 두댕이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스민 니의 신청곡 내래 스틸 선셋.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세상에 나만 귀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알못 음악을 알지 못한 안영미가 다 아는 척 잘 아는 척 아주 뻔뻔하게 내는 음악 퀴즈 음악의 아신. 5872번님 음악의 신 풀 때마다 진짜 제목이 생각 안 나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근데 그 맛에 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두피 내놓고 달려보자. 두피뿐만이 아니에요. 내도 그냥 빼놓으세요. 우리 너무 그 아등바등하지 말자고. 우리 웃자고 하는 코너예요. 웃자고. 재미를 해보자고요. 이래놓고 내가 제일 득달같이 달려들지. 자, 음신 시작해보겠습니다. 쉐이크 세트에 걸려있는 첫 번째 퀴즈는요. 바로 전주 퀴즈.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 전주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전주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세요. 정답자는 총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자, 가장 자신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저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예, 가장 앞부분 뭐 제가 가볍게 한번 또 맞춰보겠습니다. 예, 먼저 들어볼까요? 이거 아니야. 아, 틀렸네요.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거 드럼이 아니라 이거 북소리, 작은 북소리 나오면은 그건데. 아,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맞아. 아니면 노래하자라바 라빠빰빰 이건가? 네, 조금만 더 길게 들어볼게요. 아이, 또 이거였네. 아, 제가 너무 섣불렀네요. 아니, 이분 노래 중에 이 드럼 들어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아, 네, 우리 두대기 분들은 뭐 이미 맞추셨겠죠? 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만 더 한번 길게 들어볼까요? 아, 됐어. 다 나왔어. 아, 그러니까는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쉬운 문제도 틀리는 거야. 처음부터 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아싸 1번 하고 막 했다가 끝나는 겁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없었겠죠. 우리 두댕이들 중에는. 자, 본명으로는 노래를 못 부르는 가수의 곡입니다. 자,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갈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전주 퀴즈 정답은요. 바로 케이윌의 이러지마 제발이었습니다. 아, 저는 밤양갱인 줄 알았어요. 밤양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밤양갱 아니면 저건 줄 알았어요. 애프터스쿨 뱅.

북소리 나오면 그거밖에 없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서인구 안재현 씨를 월드 게이로 만들었던 전설의 뮤직비디오가 탄생한 곡이죠. 촬영 당시에는 이 반전을 숨기려고 배우들한테도 정확한 내용을 말해주질 않았었대요. 세상에 이게 뭐라고. 그래서 안재현 씨는 스토리상 아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됐나 보다 하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 뮤비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반응이 터지면서 현재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3,000만 뷰. 우리 윌 오라버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자, 쉐이크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천연 염색 턱받이가 걸려 있습니다. 뮤지컬 퀴즈. 자,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의 일부를 뮤지컬 연기로 들려드릴 거예요. 두댕이들은 제 열연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눈을 붙어 다녀? 무슨 공식이야? 햇빛 눈이 부신 날

다 됩니다. 저는 오페라도 돼요. 아, 나 오늘 깨달았다. 나 오페라도 되는 사람이다. 아, 이런 DJ가 어디 있습니까? 예, 가성비 값 아니고 써요. 자, 햇빛 눈이 부신 날이면 사실 이 노래밖에 없죠. 제가 아무리 다른 버전으로 한다고 해도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요 대목 나오면 이 노래밖에 없습니다. 자,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까지 바로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뮤지컬 퀴즈 정답은요. 바로 REF의 이별 공식이었습니다. 다들 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네, 오페라 쪽에서도 연락 오겠네. 자, 어느 팀이 불렀든 노래 제목을 맞췄으면 모두 정답 처리해드렸고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90년대 가요 인기의 척도였던 길보드 차트를 말 그대로 휩쓸었던 노래였죠. 이 오라버리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근황 좀 체크를 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작년 연말에 30주년 단독 콘서트를 했었고요. 올해도 페스티벌 초청돼서 무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현재 진행형이란 얘기예요. 역시 우리 90년대 댄스는 죽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아마 계속 공연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두대에도 한번 놀러와 주세요. 자, 천연 염색 턱받이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번 문제는요. 아, 요즘 저의 정답 타율이 꽤 좀 올라간 문제입니다. 비타민 세트가 걸려있는 배속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릴 거예요. 두댕이들은 잘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는 세 분 뽑을게요. 아, 자, 그러면 아, 내가 목을 왜 가다듬는 거야? 내가 빨리 부르는 게 아니잖아, 그쵸? 자, 노래 바로 주시죠. 그동안은 운이 좋았던 걸로 하겠습니다. 안 들리는데요? 제게는 안 들리는데요? 아, 그동안에 제가 몇 번 맞췄는데 그건 진짜로 너무너무 쉬워서 그랬던 거고 요건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냥 걸그룹 노래인가? 걸그룹 노래인 것 같다라는 그 추측 말고는 모르겠는데 조금 한번 느리게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하는 건데 내 친한 동생 있는 그룹 아닙니까? 아, 네. 자, 자, 아, 그렇죠. 아, 아, 내가 진짜 초반부터는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아,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제가 맞췄으면 아마 지금 또 아마 오답 찾기도 힘들 겁니다. 지금 줄줄줄줄 지금 정답이 오고 있을 텐데 아, 자존심 상해. 남들이 못 맞추는 거 맞추고 싶은데. 자, 이 노래 제목을 제가 매주 외치고 있다는 강력 힌트 드리고요. 자, 노래 제목은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갈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굴빙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굴빙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 받아가는 시간 음악이신 음신과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전에 나갔던 배속 퀴즈 정답은요 바로 에이핑크의 노노노였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 외치는 코너 제목이죠. 근데 정말 소름끼치게도 이 코너가 제일 인기 많다는 거. 자, 우리 노 작가님과는 다르게도 아주 아주 상큼한 에이핑크. 요즘 좋은 일이 참 많더라고요. 15주년을 기념해서 진행했던 아시아 투어 전석 매진으로. 전석 매진으로 마무리했고요. 또 멤버 우리 보미 씨 아니 저랑 같은 또 전우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나이 함께했던 세상에. 근데 그 애기애기하던 보미 씨가 작곡가 라도 씨와의 장기 연애를 끝마치고 결혼식까지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아이고 웰컴 투 유브 월드. 자, 비타민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노노 들었으니까 이번에 조금 더 긍정적인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3: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0: 적자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레이베이의 From the Start 듣고 왔습니다. 자, 음악의 신 음신 잠시 후 계속될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넘어? 캔디야.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2번 문제는요. 효소 유산균 세트가 걸려있습니다. 마마고 퀴즈. 지금부터 두 대 전용 번역기 마마고가 노래 가사를 읽어줄 거예요. 꼬부라진 발음 속에 숨겨진 가사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세 분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은 맞출 수 있을까? 오늘은 맞출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귀 여셔야 됩니다. 마음도 여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사부터 들어볼까요?
3: 전요이 입술이엔 마시시오 입술이엔 마시시오.
2: 아! 와, 맞췄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 안요미가 맞췄습니다. 해냈습니다. 와, 마마고가 나온 이래로 제일 빠르게 맞춘 것 같은데? 와, 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는데? 아, 그래도 우리 MZ 친구들이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한번 느리게 한번 들어볼까요?
3: 전요이 입술이엔 마시시오 입술이엔 마시시오.
2: 근데 이렇게 앞에 말이 이렇게 욕처럼 들리냐?

0: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노래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죠? 네, 두댕이들은 뭐 이미 정답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사도 한번 들어볼게요.
1: 씹점 만지엄 씹점.
0: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확해? 너무 정확해서 이거는 뭐 해줄 수가 없는데? 힌트 줄 것도 없는데? 이거를 못 맞추면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방금 정확하게 노래 제목이 그냥 나왔어요. 그 웬일로 어머 우리 마마고가 무슨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니나 봐. 발음도 정확해졌어. 와, 한국 생활 오래 하더니. 그래서 그래, 한국 생활 그 정도로 오래 했으면 1년 넘게 했으면은 그래 발음도 정확해져야지. 자, 그래도 색깔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느리게 한번 들어볼게요.
1: 씹점 만지엄 씹점.
0: 됐어 끝났어. 이거는 어떤 수준이냐면 정말 밥을 씹어가지고 목구멍에다가 넣어가지고 소화까지 시켜줬어.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마. 예. 자, 노래 제목 그대로 읽어줬죠. 정답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은 날이에요. 자, 힌트송 바로 그냥 나갈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음악의 신 음신 마마고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요이 입술이 마시시오 입술.

0: 입술은 맛있어요.
1: 입술은 맛있어요. 입술은 맛있어요. 입술이 맛있으면은 바로 정답은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아니겠습니까? 정 근데 이게 너무 쉬웠어. 오늘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적으신 분들만 정답으로 칠 거예요. 2AM도 안 돼요. 2PM이고요. 그리고 뭐 오후 2시라고 이제 장난치시는 분들 계셔. 그러면 안 돼요. 2PM 그리고 10점 만점의 10점이라고 적으신 분들 또 계실 거야. 10점 만점에 10점. 요겁니다. 10정도 안 돼요. 정확할 거예요. 정확하게 다 매길 거예요. 자, 이 노래를 부르던 2PM 기억납니다. 정말 장성들이 무대 위에서 이리로 점프하고 저리로 점프하고 정말 공중 고개를 해뜨렸죠. 덕분에 데뷔와 동시에 짐승돌 왕좌 자리에 차지했고요. 그 당시 기사를 보니까 샤이니는 누나들의 희망, 2PM은 누나들의 욕망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와, 근데 라임 죽인다. 너무 잘 지었다. 왜냐면 이때 옥태현 씨가 막 이거 옷도 찍고 막 그랬었잖아요. 하, 진짜 예, 멋있었죠. 자, 효소 유산균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기능성 팬티 세트가 걸려있는 직청직성. 제가 이제는 사실 마마고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시간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제작진이 제 귀에만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전 들리는 그대로 한음절 허밍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제 허밍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의 한음절 사입니다. 사, 사랑이 할 때 사.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 나가요.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뭐라도 사세요. 다행이다. 이게 완전 요즘 노래가 아니잖아요. 다행이다. 와, 요즘 노래는 그 앞에 부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후렴구는 다 알겠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예, 네, 정답 지금 막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마고보다도 쉬웠어요, 지금. 완전 절대음감으로 해드렸는데. 아, 당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후렴구 한번 또 들려드려볼게요.

0: 사사. 네.
1: 아, 이거 또 어지럽다. 사에도 이게 공기가 나가는구나. 어, 이거 사라는데 이렇게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나올 일이야? 이렇게 어지러울 일이야? 다 아시겠죠 이제? 예,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MZ분들이나 아마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뭔 노래냐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도 웬만하면 정답이 쏟아질 거라 믿습니다. 노래 제목 맞춰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듣고 올게요.

두쉐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의 직종직송 정답 발표할게요. 제가 오늘 4로 허밍한 노래는 바로 빅뱅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룹이죠.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빅뱅 무려 11년 만에 공식 팬클럽 VIP 6기 모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가오는 8월부터 월드 투어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대를 또 얼마나 잘할 거야 또.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이왕 콘서트 하는 거 월드 투어 후에 국내 전국 투어도 부탁드린다. 우리 VIP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국 투어 하는 김에 두 대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우리 같은 식구였잖아요. 자,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음악의 신 음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이 걸려있는 미션 퀴즈.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알맞는 정답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당첨자는 3명 뽑아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의 미션 과연 오늘의 미션은요. 좋아입니다. 제목에 좋아가 들어가는 노래 세 곡을 보내주세요. 오타 없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받는 동안에 노래 듣고 올게요. 주얼리의 니

두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이신 음신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얼리의 니가 참 좋아 듣고 오셨죠. 자, 미션 퀴즈 제목에 좋아가 들어가는 노래 정말 많습니다. 박재범의 좋아, 딕폭스의 좋다 좋아,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버벌진트의 좋아 보여, 치즈의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갓세븐의 딱 좋아, 요조 김진표의 좋아해, 그리고 안영미의 도댕이 좋아 까지 곧 낼 예정이고요. 자, 라면 모바일 쿠폰 라쿠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음악의 신 음신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보이 넥스트 도어의 I feel good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이브의 레벨 하트 그리고 우지의 저니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 좀 더 볼게요. 9367번님, 영미 누나 저 드디어 흐린 눈 10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시력이 엄청 나쁜데 미루고 미루다가 10년 만에 안경 맞췄어요. 하, 진짜 신세계. 온 세상이 뚜렷합니다. 근데 흐린 눈으로 사는 게 좋았던 것 같기도.
1: 저는
0: 10년을 흐린 눈으로 살았다 그래서 라섹하신 줄 알았어요. 그동안 안경만 쓰시다가 너무 불편해서 라섹했단 말인 줄 알았더니 아, 10년 만에 안경을 맞추셨어요. 와, 안영미보다 더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도 계시네. 어때요? 그래도 뚜렷한 세상. 아, 근데 또 너무 뚜렷해도 이것도 문제긴 문제예요. 안 보고 싶은 얼굴도 볼 수 있게 되고 말이죠. 나중에 이거 편안하게 안경 쓰지 마시고 라섹하세요. 김소정님, 옷에 붙은 상표가 거슬려서 티셔츠 전부 꺼내서 가위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아기 옷은 상표가 다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른 옷도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이런 거 진짜. 그래서 이거 새 옷 사시면 바로바로 자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거슬린다고. 왜냐면 이것도 가렵고 막 이러시니까. 그래, 아이 옷들은 다 밖에 나와 있는데. 또 근데 또 그게 또 겉으로 나와 있으면 그게 약간 또 멋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또 안으로도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요거는 나중에 전문가분들이 좀 알아서 과학자분들이 알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248번님. 어머님께서 집 전화기가 고장났다고 하셔서 이제 휴대폰도 있는데 집 전화 그만 쓰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집 전화기 없으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나신 겁니다. 왜 없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본인 휴대폰 찾을 때 집 전화가 없으면 안 된대요. 아이고, 이를 웃잔데요. 그 어머님만의 그 생활 패턴이 있으신 거야. 그 핸드폰 없다 싶으면 이제 집 전화기로 이거 찾아야 되거든. 응. 그쵸? 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또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머님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혜성님, 이틀 전 아침에 아내랑 싸우고 여태 대면대면 합니다. 화 풀라고 혼자 대청소 돌입했어요. 여보, 나 이쁜 짓 하는데 이제 화해 좀 하자. 아, 그래도 너무 예쁘시다. 응? 아내 저기 마음 돌리려고 집 대청소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런 남편 없거든요. 왜냐면 괜히 기싸움만 또 하게 돼요. 또 서로. 나중에 또 왜 싸웠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기싸움 하느라고 말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마음 돌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금방 아내분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집 청소한다고 이게 다야?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방송 통해서 이렇게 사과까지 했으니까 예, 화해 좀 하자고 했으니까 마음 돌려주시겠죠. 자, 역시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다비치의 파리파리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네.

0: 하루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하경사 퀴즈 정답 바로 블루 아일랜드 청도였습니다. 당첨자는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자, 지금 흐르는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날씨가 오락가락해가지고 정신도 오락가락할 때가 있죠. 자, 이럴수록 다 컴다운 컴다운 하시면서 자,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이곳에는 탁 트인 동해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부터 스카이 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까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체험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문체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곳은 요즘 무코 여행객들에게 인근 논골담길과 함께 무코 권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의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10대 관광도시, 2천만 관광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4U.
2: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광활한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한다는 게 더 신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 또 누군가는 로맨틱한 공상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주 어딘가에 대화 상대가 있을 거라는 믿음은 참 매력적이죠. 우리가 보내는 이 라디오 주파수가 지구를 넘어 저 먼 우주 끝까지다. 다른 생명이 살고 있는 수신기에도 우연히 걸려들진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외계인보다 더 신비로운 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고 소중한 기적들 아닐까요? 오늘도 우주만큼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첫곡 너무 좋았죠, 땅콩이야. 저도 오늘 첫곡 선곡하면서 내 자신 너무 칭찬해. 니켈백의 포토그래프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뭔가 오늘 오프닝 이야기와 이렇게 좀 맥이 닿아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이 기타 소리와 이 거친 보컬의 목소리가 오늘 굉장히 딱 적절한 것 같다 싶어서 전해드렸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여우의 여신님, 리디, 사실 저는 먼 행성에서 오바를 들으러 몰래 왔답니다. 어쩐지 상태가 좀 이상하다 했죠? 오늘도 사랑해요. 아니, 이런 상태 좋은데요? 딱 요 정도만. 너무 이제 가시지는 말고, 너무 또 이제 떨어지시지도 말고, 요 정도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우주와 지구의 삶을 적절히 섞어서 이 분위기에 잘 묻어 가시기를 계속해서 바랍니다, 여우의 여신님. 아치님, 평생 외계인을 한 번이라도 볼 확률은 우연히 길 가다 이계인 배우를 만날 확률보다 희박하겠죠. 외계인, 이계인 이거 해주신 거예요? 아, 진짜. 예, 좋습니다. 아, 안 웃었어. 잘했어, 성슬이. 안 웃었어. 예. 탱크님께서는 외계인이라 글쎄요. 저는 사실 믿진 않지만 달나라도 가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오발도 어디선가 외계인이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역시 세계인의 오발. 아, 전 우주를 아우르는 오발. 고맙습니다, 탱크님.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글쎄요. 저는 막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요즘 이제 우주 영화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책과 그래서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뭐 앤디 웨어의 작품들은 이제 최근에 막 이제 유행이 되면서 근데 전 예전에 그 지구를 지켜라 영화를 보면서 실제 하는 거 아닐까? 정말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도 지구 태생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근데 그 사람도 모르는 거지. 내가 우주 태생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주 관련 얘기들을 좀 나누다 보면 진짜 우리는 한낱 정말 먼지도 안 되는,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또 세상 깨닫게 되잖아요. 이 우주만큼 넓은 마음으로 늘 우리 오바리들과 함께 소통하는 오해 발견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기승전 항상 오바리죠. 자, 오늘도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 2시간 동안 또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 열려 있어요. 오셔서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지금 또 채팅창에서 같이 방송과는 또 다른 느낌의 수다를 나누면서 방송을 또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수집가님, 예, 오늘 그 얼리버드 이벤트는 유튜브 채팅창이었어요. 따로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채팅창에 대한 이야기, 예, 채팅창에서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맞추셨어요. 예, 정답은 맞추셨는데 이게 채팅창에 올려주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예, 다음에 또 한번 이벤트를 노려보자고요, 우리. 자, 그러면 오늘 2시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문자창 또 유튜브 창 열어두고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한 분 한 분 만나볼게요.

0: 시키겠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어머, 4815번님께서 방금 문자 주셨는데 오늘 우리 집 뱅뱅이 얘기 좀 하려고요. 지난주에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대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일 진료받으러 동물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11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노령의 나이에 2시간의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우리 뱅뱅이 연두.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사진 주셨는데 시쭈인가요? 아우, 너무 귀여워요.

얘네 실수 진짜 똑똑한 거 아시죠? 뭐 당연히 엄마니까 아시겠지만 얘네가 은근히 모른 척하면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연두 아 너무 씩씩하게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건강하게 앞으로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까만꼬마님께서 연통을 주셨어요. 화성에서 듣고 있대요. 경기도 화성. 아 웃지 말아야지. 네, 웃지 말자. 웃지 말자. 심각한 생각해야지. 1217번님 아 축하드려요. 결혼기념일 9주년 맞으셨대요. 오늘 선물로 새로 생긴 피부과 이용권 줬습니다. 9년 동안 고생 많았어. 주름살 좀 펴. 어우 센스있다. 남편분이신가요? 아내분께? 주름살 좀 펴. 이 주름살의 원인이 무엇일까? 요것도 한번 좀 우리는 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1217번님 9주년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아니 제가 오늘 문자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0시 맞죠? 0시 00분 04초에 문자창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오랜만이라 요즘 자정 새벽 갬성 문자 좀 오랜만이라 약간 오늘 많이 상기됐어요. 커피까지 완전 수혈해가지고 많이 상기됐다. 오늘 여우의 여신님 리디 저 출제 1등 맞나요? 서울에 비 와요. 이따 봐요. 사랑해요 리디. 비가 와서 또 제 생각이 더 많이 나셨구나. 비가 좀 괜찮았나요? 많이 오진 않았는지. 강릉은 뭐 이렇게 예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많이 오진 않았어요. 네, 다행히. 그래서 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여우의 여신님 계신 곳도 큰 피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랑해요. 부끄러워서. 유재맘님도 어젯밤에 또 이렇게 오바를 찾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둘째랑은 마음을 다시 터놓으셨나요? 자 동네방네님 대전오바리님 일찍 또 찾아주셨고 노마드님께서도 지금 출장 때문에 아침 일찍 강릉 오시는 길에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새벽처럼. 강릉하면 또 리디가 생각나잖아요. 어제 콘서트에서 제대로 호사를 누렸지만 사실 일상에서 오발 듣는 게 더 큰 호사다 새삼 느낍니다. 아닌데 어제 되게 행복하셨던 것 같던데. 조심히 오시고 일정 빨리 마치시고 얼른 합류하세요. 세르지오 멘데스 마스케나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계속 이어갑니다.

마스캐나다 전해드렸습니다. 여주 봉실장님 이거 아 맛있긴 하다 알고 아 오늘 약간 우리 개그 코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맛있긴 하다 네. 아,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네. 오늘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음에도 네. 맛있긴 하다. 어 근데 자꾸 하니까 좀 그럴싸한데요? 여주 봉실장님. 바닐라 라떼님도 오랜만에 출첵 날씨 좋네요 해주셨고 아마추어님 오셨어요. 어, 그 채팅창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 보시면 유튜브 창 채팅창 꼭대기 보시면 점점점 세 개가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뭐 바꾸는 게 있다 라고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정도 가시면 아마 누가 이렇게 친절히 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오바리들을 믿는다. 그리고 오늘 9856번님 아이고 리디 저 오늘 마트 갔다가 바닥이랑 뽀뽀할 뻔했어요. 무릎까지 아 무릎 까지고 멍들고 팔도 아프고 손목이랑 손바닥 사이도 다 붓고 허리도 삐었는지 아프더라고요. 약을 먹긴 했는데 아직도 아파. 아 어쩌다 이렇게 미끄러지신 거겠죠? 어우 근데 진짜 너무 무방비 상태로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요게 근데 좀 뭔가 지금 상태를 주신 게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찜질 잘 해주시고 이게 부어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줘야 된대요. 온찜질은 안 되고 어딘가 이제 좀 부었다고 하셨죠. 부은 부위는 냉찜질을 꼭 해줘야 붓기를 빼고 이렇게 또 온찜질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네, 며칠 동안은 조금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856번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선스타님 오셨어요. 선스타님. 아이 저희가 다 보고 있죠. 오늘도 예, 저녁 장사 우리 또 힘내야죠. 파이팅입니다. 3179번님도 와주셨습니다. 리디 잘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네요. 맑은 하늘을 보니 기분이가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3179번님 와주시니 또 좋고 노래 들으니 더 좋고 네. 박재범의 좋아 신청곡 띄워드리고 오겠습니다. This goes out.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쿤방이 왜 놀라셨어요? 왜지? 어느 포인트에서 놀라신 거지? 짱유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아들 데리러 동해로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내일은 심판 승급을 위해 안동 가는데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심판? 어떤 경기이지? 신장유님, 준비하신 만큼 잘 해내실 겁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결과 꼭 알려주시고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김기수님, 예, 고맙습니다. 블루문님도 오랜만에 채팅창 통해서 또 인사 남겨주셨고 다들 케미가 좋으니 같이 케미가 좋아져야죠. 드래곤스 빌리버님, 예. 슬며시 빠지지 마시고 슬며시 더 들어오십시오. 오늘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얼리버드 이벤트. 아직 주소 안 주신 세 분 계십니다. 짱짱님, 윤신영님, 주영킴님. 예, 빠르게 주소, 성함, 문자창으로 부탁드릴게요. Do you want a bomb? 코요테 만남 준비했습니다. 오늘 국종쌤께서 점심 전에 손님이 한 분 타셨는데요. 강원FC 팬이라고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제 차에 강원FC 배지가 있거든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셨는데 가는 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엄청 즐거웠죠. 네, 서로가 덕분에 저도 즐겁고 경기장에서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주치게 되면 밥 살게요. 혹시 지금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여성분 오늘 오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과 강원FC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나누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리는데 두 곡의 만남이에요. 코요테의 만남 그리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코요테 노래 듣죠.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골드마운틴이 요즘 홈트 다시 시작하셨대요. 상체, 팔, 가슴, 복근 다 아프다. 아, 욕심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응급실. 아, 조심해야죠. 네. 사고 조심, 과욕 조심. 근데 되게 운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봐요. 뿌듯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어디가 막 당기고 근육통 느껴지고 하면 아, 네,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맛이 또 있죠.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신다. 주말에 막 등산 이틀 내내 다니시고 평일에도 이렇게 홈트도 하시고 멋집니다. 골드마운틴. 그래요? 케이님께서 리디 예전엔 레몬 소주, 체리 소주가 유행이었는데 잘 알죠? 잘 알죠? 이건 뭐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새 과일 소주 특히 아 그래요 석류가 들어간 이게 또 유행이라고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또 주류 쪽은 잘 몰라서 네. 어쨌든 과일 향이 나는 뭐 이 주류들 뭐 지금 주셨습니다. 이게 또 유행이 또 있었죠. 제가 대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였겠죠? 네, 술을 마셨을 때니까 대학교 때였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지역 술들이 막 이렇게 전국에 유통이 되지 않는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이제 그 부산을 친구랑 갔는데 둘 다 막 술집인데 거기서만 파는 그 레몬 소주 말씀하셨던 이걸 좀 먹어보자 해서 어렵게 막 구해서 먹었던 뭐 그 기억이 나요. 언제냐. 예, 진짜. 뭐 어쨌든 근데 유행 항상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아, 추억이 돋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자꾸 새벽 0시 출첵 부추기시네. 딱 단백질 위주로 야식 먹을 시간인데 운드로님 단백질 위주 맞아요? 네. 이게 확실히 저도 최근에 좀 매운 거 그러니까 엄청 맵다기보다 제 기준에 좀 매운 거를 먹으면 다음날 저만 아는 어떤 그 미세한 변화 목소리에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네, 점점. 아, 여러분이랑 이제 오래 봐야 되니까 우리 예,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참 우리 우드로님은 이 우리 MBC의 어떤 법률과 법률 자문과 또 어떤 재정적인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문자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지원해줍니다. 지원받습니다. 예. 우드로님 감사하고요. 아, 단추마미님, 어제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또 덥죠? 퇴근하려고 차에 앉았는데 찜질방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노발 들으면서 퇴근할게요. 단추마미님. 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출근 시간이 빠르신가요? 그래서 일찍 출근하시고 조금 조기 퇴근하시는 그런 건지. 저 오늘 엄청 더워졌죠. 오전만 해도 이렇게 더워질지 몰랐는데 확실히 정오 지나면서 와, 이제 진짜 여름 같다. 어제만 해도 되게 쌀쌀했는데 말이에요. 서현진, 유승우 함께한 사랑이 뭔데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서현진, 유승우 함께한 사랑이 먼데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요. 오늘 이 곡은 밤카스테라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리디 오늘도 출첵해요. 언제부턴가 제가 친구보다 리디한테 문자를 더 자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급 친한 척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아. 아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네. 자주 이렇게 좀 친한 척 서로 이렇게 좀 질척돼야 그 확실히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도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좀 길어요. 저도 아이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그 과정엔 항상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현아님. 저도 좀 친한 척 해봤어요. 우리 현아씨. 오랜만에 최애 드라마였던 또 오해영 OST를 들었는데요. 가슴이 또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아, 사랑이 뭔데 신청합니다. 리디도 설레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금 방금 설렜어요. 네.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우리 서로 설레자고요. 좋잖아. 네. 낙화님 오셨는데 미리 출첵해요. 학교에 조금 일찍 온 학생 느낌입니다. 감사해라. 오늘 컴퓨터로 일하면서 어제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윤미진님의 함께하다를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들으셨대요. 좋더라고요. 잠시 후에 봐요 리디라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

대단하다. 네. 그 참 이래서 좋은 노래를 알게 되면 서로 나누고 싶은 이유가 이런 거죠. 어머 진짜 좋은데? 하면서 서로 같이 그 감정을 나눌 수 있고. 아,

0: 또 라이브 제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해드릴 테니 조금만 예, 기다려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낙하님. 그리고 달콤설탕님도 오늘 일찍 와주셨습니다. 아,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요즘 늘 저도 출근길이 항상 아, 오늘 이제 우리 오바리들 만날 때 아, 어떡하지? 아, 이런 생각이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좀 다른 설렘인 것 같아요. 그간의 어떤 방송을 준비하던 마음과 또 다른 설렘으로 하루를 항상 시작합니다. 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달콤설탕님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1176번님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질척돼봐요. 잘 지내시죠? 오, 그렇다고 하기엔 지금 새싹번호로 떠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응대를 해드려야 되나. 예, 뭐 저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1176번님. 번호를 바꾸신 건지 아니면 진짜 그간에 조용히 들으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적 친밀감은 있었는데 인사만 처음 남기신 건지 예. 조금 힌트를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1176번님 반가워요. 1176번님 자주 이렇게 질척대 주세요. 예, 그래야 친해지더라. 아, 정집사님 리디 우리 부부 이번 달에 또 오해영 정주행했는데 엄청 재밌었는데 노래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이게 되게 그 오래된 커플의 오래된 커플의 그리고 막 그 뭐랄까 사랑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이 뭔지 알고 이별이 뭔지도 아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만나서 또 결국 또 사랑에 빠지고 좀 그 외에 그 두 주인공이 골목에서 그 막 소리 지르면서 진짜 저렇게까지 싸운다고 하다가 갑자기 막 격정적인 키스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아, 저게 커플이지. 저게 연인이지.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1: 키스여서가 아니라 네.
0: 감정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오해하실까 봐. 노래 한 곡 드릴까요? 정은지, 서인국 함께한 커플. 노래 듣고 와서 또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지, 서인국 함께한 커플이었습니다. 우리 연두 이야기 주셨던 4815번님의 신청곡. 이 둘의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데 지금 문자로 참 잘 어울리죠. 형커되면 좋겠다. 네. 현실 커플. 아, 동이동이님께서 요즘 꼬맹이가 사춘기가 왔는지 짜증을 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꼬맹이 말이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제가 갱년기라 그럴까요? 아님 제가 꼬맹이를 너무 좋아하는 걸까요? 이거 이제 좀 복합적이다. 초등학교 3학년. 와, 벌써 근데 사춘기가 요즘 뭐 친구들 빠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동이동이님. 너무 꼬맹이가 예쁘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좀 감정이 조금 기복이 생기실 수도 있고 동이동이님께서 우리 꼬맹이도 좀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학교에서 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동이동이님. 이천토니님 오셨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딸내미 하원 같이 하고요. 같이 비눗방울 놀이 해주고 출첵합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참. 아유, 아버님, 우리 따님, 나중에 이제 막, 그, 버진로드 걸을 때는 뭐, 난리 나시겠습니까? 나, 아직 이렇게 꼬맹인데, 뭐 언제 이렇게 컸는지 참 하시면. 보면 마음이 또 그런 거겠죠. 이천토니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일단 휴일에 이렇게 따님과 또 함께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여주 봉실장, 리디, 학창시절에 전부 치던 생각 안 나요? 전부가 전부 치던 게 아니고 전보 치던 여러분 전보 치던 전 부치던 말고 가물가물하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아까 과일 소주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국종생께서 그 주류 관련 알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손님들 오시면 소주를 많이 많이 넣어서 과일 맛 안 나게 주고요. 착한 손님들 오시면 과일을 많이 많이 넣어서 상큼한 소주를 드렸었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는 여신님이셨나? 그 체리 소주 마신 다음 날 네. 피 흘린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거죠. 예. 또 이런 추억을 나누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 보통날님께서 사춘기는 정말 미로예요. 약간 그 어떤 혼란과 답답함이 느껴지는 두 글자입니다. 사춘기는 미로다. 예, 보통날님. 아, 6004번님 오셨어요. 리디 안녕하세요. 매일 이 시간이면 학교에서 아들 픽업하려고 대기하는데요. 오늘 아침 1박 2일 여행을 가서 제가 이 시간에 할 게 없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아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걱정 말아라. 잘 있다. 인증샷, 문자 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언제 이렇게 컸나. 사진 보면서 눈물이 글썽해요. 건강하고 마음 따뜻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한 날이네요. 어젯밤에 비가 와서 오늘 날씨 걱정이 됐는데 새벽같이 일어난 아들 눈에 선합니다. 빨리 여행 마치고 내일이 돼서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사랑해. 라고. 아, 참. 6004번님. 1박 2일인데 예. 얼마나 또 기다려지시고 보고 싶고 그러실까. 예. 하룻밤만 주무시면 돼요. 하룻밤만.

0: 광고 듣고 와서 아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오늘? 1, 2부 순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 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의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블루무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 채팅창에서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요즘 메일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 아, 여신님이 답을 주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약간 여신님 지금 방장 느낌 나는 거 아세요? 예,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답변 달아주시고 예. 답 그 질문에 다 얘기해 주시고 일일이 예, 아주 아름답다. 근데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뭔가 이제 보라로 채팅창에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같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많아진 느낌이라고. 오. 그러게요. 네. 어, 맞아요. 여기서 서로 이제 좋은 얘기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정보 같이 좀 나누고 네.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항상 보듬어 주시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방장님. 네, 오늘 좀 아까 누가 그러셨나 면접 저기 컨셉이라고 오늘 네, 그렇습니다, 문공아님. 3920번님 오셨어요. 리디 안녕하세요. 기억나죠?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택배 배송 중에 원하는 노래 나와서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구나 그런 문자 보내고 상품 받았던 청취자예요. 오늘도 배송하며 듣고 있는데 아 오발 언제나 힘이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 혹시 가능하시면 질풍가도 틀어주시면 더 힘날 것 같습니다. 자주 들르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잘 듣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오. 3920번님 저희도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실 때 저희도 진짜 힘이 엄청 나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어쨌든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인데 여러분이 함께 안 해주시면 예, 힘이 안 나죠. 함께 해주실 때 더 감사하다. 네, 힘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날이 점점 이제 더워지니까 배송하실 때 좀 힘든 순간들이 많으시겠지만 배송기사님을 너무 기다리는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 늘 건강하게 안전하게 예,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0: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Starship Rebuild This City 3부 첫 곡이었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더워질 때는 뭔가 좀 연한 이런 밴드 음악이 또 당기죠. 메탈키드님 흡족하셨나요? 밤새 안녕님도 쏙 드시더라고. 네, 고맙습니다. 아, 리리 아빠님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군요. 임시로 시작한 3개월 정도 해보고 준비해서 정식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궁금해요. 근데 뭔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용히 일단은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우리 영로가나 고등학생 같다. 아, 근데 아까 이런 얘기 좀 되게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우리요. 되게 약간 칭찬에 막 되게 약간 몸둘 바 모르는 그런 스타일. 더 해주세요, 여러분. 더. 좋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한 잊지 말자 안전 시작해 볼 텐데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우리 고등학생 오늘 고딩록으로 돌아온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 만나보시면서 3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사람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1: 잊지 말자 안전.
0: 자, 이번 주도 역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안전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고등학생 얘기 들었어요.
1: 네.
0: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영록 아나가 그렇게
1: 네?
0: 나이가 많지 않다. 아직 어리다 굉장히. 아. 그래서 고등학생 같아요라는 얘기. 너무 해고 이 정도는 아니다. 뭐 비슷해요.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다.
1: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저도 고등학생은 멀죠. 뭐 대학생까지는 들어봤는데 고등학생은 네 감사하네요.
0: 그래요.
1: 네.
0: 오늘 약간 고딩룩이라고 하시는데.
1: 아 예, 노리진 않았는데 오늘 되게 평소처럼 입고 왔고 오늘 헤어 메이크업도 거의 전혀 없는 상태로 왔더니 예, 확실히 어려 보이나 봐요.
0: 헤어 메이크업 안 해도 난 이 정도 10대 정도.
1: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0: 아, 그럼 또 약간 그 저기 뭐죠? 타격감이 살짝 있어요.
1: 맞아요. 제가 이런 거 약해요.
0: 자꾸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1: 예. 네.
0: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예, 우리 메탈키드님의 김서방 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서 오게나 김서방.
1: 아유, 안녕하십니까.
0: 예, 아내분께서 특히나 이렇게 사위 삼고 싶다라고 이제 굉장히 애정을 드러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이시죠. 아, 강원도의 BTS다.
1: 아, 이건 예. 진짜 위험한 말 발언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예. 이것은 네,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 약간,
1: 네.
0: 약간 이런 얘기 들 때 저희도 굉장히 몸을 사려요. 그래서 대전 오바리님 우리 이 칭찬 너무 저도 뭐 당연히 우리 강원도의 BTS다 생각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네. 위해서 영록 하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끼리만 얘기하자. 예. 그리고 아 꽃다님께서 아 역시 영로가나 단련돼야 돼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1: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마음 단단히 먹고 네. 좋아요. 자, 잊지 말자 안전. 오늘 또 3부 순서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안전수칙들을 또 배워볼까요?
1: 아, 최근에 뉴스를 보면요. 이 등하굣길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뭐 어디 유인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나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노리는 그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네.
1: 갑자기 다가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 뭐 따라가자 라거나 이런 식으로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 가는 길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린이 유인 예방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린이 유인 예방 수칙. 우리 오바리들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과 함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혹은 아이들이 지금 같이 없더라도 들어보시고 오늘의 유익한 정보 꼭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꽁트는 어떤 상황이에요?
1: 오늘은요. 지난주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엄마와 아들로 왔잖아요. 네. 이번엔 좀 스위치를 해봤습니다. 딸과 아빠의 관계를 한번 연기해 보려고 하고요.
0: 설마 영록 하나가 딸은 아니죠?
1: 아니죠. 제가 네, 딸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0: 어쨌든 네. 네,
1: 어쨌든 네. 뭐 아빠가 되어서요. 근데 되게 딸 바보 아빠를 제가 좀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좀 성숙한 그런 딸이라서 둘의 케미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0: 어서 집에 가서 아빠가 사준 티니핀 갖고 놀아야지.
1: 저기 안녕 꼬마 친구.
0: 어,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1: 아, 저기 아저씨가 지금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는데 아저씨 집까지만 이 짐을 좀 같이 들어주면 안 될까?
0: 아저씨 집이 어딘데요?
1: 아저씨 집은 말이야 저기 언덕 너머에 있어. 아이, 저기 보이지? 저기 말이야. 그 아저씨가 짐 들어주면은 이 사탕 우리 친구한테 10개 다 줄게.
0: 저건 문구점에 오픈런 뛰어도 구할 수 없다는 그 티니핑 리미티드 에디션 딸기 맛 로얄 사탕? 저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저씨 좋아요. 그러면 아주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1: 딸 어딨니? 우리 딸 어디 간 거야 정말? 아이 분명 놀이터로 나온다 그랬는데. 아니 딸, 아이 거기서 뭐해?
0: 어? 아빠, 아빠, 아빠.
1: 아이 어서 이리 와. 아빠랑 빨리 같이 집에 가자. 정말.
0: 아니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한 거 같지? 나 지금 저 아저씨 짐 들어드리려고.
1: 아니 아빠가 모르는 사람 같이 가자고 하면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공주님.
0: 아이 공주는 그냥 아저씨가 힘들어 보이셔서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착한 아저씨 같았단 말이에요.
1: 그랬구나 우리 착한 딸. 그래 그 도와드리려는 마음씨는 정말 곱고 좋지만 그래도 그걸 이용하려는 나쁜 어른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얼굴만 보고는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꼭 거절하고 아빠한테 바로 달려와야 돼. 알겠지?
0: 네 아빠. 아, 내 티니핑 로얄 사탕. 아씨 아깝다.
1: 응? 뭐라고 했어?
0: 아니에요 아빠.
1: 안 되겠다 딸. 아빠가 너무너무 불안해. 우리 공주님 이럴까봐 우리 딸 친구랑 이름 친구들 이름이랑 연락처 아빠가
0: 아빠,
1: 좀...
0: 아빠 정신 차려요.
1: 우리 딸 걱정돼서 내가 정말 말이 헛나온다. 연락처 우리 이름 친구들 이름 기록 좀 해놓을게. 얘기 좀 해봐.
0: 아빠 아빠도 참 내 친구들 이름 아직도 못 외웠어요? 아름이랑 민지잖아요.
1: 아차차차 맞아. 아유,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깜빡깜빡한다 아빠가. 아 그리고 매일마다 오늘 누구랑 어디에 가서 몇 시에 돌아오는지 아침마다 아빠한테 꼬박꼬박 얘기해주기. 아 그리고 등하교 할 때는 꼭 사람 많고 밝은 큰 길로 다녀야 돼. 알겠지 우리 딸?
0: 알겠는데 아빠. 좀 갑갑해요. 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아빠. 아빠가 내 스토커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1: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딸. 내가 유난인 것 같아도 아빠 말 새겨 들어. 알겠지?
0: 알겠어요 아빠. 유난은 안 해. 유난인 건 안 해. 알아. 자 어쨌든 아빠 근데 아까처럼 낯선 사람이 따라가자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일단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어플이 있거든? 바로 그 어플을 통해서 재빨리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네.
0: 어플 이름이 바로인가요? 바로?
1: 맞아 바로야 바로.
0: 그렇구나. 다음엔 사탕 따위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어요.
1: 그게 무슨 말이니 딸?
0: 그런 게 있어요. 어우 저기 봐요 아빠.
1: 아니 아니 저 사람 저 어린아이한테 뭐 하는 거야? 저 잡고 어디론가 가는 거 같은데.
0: 아빠 이럴 때 바로 그 바로 앱을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바로 그거야. 역시 우리 딸 천재야 천재. 누가 나왔는지 참.

0: 자, 우리 딸바보 아빠와 굉장히 조숙한 딸의 한 편의 상황극이었습니다.
1: 네.
0: 밤새한 형님께서 어른들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0: 앉는다.
1: 아, 그렇죠.
0: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우리 아이들.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들이 만약에 다가온다 하면 우리 친구들 뭔가 이렇게 딱 경계를 하고 바로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여러 캐릭터들이 네. 자꾸만 등장하는 것 같다. 오! 벨루나님 오셨다. 두 분 합은 얼마나 맞춰보시는 거예요? 이거 영화 비밀이니까. 네. 아니, 이거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여러분 그 방송 이제 중간에 영록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좀 맞춰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그냥 너 캐릭터 뭐? 나 캐릭터 뭐?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제 서로를 믿고 그렇습니다. 갑니다. 어떠세요 우리 조합? 네.
1: 말하자면 즉흥 연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합이 갈수록 괜찮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0: 저희는 좀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1: 저희가 느끼기엔 그런데
0: 흡족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좀 여성스럽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아빠 캐릭터 어때요?
1: 오늘 완전 제가 생각한 그 느낌이 약간 광희 같은 캐릭터였어요. 광희 씨. 완전 딸바보의 그런 철부지 아빠 같은 느낌이었는데
0: 부산스럽고
1: 오히려 그렇게 느껴졌다면 성공이네요.
0: 아, 캐릭터 분석이 아주 완벽했다 오늘. 자,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죠. 우리 아빠.
1: 알겠습니다.
0: 아빠와 딸 같이 또 이제 꽁트로 나눠봤습니다. 어린이 유인 예방 수칙에 대한 오늘 꽁트를 전해드렸는데 우리 영록아나는 혹시 어릴 때 이런 좀 위험한 순간도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런 적이 있어요?
1: 저는 누군가 다가왔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이제 바닷가에 굉장히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산책을 나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저희 손을 놓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5-6살 정도밖에 안 됐어가지고 잃어버린 거죠, 길을.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어떤 의무경찰 당시에 의경에 복무하고 있던 어떤 청년분이 저를 구해주셨다고. 그래서 겨우 찾았던 경험이
0: 영롱하는 기억은 없는데
1: 제가 바닷가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은 또 있어요. 그만큼 강렬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0: 위험했습니다. 큰일 날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뭔가 좀 누군가가 접근을 한 건 아니고
1: 근데 부모님께서는 뭐 그러려던 찰나에 그 청년분이 구해주셨다라고 했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여러분 우리 진짜 자녀분들 손 꼭 붙들어주시고 목마 태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 위험한 사람이 다가온다 했을 때는 절대 경계하고 엄마 아빠에게 연락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꼭 항상 주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 딸바보 아빠가 보인다고 영화나 그런 얘기도 주셨고
1: 극찬이네요. 리디 연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연기 톤을 안 들어보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처음에
0: 티니핑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퀴즈 또 준비되어 있죠?
1: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어린이 유인 예방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는 것 골라주세요. 1번, 밖으로 나갈 땐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 또 언제 돌아올지 알린다. 2번, 등하교 시 밝은 길 그리고 사람이 많은 큰 길로 다닌다. 3번, 착해 보이는 사람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사탕을 준다고 하면 아주 기꺼이 따라간다. 4번, 위기 상황엔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플 바로를 이용해서 바로 신고한다.
0: 이 정도면 그냥 정답 주세요. 그냥 퀴즈 말고 퀴즈 아니고 그냥 보기 주시면서 바로 정답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자, 정답 어디로 주시면 좋을까요?
1: 네, 샵 294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 네, 문제를 다시 한번 주실까요?
1: 네. 어린이 유인 예방 수칙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밖으로 나갈 때는 보호자에게 오늘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알려준다. 2번, 학교 오고 갈 때 밝은 길로 그리고 사람이 많은 길로 다녀준다. 3번, 착해 보이는 사람이 한정판 사탕 준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따라간다. 4번, 위기 상황엔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
0: 얼씨구나. 자, 무한계도 그대에게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둡니다.

자,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자 안전.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 유인 예방 수칙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한궤도 그대에게 들으면서 퀴즈 정답을 받았습니다. 노래 연주곡으로 조금 더 전해드리고 4부 순서 돌아와서 정답 공개하고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0: 있는지 끝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자, 우리 김용록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5433번님 얼씨구나 정답 보내주시면서 춘천에서 퇴근하는 딸내미 픽업해서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요. 터미널 사거리에서 명동 방향입니다. 예, 퇴근길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732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우리 영록 아나.
6: 우리 딸내미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바로라는 어플. 수신 완료했습니다.
5: 네, 우리 자녀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뿌듯하다. 분들은 네. 바로라는 앱을 꼭 맞아요. 설치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 전화기에도 또 바로 설치를 해주셔서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 그러면서 리디 성우하셔도 되겠는데요 하고 칭찬까지.
7: 고마워요 7326번님. 아.
5: 그리고 우리 6004번님 라디오를 쭉 듣고 있으니까 퀴즈까지 맞춥니다. 얼씨구나 정답 같이 주시면서 어린이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해주셨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착해 보여도 안 되고 잘생겨도 안 된다. 네. 그렇죠.
6: 철부지만 혹할 수 있지만 안 됩니다.
5: 북바위님께서 요거 소개해 주세요.
6: 역으로 아저씨 제가 사탕 줄게요. 저랑 지구대 같이 가실래요? 한다.
5: 아, 똑똑이. 똑똑이다 진짜. 그럼 상황극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6: 네. 고마 친구.
5: 너무 느끼한데 아저씨. 가기 싫어. 사탕 줘도 가기
6: 고마
5: 싫어.
6: 친구. 내가 튜니핑 사탕 줄 테니까 아저씨 짐 좀 같이 들어줄래요?
5: 갑자기 싫어졌어.
7: 아저씨 그럼 제가 사탕 드릴 테니까 지구대 같이 가실래요?
6: 그건 좀 나중에 보자.
5: 이렇게 꽁지 빠지게 도망간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해주셨고 꽃다님께서도 우리 어린이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사탕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따라가지 마요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큰일 나죠 정말. 그리고 이런 이야기 또 주셨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대면 귀가 아이들이 직접 보호자분과 함께 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도 주셨고 밤새한영님께서 또 스티커를 보내주셨어요. 스티커 사진을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이라는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상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는 이 마크가 부착된 곳으로 뛰어들어가도록 교육을 시키면 좋다.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항상 함께 그 근무하시는 또 분들의 유용한 정보들 고맙습니다. 이 스티커 이름이 아동 안전 지킴이 집입니다. 이것도 또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들에게 꼭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 공개해 주실까요? 영록아나?
6: 네, 오늘 정답은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 3번이었습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이 사탕 준다고 해서 기꺼이 따라가면 안 되고요. 얼씨구나 하면 안 되고요. 착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5: 절대 안 된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발표해 주시죠.
6: 네, 오늘은 느루님 그리고 비밀이야님께 드리겠습니다.
5: 축하드립니다. 두 분 주소 성함 문자로 같이 남겨 주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어린이 유인 예방 수칙. 짧게 이제 간단히 또 요약을 해주실까요? 우리 영록 아나가?
6: 네. 퀴즈로도 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밖으로 나갈 때는 보호자에게 오늘 누구랑 어디로 가는지 언제 몇 시에 돌아오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합의를 하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등하교를 할 때는 밝은 길, 사람이 많은 큰 길로 다니시고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선물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얼굴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박보검을 닮은 분이 오더라도 선해 보이더라도 알 수 없다.

0: 라는 네. 거. 그리고 이게 낯선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만 혹시 주변에 아는 어른이 뭔가 따라가자고 하더라도 예,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웬만하면 이렇게
1: 아 예, 이게 진짜 사실 위험하죠.
0: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는 주변에 아는 어른들과의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들도 있어 왔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 두시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정보를 미리 기록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마지막으로 어플 바로를 이용해서 신고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이렇게 퀴즈까지 만나봤고요. 우리 노마드님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남자는 블루셔츠 핏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우리 영로가나 여기에 팔까지 걷어올리면 너무 완벽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이런 것도 못 견디하니까 여러분 칭찬 아니에요, 많이 아니에요. 많이 해주세요.
0: 너무 감사하죠.
1: 얼굴 사실... 시뻘개졌는데 지금.
0: 아 이래놓고 네. 나중에 기분 좋아합니다. 곱씹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좋아요. 네. 자 시스타의 소쿨 전해드리면서 우리 잊지 말자 안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영농관은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시스타 소쿨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그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해바라기 투님께서도 딸님이 초등학교 때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수백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얘기도 또 주셨고 저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께서도 설치해 두시고 혹시나 이제 주변에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를 통해서 바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 쓰는 친구들 전화기에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아이들에게도 미리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노래를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네. 티니핑을 좋아했네요. 네. 자미로과의 Virtual Insanity. 오늘 아치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되게 오랜만에 띄워드리더라고요. 이제 선곡표를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노래여서 되게 자주 들어서 그랬는지 네. 약간

Virtual Insanity 자미로과의 노래 아치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한 형님. 아, 전 진짜 소시적에 예, 초창기에 꽁트 많이 했었는데 예, 어릴 때 생각이 좀 납니다. 예. 항상 이렇게 늘 꿈꾸죠. 그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동경이 늘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리리 아빠님, 이런 어떤 디테일한 모니터링 너무 감사합니다. 문자들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반짝맘님, 와, 5발 19분으로 날씨 진짜 환상적이지 않나요? 시원해서 아기 어린이집 안 보내고 모래놀이하러 왔습니다. 모두 행복한 오후 되세요 하시면 너무 귀엽다. 네, 이 놀이터에서 쭈그리고 우리 친구가 여러모 장난감을 가지고 예, 손으로 막 묻히고 하는 이 사진이 너무 예쁘네요. 근데 어디 계시는데 시원하지? 동네마다 좀 다르니까. 예, 어쨌든 반짝맘님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희동이님은 복싱을 하셨어요? 오, 리디! 쥐쥐. 저 드디어 이번 주말에 복싱 시합 나가요. 지금은 약간 설렘과 긴장감 사이입니다. 라고. 아, 복싱. 아. 이번 주말. 무슨 경기이시지? 어쨌든, 또 되게 이 시합 나가시려고 얼마나 막 관리하시고 준비하셨겠어요. 잘 해내고, 이기고 오십시오. 이동인. 아, 참, 근데, 복싱이라는 운동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저는 이제 링 위에 있다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상대방의 이 펀치와 이런 것들을. 네. 대단한 정신력들인 것 같습니다. 희동이님 잘하고 오세요. 네,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수랑 순이랑님 오셨는데, 어린이집 평가제 날짜가 잡혔어요. 6월 2일, 다음 주 화요일이군요. 우리 선생님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라고. 철수랑 순이랑님 가끔 회사 이야기 주시는데 평가제라 이런 거 어쨌든 뭐 이렇게 평가를 앞두고 있으면 선생님들 너무 막 긴장하시고 에, 그렇잖아요. 이제 날짜가 이제 딱 고정이 됐으니까 한 주가 이제 채 안 남았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해 오던 대로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우리 커피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었는데 메탈키드님께서 믹스 라떼에 요즘 빠져 계시대요. 믹스 커피에 우유를 2:1로 살짝 타서 먹는 건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믹스 커피에 우유를 2:1? 물론 소주보다 맛은 덜하지만 그래도 아내와 함께 아주 맛있게 즐기고 있답니다. 이게 그 일반 그냥 믹스보다 더 부드럽고 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내분이랑 참 이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좋죠. 나눠 드시는군요. 희한하게 또 이런 애들은 종이컵에 마셔야 또 제맛 아니에요. 특히 믹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달콤설탕님께서 리디 아까 얘기했던 그 커피의 조합 맛이 궁금해서 저도 한번 마셔보려고 물 끓이고 있어요. 맛을 보셨나요? 달콤설탕님? 어떠셨나? 믹스의 달달함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블랙커피보다는 어쨌든 뭔가 이제 좀 달콤한 게 좀 당기는데 너무 단 것보다 약간 조금 씁쓸함이 더 당긴다. 달콤함과 씁쓸함이 잘 배합되어 있는 걸 먹고 싶다 하실 때 예, 그리고 카페인 빵 올라오길 원한다 하시면 이렇게 두 개 1:1로 섞어서 드시면 좋더라.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콤 설탕님. Fly to the Sky입니다. Sea of Love. 8837번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커피 노래 들으며 마무리 해야겠네요 오늘. 그죠? 땅콩님께서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일단은 그 비율은 그 블랙 커피와 믹스 커피의 비율, 저는 1:1로 먹어요. 1:1.

로 물은 조금 더 많이 믹스만 먹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약간 진하구나 느낌으로 마십니다. 2대1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밤새한 형님 다음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잠을 못 자서 아 나눠 드시면 되니까 두 분은 예, 좋아요. 메탈키드님 수제 믹스 라떼 나름 맛이 맞아요. 오후에 딱 그 어떤 각성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오바리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함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기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준비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사람이 떠나면 지옥이 약해지고 지옥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옥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뒤집어지고 뒤죽박죽되곤 합니다. 잘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낙담만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짐짓 큰 소리를 칩니다. 에이, 일이 또 잘못되고 말았네. 뭐 그래도 때로는 일이 너무 잘못되어 잘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 아이, 힘내서 다시 일해봐야지. 괴짜 천문학자이자 예언가가 복잡한 수학 계산을 통해 지구가 곧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차피 며칠 후면 다 죽을 텐데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극단적 선택에 나섰는데 어라?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였습니다. 에이, 일단 먹고 죽는 건 그 다음에 하지 뭐. 세상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선택은 계속 뒤로 미뤄집니다. 아, 일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잘된 일이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일단 맛있는 걸 먹고 극단적 결단은 나중에 하려던 그 천문학자도 그랬답니다. 지구가 안 망했거든요. 자신이 계산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자,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아, 저도 예전에 이 밴드 참 좋아했는데 인엑서스 오스트레일리아 밴드입니다. 호주 밴드 인엑서스의 소사이드 블론드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아, 그 전에 6318번으로 한의원에서 침 맞으며 예, 들으시는데 한의원 진료 중입니다. 원주 숲 한의원에서 백캠 틀어주시네요. 청취하면서 침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습니다. 예. 하나도 안 아프진 않을 거리요. 아무튼 침 맞을 때는 배철수의 음악캠프죠. 어, 그럼요. 예. 자, 1부, 2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뿌리담은 리얼생화사비 주비푸드,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IS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도드람 한돈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이때 정말 엔싱크의 인기도 참 대단했는데요. 예. 8782번으로 와 중학교 때 엔싱크 팬클럽 가입하고 달달 외웠던 노래예요. 오, 팬클럽도 가입하셨어요? 오, 자, 양성경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엔싱크 팝. 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 5652번으로 제주에서 보내셨네. 예. 토토의 데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토토. 예. Hold the line.

Mr. Big 온주한노래 Green Tinted 60s Mind 들었습니다. Mr. Big은 백햄 절친이죠.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두 번이나 출연했습니다. 792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Mr. Big의 Green Tinted 60s Mind. 앞에 들으신 음악은 토토의 Hold the Line이었고요. 뭐야 이거? 김지현 씨. 내년에 그 백햄 37주년 축하 무대에서 백햄 팀이 이 노래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저 미스터 빅의 Green Tinted 60s Mind요? 왜요? 이분 너무 앞서가시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건 또? 배순탁 작가가 준비한다고 합니다. 기타도 제가 거부입니다. 예.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나 어이가 없네. 아니 그 학예회 수준의 그 재롱잔치는 한 번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뭘 또 매년 해요? 아, 나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뭐 매년 할 게 왜 누가? 누가 하는데? 송명석 PD는 내년에 없을 텐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2375번으로 정해주신 음악. 블랙스트리트 해피송.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0: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올해 5월은 참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더위가 더 강해지다가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올라서 다시 여름처럼 많이 더워지겠습니다. 볕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새벽까지 곳곳에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 내일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서울 28도, 부산, 울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도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자연의 계절 감각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치자꽃향 서서히 퍼지고 황백색 감꽃이 피는 시기이다. 감꽃이나 치자꽃은 초여름의 꽃이라서 보통 6월의 꽃이라 불린다. 하지만 저녁 산책길에 코를 벌름거리게 했던 아카시아 향이 슬그머니 사라지자마자 곧 치자 향이 몰려든다.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란 빛으로 떨어지는 꽃. 이혜인 수녀의 시를 보면 치자꽃도 갈수록 성질 급해져서 빨리 피어나는 것 같다. 5월 말에 벌써 치자향을 맡는다. 비 오더니 동네 감나무집 담장 아래 감꽃들이 수북히 떨어졌다. 떨어진 감꽃들이 참 예쁘다. 사람들 발길에 채이고 짓밟히게 놔두기엔 너무 아까워. 우리 때는 다 그랬겠지만 내 유년은 참 어둡고 초라했어. 그런 내게도 눈부신 기억이 있지. 바로 감꽃 필 시기에 본 노란 꽃들. 보석처럼 예쁜 작은 감꽃들로 왕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어 머리에 쓰거나 목에 둘렀던 게 엊그제 같기만 하네. 앙증맞은 감꽃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니 팝콘 생각도 난다. 이제 정말 저녁이 길어지고 있다는 걸 주변의 초목들을 둘러보며 인정하게 된다. 여름에 키 큰 꽃나무들은 자잘한 흰 꽃들을 주로 피우고 있다. 아무래도 그게 한낮의 뜨거움을 이겨내는 개화 전략인 듯 싶다. 야생의 치자나무 꽃과 정원의 치자꽃은 그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치자꽃 하면 생각나는 사람, 빌리 할리데이다. 그녀는 불우한 삶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머리에 하얀 치자꽃을 꽂고 품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주변에서 빌리는 죽어서야 비로소 행복해졌다 소리를 했을까. 철수는 오늘 치자꽃 하면 생각나는 또 한 명의 여성을 생각한다.

백햄에 출연해서 마치 큰 누님처럼 DJ를 귀여워해 주셨던 오마라 포르투눈도,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다큐 실황을 본 사람들은 이브라임 베레루와 함께 그녀가 부른 도스 가르데니아스, 치자꽃 두 송이가 전하는 사랑의 아름답고도 간절한 언어를 기억할 것이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처럼 오마라가 치자꽃 받침에 하는 떼끼에로 고백은 연인보다 조국을 향한 듯하다.

네, 치작꽃 두송이 도스 가르데니아스. 예. 오마라 포르투온도.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했었을 때 제가 좀 동안이잖아요. 예. 아, 오마라 이제. 누님에 비하면 어제 귀여웠던 모양이 제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오마라 포르투온도 도스 가르네니아스. 이경순 씨가 요즘 꽃향이 향기로워요. 냄새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고맙습니다. 예. 자, 6시 39분 53초 막 지났습니다. 예. 0547번으로 예, 키인의 음악 청해 주셨어요. 키인 음악 약간 가을 분위기 나는데 예. 키인 썸에요. Only We Know.

0: Simply Red의 Stars로 들었습니다. 4455번으로 라디오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하고 이 막 한동안 자주 나갔었는데 Simply Red Stars 앞에 들으신 음악은 Keane의 Somewhere Only We Know였고요. 아 오늘 감성 쩌는데요 하고 김의수 씨가 언제는 그럼 뭐 김수정 씨는 잔잔하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이라고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싱크볼 닦을 때 되셨죠? 싱크볼 닦죠 싱크볼 닦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닦죠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 2부 끝곡은 저도 예전에 이 밴드 정말 좋아했는데 The Brothers Johnson이라고요. 존슨 형제. 예. 김미영 씨가 The Brothers Johnson의 I'll Be Good To You 청해 주셨습니다. 프로듀서가 퀸시 존스고요. 예.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게리 베이너척이란 유명 CEO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려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년 후에 닥칠 취업에 대해선 걱정을 참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은 또 느긋하게 누워서 폼만 한다. 20년 후 은퇴에 대해선 늘 대책이 없어서 큰일이라며 지금은 그 어떤 재교육도 받지 않고 또 술 약속만 잡는다. 먼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느긋할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해라. 큰 고민은 꾹 참고 오늘 바짝 정성을 다하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화 보이 후드 사운드트랙에서 패밀리 오브 더 이어 히어로 들었습니다. 657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퇴근길 천근 같은 몸으로 운전 중인데 아, 이 차가 너무 정체되네요. 얌체 같은 끼어들기 차들 때문에 짜증은 나지만 좋은 음악 들으며 릴렉스 하려고 합니다. 예. 아, 그래야죠. 예. 이 짜증내봐야 소용없습니다. Family of the Year, Hero.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예, 임진모 씨와 함께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샤볼데이, SK케미칼, 이카운트,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H가 인천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5: 그 제 기억이 맞다면
6: 네.
5: 임진모 선생님은 운전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6: 네. 한 번도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5: 운전면허도 없습니까?
6: 군대 있을 때 땄는데.
5: 아, 군에서 면허를 땄습니까?
6: 땄는데.
5: 아, 수송부 출신이에요? 수송부?
6: 예, 수송사령부 출신입니다.
5: 오, 야. 예. 땄는데.
6: 근데 그 운전하고 상관없어요. 저 보직이 전혀 다른 거라.
5: 아, 운전을 안 하셨다 이거죠?
6: 예.
5: 어쨌거나.
6: 그때 이제 그 제대 말년에 그 운전면허를 땄는데.
5: 아, 사회 나가서.
6: 장롱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5: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따자 예. 그래 따놨는데.
6: 네.
5: 장롱으로 들어가고 그 뒤로 예. 운전을 한 번도 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6: 네. 제가 운전을 안 하게 된 건요. 집에 약간의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참 워낙 술을 좋아하잖아요.
5: 네네.
6: 그래서 제가 꼭 언젠가 사고 한번 칠 것 같더라고요.
5: 아, 그래서 아예?
6: 아예 이제 하지 말자.
5: 아예 네. 운전대를 잡지 말자?
6: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운전석에 앉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5: 그리고
6: 예.
5: 이상하게 임진모 씨는
6: 네.
5: 운전석에 앉는 것보다
6: 네.
5: 뒤에 그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는 게 그게 어울려요.
6: 아. 한때 또 그렇게 괜히 허세가 몸에 들어와가지고 아 그럴까 하면 뭐 남이 운전하면 되지 뭐
5: 그렇죠.
6: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긴 했지만 저는 근데 그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없습니다.
5: 아. 예. 하긴 뭐 예. 이제 와서 하면 뭐야?
6: 그러니까요. 천연기념물인데 끝까지 가야죠.
5: 그러네. 예. 야.
6: 네. 그 왜 갑자기 운전 얘기를?
5: 아니 조금 아까 차 네. 너무 막힌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6: 예, 예, 예.
5: 아, 네 이분 뭐지 이거? 이소리 씨.
6: 네.
5: 조금 전에 얘가 차 막혀도 짜증내도 소용없다 이 얘기했는데
6: 네. 네.
5: 짜증내도 소용없다는 아
6: 예.
5: 명언이십니다. 그런데 진모 쌤에겐 짜증 잔뜩 내시는 철수 아저씨.
6: 아직도 이 진실은 살아있네.
5: 제가 임진모 씨에게 짜증을 낸 적은 없죠.
6: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저를 그 인정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5: 아니 그거하고 짜증내는 건 다르죠.
6: 예, 짜증내진 않으셨습니다.
5: 그러니까 네. 짜증낸 네. 적은 없어요 저는.
6: 예, 저도 없습니다.
5: 그렇죠.
6: 예, 예.
5: 우리는 서로 짜증내는 사이는 아니에요. 뭐 상대를 무시하거나 뭐 이런 적은 있을 수 있는데 짜증을 낸 적은 없습니다.
6: 아, 예.
5: 그렇잖아요.
6: 네네네.
5: 자,
6: 네.
5: 오늘 뭐 보니까
6: 네.
5: 마이클 보고 오셨네 보니까.
6: 네네. 마이클 봤고요.
5: 네.
6: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그 잠잘 때도 떠오르고요.
5: 아, 그 정도였어요?
6: 네. 감동을 넘어서서 그냥 아주 좋은 공연 한 편 보고 온 것 같아요.
5: 아, 공연장에 네. 있는 것 같은 느낌?
6: 공연장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영화를 평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워낙 음악이 압도하니까. 그리고 그 주연 배우 자파? 잭슨이
5: 예,
6: 워낙
5: 자파, 잭슨.
6: 춤이나 노래, 심지어 목소리 연기까지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이클 잭슨 정말 우리가 전성기를 다 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더 그냥 근데 영화관에서 딱 나오자마자

0: 어떤 남자 관계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 시간 후딱 갔어? 어. 네. 근데 진짜로 그분도 아마 공연 본 듯 콘서트 하나를 본 것 같은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1: 아, 근데 조금 전에 임진모 씨가
0: 네네.
1: 마이클 잭슨의 마이클 잭슨과 함께
0: 네. 함께 살아왔죠.
1: 살아왔다는 게 확 예. 특히 또 네. 임진모 씨는 마이클 네. 잭슨하고 한 살 차이잖아.
0: 그렇죠.
1: 어? 나이도 거의 뭐 동년배고. 네.
0: 그리고 저는 아직도요. 마이클 잭슨과의 첫 만남이 해외 토픽이었어요. 옛날에 왜 방송국에서 잠깐 해외 토픽 보여줬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네네.
0: 신동그룹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1: 아, 잭슨 5.
0: 5 그 흑백 때 우리는 흑백이잖아요.
1: 흑백 텔레비전이었죠.
0: 흑백 TV에서 그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비슷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1: 아, 저는 뭐 네. 진짜 기억나죠. 왜냐하면 예. 예. 그 막 ABC 이런 거 부르면서 막
0: 그렇죠.
1: 마이클 잭슨이 가운데서 리드 보컬하면서. 예. 한 바퀴 뱅그르르 돌고 막 노래하던 기억나고.
0: 막내의 재능에 동의해서 예. 같이 해준 형들도 대단한 사람들 따지고 보면. 막내를 갖다 리드 보컬로.
1: 아니 자기네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0: 지금 ABC 얘기하셨는데 그때 1위 곡이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어.
0: ABC하고 아이비데어가 잭슨5 때를 상징하는 곡으로 네네. 앤디 크레딧에도 올라가더라고요.
1: 아 근데 이제 영화를 저는 영화를 네네. 제가 직접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의 이 네. 평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0: 예.
1: 어? 근데 두 가지로 두 부류로는 나뉘더라고요.
0: 예.
1: 한쪽은 어떤 영화의 서사를 기대하고 간 사람들.
0: 네.
1: 아 이게 뭐
0: 뭐냐?
1: 얘기가 너무 없다.
0: 네네.
1: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실망하신 것 같고.
0: 네.
1: 음악적으로만 저 즐기고 오신 분들은.
0: 네.
1: 지금 임진모 씨하고 똑같은 예. 반응. 와 정말 좋다.
0: 그리고 진짜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클 잭슨의 음방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어렸을 때나 그다음에 첫 앨범 Off the Wall, 빌리진 실제 앞에서 우리가 공연 본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다 그냥 영상 보고 심지어 음악 듣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시절로 제가 그 과거 시제에 정말 타임머신 타고 간 것 같더라고요.
1: 저는 마이클 잭슨에 관한 추억 중에 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0: 네네. 그래미 중계?
1: 아, 그래미 중계 중계지만
0: 예.
1: 그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0: 아, 네네네.
1: 마이클 잭슨 앤 프렌즈 그 예. 자선 공연할 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제가 그 MC SBS 텔레비전에서
0: 맞아요.
1: 예. 4시간 30분짜리
0: 맞아요.
1: 생중계를
0: 예.
1: 했어요.
0: 예.
1: 그거
0: 그때 아주 잘하셨죠.
1: 아이 잘하기보다 제가 그때 그랬죠. 아 임진모 씨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0: 네네.
1: 그 중간에 이 블랭크가 많이 떠가지고 그걸 다 말로 채워야 되는데 혼자서 막 채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0: 예.
1: 그 기억이
0: 아, 그 기억이
1: 있고.
0: 납니다. 또 그리고요.
1: 그리고 이 스릴러
0: 예.
1: 뮤직비디오.
0: 네.
1: 아, 뮤직비디오 이거 뭐. 뮤직비디오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이건 단편 영화죠.
0: 영화죠.
1: 단편
0: 네.
1: 영화.
0: 예.
1: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0: 예.
1: 나왔을 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0: 예, 처음에.
1: 근데 제 동생이
0: 예.
1: 그때 미국 유학 시절인데
0: 하...
1: 미국 유학 시절에
0: 네.
1: 이걸 저 비디오 테이프로 자기가 녹화해서 보내줬어요.
0: 네.
1: 와, 그걸 근데, 보는데
0: 와.
1: 충격을 받았잖아요.
0: 그 좀비 그거 이거.
1: 오,
0: 비스프라이즈 목소리 다 그냥 바로.
1: 어, 그러니까요.
0: 이야, 그 처음은 놀랍죠.
1: 그 앞에 그 약간의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거.
0: 네.
1: 음악보다 훨씬 길잖아요. 이게.
0: 맞아요.
1: 영화지 정말 영화예요.
0: 영화예요.
1: 잠깐만. 와, 그거 보는데 충격, 충격.
0: 네, 네, 제 생각에 그게 아마 뭐 서사를 기대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스토리나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의 어떤 다른 좀 더 좀 인간적인 그런 측면을 해부하는 그런 걸로 기대하셨겠지만
1: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보헤미안 랩소디하고 좀 다른 게
0: 네.
1: 보헤미안 랩소디는 서사가 있잖아요.
0: 네.
1: 어? 근데 이건 서사를 완전히 빼니까
0: 네.
1: 아, 좀 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근데 꼭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서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의 이게 1편이잖아요. 지금 계속 소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1편에도 사실 아버지 조셉 잭슨으로부터의 독립이 아주 영화 전편에 흐르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서사가 없다고 얘기해서는

0: 없습니다.
1: 네네. 예. 자, 그리고 음악 한 곡 듣죠 일단.
0: 예. 네. 일단 뭐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또 휴먼 네이처가 주목받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게 스릴러의 앨범의 그 탑10 싱글 7곡 중에 하나지만 잭슨,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1: 잭슨 5부터 듣자고요. 그래도
0: 예. 순서.
1: 어렸을 때 노래를 먼저 듣고 그 성인이 돼야지. 아니 뒤인 노래를 듣고 성인으로 가는 건 웃기다.
0: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순서 정한 건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어차피 뭐 제가 힘이 있나요?
1: 아, 짜증을 내냐?
0: 아,
1: 왜 짜증을 내려? 아니 네. 두 곡 가져오셨는데
0: 네네.
1: 이 역사 순으로 듣자는데 뭐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0: 그러니까 큰 차이 없으니 어. 네 I'll be there로 가죠.
1: 그럼 일단 네네. The Jackson 5 I'll be there 듣겠습니다.

0: 더 잭슨 5 I'll be there 들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모라이어 캐리가 네. 언플러그드 공연에서 네. 불러가지고 또 1위야. 됐잖아요. 예.
1: 원곡 1위 리메이크 1위.
0: 그러니까.
1: 전체 9곡인데 그중에 하나죠.
0: 예예. 예.

0: 하여튼 이번에 마이클 잭슨 보면서 그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1: 겉으로 하지 왜 속으로 했어요?
0: 아니 뭐
1: 임준호 씨는 겉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0: 아니 그 영화관에서 어떻게 겉으로 해요?
1: 아, 지금 겉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진짜 저는 마이클 잭슨에 대해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마이클 잭슨의 역시 춤을 주목했잖아요.
1: 네네.
0: 이게 전성기 뭐 스릴러 때 그렇습니다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정말 훌륭한 소울 가수고요. 그리고 진짜 대단한 싱어송라이터예요. 정말 주요 곡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1: 저는 그래서 네. 마이클 잭슨이 막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이럴 때요.
0: 네네네.
1: 제가 어디 글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서 네. 위안을 얻었는데 정작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이클 잭슨에게 그렇죠. 비난을 쏟아냈을까.
0: 참 아마 그런 부분 가장 시달린 사람이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사실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미안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세상 떠났을 뭐 때. 정확하게 진실이 드러나가지고 뭐 확실하게 그렇죠. 잘못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데
0: 네.
1: 그러기도 전에 뭐 루머만 돌면 막 그냥 화살을 날리니까
0: 월드 슈퍼스타 킹 오브 팝이었기 네네. 때문에 뭐라도 자꾸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끄집어내려는 거.
1: 아니 그래서 우리가 네. 최근에도 보면 네. 이런 일 참 잦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말 참 좋아해요. 일단 어떤 뭐 루머가 확 루머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뭐가 터지면 아 일단은 중립 기여를 받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0: 네네.
1: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
0: 하여튼 뭐 사람들마다 이번 영화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하겠지만 앞으로 저는 이 음악 영화는 다큐도 그렇고요.
1: 네.
0: 점점 보헤미안 랩소디도 사실 공연 장면들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콘서트 엘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엘튼 존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의 그 특히 다큐성 음악 영화들은 다 콘서트로 꾸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서사보다
1: 네.
0: 서사 물론 중요하겠죠 영화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저마저 그냥 서사 솔직히 말하면 서사보다는 완전 그 콘서트 때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1: 아니 근데 이게
0: 시간이 두 시간이 진짜 이렇게 전 집에서 보면 어떤 때 재밌는 영화도 한 시간 넘어가면 좀 약간 힘들 때 있거든요.
1: 아니 이번 영화는 어쨌든 네. 저 배드 앨범까지
0: 딱이에요.
1: 딱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그 뒤에
0: 예.
1: 90년대 이후에 그렇죠. 그 약간은 좀 비극적인 삶 이런 것들이
0: 예. 뭐 나오겠죠.
1: 이 편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0: 그래요. 그리고 뭐 The Way You Make Me Feel이나 Man in the Mirror 그 배드에서 좋은 곡도 안 나왔고 아마 그런 곡들이 다 나올 텐데 하여튼 그냥 음반으로 들었을 때는 저렇게 라이브로 저도 라이브 우리 두 번이나 봤잖아요.
1: 네네.
0: 근데도 또 영화 속의 라이브를 보니까 노래가 달라지더라니까요.
1: 원래 그런 법이죠. 네.
0: 그래서 배드를 제가 그 원래 타이틀곡이잖아요.
1: 배드.
0: 네. 네. 솔직히 그건 그렇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라이브 막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아 진짜 끝내줘요. 배드.
1: 너무 좋은 곡인데 배드. 아니 저는 아니, 그리고 그게... 네. 그 90년대 이후에 마이클 잭슨의 음악들
0: 네.
1: 좋은 음악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스릴러, 배드, 네, 뭐 오프 더 월만큼은 아니지만
0: 네네.
1: 대중적으로 그 뒤에 마이클 잭슨의
0: 예.
1: 그 지구 사랑에 대한 또 환경 사랑에 대한
0: 예.
1: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0: 그게 1편에다 이미 예고돼 있어요.
1: 아, 그렇죠. 네. 그런 음악들 정말 좋은데
0: 아마
1: 사실.
0: 배수 선배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영화는 진짜 그 광대한 스크린에 어마어마한 그 음향으로 콘서트를 끄면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겠다.
1: 그렇죠.
0: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마이클 잭슨 네.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네.
0: 여기 이거 휴먼 네처가 영국 공연에서 이거 부르는 거 나오거든요.
1: 네네.
0: 런던 공연.
1: 네.
0: 아유 라이브로. 잘하던데요, 자파 잭슨. 하여튼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이게 이번에 역주행의 거의 상징적인 곡이더라고요.
1: 그렇죠. 예예. 예. 지금 영국 차트에서는 뭐 예. 마이클 잭슨 노래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아, 이 드레이크 아니면 더 오래 갈 텐데 드레이크가 이번에 그냥 싹 다 내렸더라고요.
1: 자, 마이클 잭슨의
0: 네.
1: 휴먼 네이처 들으면서
0: 네.
1: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로브 록을 마칩니다.
0: 예,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1: 아, 짜증 안 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이제는 5월도 여름이라고 느껴질 만큼 낮더위가 강해졌는데요. 5월의 마지막 주도

0: 그렇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웃돌겠고요.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올라서 한여름처럼 많이 덥겠습니다. 내일 하늘까지 맑아서 자외선 지수도 강하겠는데요.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꼼꼼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서부와 충청도, 호남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뉴 호프 클럽 메디슨 들었습니다. 김세미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정재윤 씨는 와 다른 곳에 신청했던 뉴 호프 클럽을 백캠에서 듣네요. 정재윤 씨. 아이 백캠 친구인데 뉴 호프 클럽. 예. 메디슨. 자 7시 34분 54초 막 지났습니다. 6739번으로 청해 주신 시저 킬빌

0: 테일러 스위프트 마인 들었습니다. 519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마인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시저의 킬빌. 주차하고 시동 끄려고 하자마자 킬빌 나온다고 그래서 그대로 멈추고 듣고 있습니다. 럭키 하셨네. 괜히 소개해드렸다.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 나올 때 바로 끄고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2281번. 네. 자, 7시 41분 42분 막 됐습니다. 7719번. 네. 제가 나중에 결혼할 때 입장곡으로 쓰고 싶습니다 하고. 이 곡을요? 예. 코디 프라이. I hear a symphony.
1: I used to hear a simple song that was until you came along. Now in its place is something new. I hear it.

0: 마마스건 On a string 들었습니다. 157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백햄 친구 마마스건 이번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도 공연했죠. 마마스건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주년 때 특집 방송했거든요. 그래도 음악이 있다. 그래도 음악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들 때 예, 온라인으로 한 특집 방송이에요. 그때 이 친구들이 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생일이라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연주를 해준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고마워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 저 동영상 사이트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 마마스건 예. 고마워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코디 프라이의 I Hear a Symphony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10: I was born by the river.
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방송 끝날 시간인데 야, 사연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0976번으로는 아, 워낙 선곡들이 좋아서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37년째 수문 찐 팬으로 참여의 의미를 두고 처음으로 신청곡 올려봅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하고 음악을 신청하셨고 뉴욕의 NK 김 씨는 내일은 아내와 17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뉴욕에서 함께 신나게 버텨주고 있는 아내에게 완전 고맙습니다. 내일 좀 들려주세요. 내일 잊어먹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내일 이거 안 잊어먹고 그러면 37년째 숨은 찐 팬으로 예 신청하신 제임스 갱 워크어웨이. 자, 제임스 갱은 여기 저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이 조월 씨예요. 나중에 이글스에서 그 불멸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연주한 제임스 갱 워크어웨이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제가 출연한 호러 코미디 영화 교생실습은 B급 코미디와 학생들의 고충이 함께 버무려진 호러블리한 작품입니다. 단순하게 웃고 즐기는 영화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 놓인 학생들과 참된 스승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죠. 매일매일 시험 치르는 것 같고 일상이 버겁게 느껴질 때 저희가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무거운 마음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식탁
1: 창조 주비푸드.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뜰차.
6: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6: 두고 왔어?
5: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은 대체 살아있긴 한 건가 싶은데 어느 날 새순이 얌전히 고개를 내밀고요. 그와 반대로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는 대나무는 하루에 최대 1m까지 자랍니다. 어린 대나무 꼭대기에 모자를 걸쳐뒀다가 깜빡하고 다음날 오면 이미 모자는 대나무와 함께 저 하늘 높이 걸려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래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거나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놓친 것일 뿐 살아있는 것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자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속도로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8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에피톤 프로젝트 그리고 심규선의 선인장이었습니다. 식물들의 성장 속도 얘기로 오프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가만히 시간이 너무 많았었던 시절에 뭔가 꽃이나 작은 막 새순 같은 거 돋아나는 그 순간을 내 눈으로 포착하겠다고 뚫어지게 어디 한 군데만 바라보고 있던 적

0: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집에 앞에 화단에 나팔꽃이 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펴지는 순간을 보면은 뭔가 내가 자연의 비밀을 훔쳐보는 느낌이 들곤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별밤은 부엉이들이 보내준 이야기 그리고 별밤에서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준 노래들 쭉 이어들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샘 헨쇼의 Grow 듣고 오셨습니다. 최윤금님, 초등학교 4학년 딸이랑 미용실 나들이 다녀왔어요. 딸이 요즘 덥다며 긴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해서 딸도 저도 단발머리 하고 왔는데 가볍고 좋아요. 아, 저도 최근에 계속 단발머리 하고 있는데 왜 때문인지 샵에서 계속 한번 길러보면 안 되냐, 막 선생님이 그렇게 또 저한테 길러달라고. 아, 지금 짧은 게 별로인가? 다시 또 기르고는 있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아, 근데 막상 또 기니까 여름엔 확실히 단발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길러보면서 추위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8760님, 부산 사람입니다. 조만간 친구랑 처음 서울에 놀러 가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둘 다 피 중에 대문자 피라 계획은 딱히 안 세우는 편인데 추천 부탁드려요. 아,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뭐 뭘 좋아하시는지라도 알려주셔야죠. 8760님, 저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 아, 그리고 뭐 가격대. 아, 그 부산보다 뭐 맛있으려나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메뉴들은 육회 비빔밥 맛집이 하나 있고 평양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아, 문제는 추천할 수가 없네요. 상호를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너무 궁금하면은 어떻게 뭐 별밤 SNS DM으로 보내주시면 거기로 답을 제가 작가진 통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374님, 저는 주로 밤에 러닝을 하면서 며칠 전부터 앱으로 별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청취자들이 부엉인 거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 이게 주기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냥 사실 별밤 시작할 때 그래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청취자들과 추억을 만들어 나갈까, 그중에 하나로 애칭 정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로 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다가 동물 쪽으로 각이 좁혀졌는데, 부엉이 뭐 이렇게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로 좁혀졌는데, 하마터면 고라니도 될 뻔했었어요. 여러 가지 후보가 나왔는데 부엉이를 제가 기린과 더불어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제가 부엉이 다큐멘터리나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신비로운 디테일들이 많은 동물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좀 새 전문가라도 불러서 부엉이 특집 한번 마련하던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부엉이 밤에 뭐 날아다니고 눈 동그랗고 목 좀 잘 돌아가고 이런 종류만 아시겠지만 엄청난 좀 초능력들이 많습니다. 김지영님, 오랜만에 출석해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건 아니죠? 고3이지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들어요. 지영님, 학교 생활 되게 바쁘셨죠? 뭐 간부 생활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 이제 벌써 고3이군요. 우리 지영님이 블랙리스트 올라가다니요. 무슨 말씀을요. 지영님답게 고3 생활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오히려 마음이 놓입니다. 틈 날 때 또 와서 발자국 남겨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엔플라잉의 블루문.

엔플라잉의 블루문이어서 보아의 공중정원 들었습니다. 8981님, 저는 30살부터 12년째 작은 헬스장을 운영 중인데요. 요즘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운동 그리고 헬스장 운영을 진지하게 사랑하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하나 하루도 여러 번 고민하네요. 운동 좋아하는 이나누님이 힘 좀 주세요. 아이고 어딥니까? 제가 한번 가서 좀 쇠질 좀 해드리고 싶네. 12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거면 모르겠어요. 제 주변 데이터로는 헬스장 사업으로 굉장히 오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오래도 하실 수 있겠지. 트레이너분들이 생각보다 잘 바뀌었던 기억이 많아서 꾸준히 10년 넘게 이 일 해주시는 분들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런 데 가면은 잘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진심이실지 아는데 사실 헬스장 관장님이나 트레이너분이나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운동에 있어서 큰 복인데 아 진짜 조금만 더 어떻게 좀 힘내보죠. 여름 시즌에 좀 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좀 비수기 아닌가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 좀 성숙인 것 같고요. 아 힘내십시오. 2632님이요. 오늘 아내에게 65만 원짜리 지갑 사주고 저녁에 자유시간을 허락받아서 차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브랜드 지갑 참 비싸네요. 옛날엔 찍찍이 달린 스포츠 지갑이면 충분했는데 아니 근데 말씀하시니까 저 갑자기 찍찍이 지갑 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히려 되게 힙해 보일 것 같아. 오,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65만원짜리 지갑 사주셨다고? 와, 막 그 정도면 저녁에 한 번 자유시간 그게 아닌데? 주기적으로 좀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잘하셨어요. 근데 찍찍이 지갑 오늘 좀 검색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다정님, 출산 후 1년간의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남편이 주 양육자가 됐는데요. 요즘 남편의 짜증과 잔소리가 부쩍 늘어서 저도 모르게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게 되네요. 우리 남편 김성민 씨, 아빠가 처음이라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아빠한 걸 어쩌겠어요. 버텨야죠. 검정치마에 에브리띵 신청합니다. 아 진짜 이제 남편분이 그동안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된 차례군요.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정님도 남편이 짜증내는데 거기 뭐 싸움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 내가 저게 어떤 마음인 줄 아니까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힘내십시오. 노래 들려드릴게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 선곡 중에 부엉이들이 어떤 노래 제일

좋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3위는 지난 수요일에 선곡됐죠. 소녀시대 어떤 오후입니다. 이 곡은요. 우리 황현 작곡가 황토벤 황버지. 특히 우리 별밤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한 저녁 8시 반쯤 흘러나오는 로고송 만든 우리 황현 작곡가 곡이라 저는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황현 작곡가 곡 중에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없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황현 곡 사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트도 많이 또 받았네요. 2위는 수지, 도경수, 정동원이 함께 부른 쇼뮤지컬 드림하이 OST 드림하이입니다. 42에 아직 꿈을 꿔도 될까요? 라는 사연과 함께 어떤 부엉이가 신청해줘서 함께 들었고요. 마지막 1위는 성시경의 두 사람. 부부의 날이었어요. 5월 21일에 그 한자, 앉을 좌자, 그 모양이 언덕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모양이다. 이런 얘기로 별밤 시작하면서 함께 들었고요. 이 중에 소녀시대의 어떤 오후 다시 듣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어떤 오후 또 들어도 너무 좋아요. 별밤 차트 탑3 3위 곡으로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1위가 아니죠, 여러분? 농담이고요. 자,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 대리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준 하트로 매겨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멀리 캐나다에서 손글씨 엽서가 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밤. 존재감을 잃어버린 고목부엉이 노정민입니다. 밴쿠버행 비행기에서 별밤 듣고 있다고 소식 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워킹홀리데이 세 달 차에 접어들었네요. 한국과의 시차가 16시간이나 나는 바람에 별밤은 정말 인간 부엉이가 돼야만 생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슬픈 이야기. 대장부엉 그리고 코너지기 분들까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잡 인터뷰 한 번에 성공. 엽서에 담긴 밴쿠버 풍경 속 어딘가 제가 있습니다. 캐나다 와서 그동안은 영어 잘한다고 다들 짝짝짝 해줬는데 사회에 직접 뛰어드니 그게 아닌가 봐요. 오늘도 무의식적으로 동료들에게 한국말 뱉고 왜 이해 못하냐고 함. 아,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은데 엽서는 왜 이렇게 작은지. 더 하고 싶은 말은 홈페이지에 종종 남길게요. 첫 편지는 낭만 있게 쓰고 싶었음. 그럼 모두들 안녕. 5월 12일 밴쿠버에서 애청부엉이 노정민 추신. 늦었지만 이거 도착할 때 더 늦겠지만 별밤 6주년 축하해요. 별밤 위드 대장부엉 forever. 정민님 하여간 항상 사연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쓰고 하는 우리 정민님. 그래도 내심 벌벌 떠시더니만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계시다니 대단합니다. 영어도 잘했구나. 하여간 똑똑구리 부엉이세요. 어떻게 바로 바리스타로 일을 해요? 아 진짜 캐나다 너무 부러워요. 예, 일단 제가 못 가본 데지만 거기 다녀온 사람들은 나중에 살 수 있다면 외국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꼽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엽서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존재감을 잃어버리다니요. 그럴 리는 없고요. 아무튼 축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편하게 어디로든 사연 또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토이 피처링 페퍼톤스 신재평의 여름날.

토이 피처링 페퍼톤스 신재평의 여름날 듣고 오셨습니다. 윤희숙님께서 아들이 얼마 전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받고 집에 있습니다. 크로스핏 가르치는 쌤이라 가만히 있는 게 더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앞으로 재활도 받아야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시간들 잘 인내하고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이고, 듣기만 해도 아픈 아킬레스건 파열. 근데 희숙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회랑 강아지랑 시장 들러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포도밭이 이어진 시골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먼 훗날 이곳에서 함께 늙어갈 저희 모습을 그리면서요. 어머, 한편의 그림 같은 하루를 보내셨군요. 포도밭이 있는 마을이라니 그런 곳은 또 어떻게 또 알아봐서 찜해 두셨어요. 아, 저도 노후에 어딘가에서 살게 될 곳 슥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신인류의 안식처.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김은정님이 작약의 계절이 지나가요.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수국의 계절이 다가오죠. 꽃의 계절은 항상 설레요. 꽃을 너무 사랑하는 부엉입니다. 작약이나 수국이나 너무 예쁜데 집에 꽂아놓으면 걔네들이 머리가 커서 너무 금

냄새에 이렇게 고기를 숙여버리는 게 좀 슬프긴 한데 작약은 너무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수곡도 말할 게 뭐가 있나요? 여기서 루시의 낙화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

급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인디아.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목요일 별밤 3부 첫 곡으로 3741님의 신청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함께 들었어요. 아 진짜 이게 약간 뭐 몇 곡이 있죠. 언제 들어도 아 이거지 라는 감정을 들게 만드는 노래. 여름에 듣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가 그렇죠. 3741님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5월도 가고 곧 1년의 절반이 지나가겠네요. 제 나이 50이 넘었지만 감정을 누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건가 봐요. 특히 후회는 항상 세트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나저나 신청곡으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신청곡에 집착 아닌 집착을 또 해봅니다. 아유 다르죠. 나 혼자 듣는 거랑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다 같이 듣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되게 좀 인생 선배님이시잖아요. 조금 더 앞서가시는. 근데 오히려 괜찮다 싶은 게 감정을 누르는 게 힘들다라는 건 그만큼 여전히 뜨거운 가슴과 그리고 막 또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도 여전하다라는 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 맞죠? 아 역시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냥 차분해지는 게 좀 저는 무채색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여전히 알록달록한 날들 보내고 계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별밤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그냥 들어도 되지만 왠지 별밤에서 소개돼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항상 열려 있고요. 긴 얘기는 별밤 홈페이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대기.

0: 전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목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3746님이요. 5월 연휴에 아내와 대마도 여행 예약했다가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대마도 대신 춘천 여행 다녀왔습니다. 남이섬에 가서 케이블카 타고 맛난 음식도 먹고 포항으로 돌아왔네요. 그래도 되게 어마어마한 좀 착각인 것 같은데 되게 평화로운 게 좀 성격이 서로 잘 맞고 유한 그런 부부이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았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류수환님은요. 와, 저 진짜 하루 종일 집에서 일만 했어요. 집수리를 하는데 와, 벽 뜯어내고 페인트칠 새로 하고 가구도 새로 만든다고 하루 종일 아버지랑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조금 쉬면서 일하기로 약속을 받아놨으니까 조금 느긋해도 될 것 같아요. BTS의 유포리아 부탁드립니다. 아니 집수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직접 하신다고요? 부자가 함께 업이 같으시구나. 설마 이거 취미로 집수리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야 멋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함께 막 대화도 나누고 하는 거 상상해보면 꽤 멋진 풍경인데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요. 2488님 세탁기 돌리는 사이 베란다 화분들 물 주고 마른 잎도 정리했어요. 옆동 엄마 집에 동생들이랑 모여서 뒹굴거리다가 다 같이 낮잠도 잤네요. 와 꿀맛 같은 휴식이었답니다. 시아의 계절은 돌고 돌아 신청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옆동에 엄마가 사는 것도 너무 많은 듯 하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동생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모여 사시나 봐요. 그런데다 다 같이 낮잠 자는 건 이거 약간 강아지 유치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귀여운 풍경인데 어린이 애기들이 가능하잖아요. 다 같이 낮잠을 자는 이런 귀여운 풍경이라니 같이 모이면 여전히 그 어릴 때 바이브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아주 도란도란한 시간 보내셨군요. 신청곡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BTS의 유포리아, 시아의 계절은 돌고 돌아.

BTS 유포리아 씨아의 계절은 돌고 돌아였습니다. 7907님, 저는 서울 마포 지역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어요. 밤이 되면 반짝반짝 불을 밝히는 높은 빌딩의 도시적인 느낌과 조경이 잘 된 아파트를 감상하며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좋은 노래 들으면서 일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멋진 이 시각과 태도 아닙니까? 그 배달 일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드라이빙이 그 쓰는 시간이 긴데 하고 막 힘들고 뭐 힘든 것도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진짜 드라이브 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잘 된 아파트 보면서 아, 아주 근사하네. 그 모든 내가 일터이지만 다니는 배경들을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그냥 멋진 나를 받쳐주는 뒷그림처럼 바라볼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서 이런 시각은 참 우리도 한번 훈련해보면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5966님, 출근길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서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해주셨어요. 덕분에 무표정이었던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전 더 큰 소리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어요. 오늘 하루 내내 기분이 좋네요. 퇴근길에 빵 사서 경비 아저씨께 선물로 드려야겠어요. 찰리 푸스의 Up All Night 들려주세요. 아, 좋은 경비 아저씨 또 만나셨구나. 저희 단지 경비 아저씨도 굉장히 정 많고 다정하고 항상 웃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만두셔가지고 좀 서운해요. 그래도 명절 때는 가끔 과일도 드리고 했었는데 아, 갑자기 경비 아저씨 생각나네요. 잘하셨어요. 요참에 요런 작은 인사 하나가 사람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하고요. 그 기분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7181님께서 저에겐 베스트 프렌드가 있답니다. 이름만으로도 마음 한 구석이 따스해지는 제 어머니예요. 엄마 따라다니는 걸 좋아해서 시장도 같이 가고 간식도 사 먹고 했는데 최근 엄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 받고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그 힘듦을 덜어드릴 수가 없어 속상합니다. 남은 치료 일정도 잘 이겨내자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듣고 싶습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아이고 7181님. 그래요. 이럴 때인데 어때요? 좀 거동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거동을 하는 게 진짜 오히려 더 좋은 거라면 이런

때에 또 산책을 핑계로 더긴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옆에 붙어서 못했었던 속 얘기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나중에는 또 그때 너무 고생했었지만 돌아보면 그때만큼 얘기 많이 나눴을 때가 없다, 이런 나중에 좀 회상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아무튼 빨리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다 들을게요. 찰리 푸스의 Up All Night 그리고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스트나 코너 없이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이랑 쭉 만나고 있는 편안한 날입니다. 9252님, 대장부엉,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이젠 가지고 싶은 건 제 돈으로 사면 되는 어른이라 재미가 없었는데 남편이 선물 중에서도 가장 값진 자유시간을 선물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맞아.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시간이 돈과 완전히 등치가 되지요. 그래서 이게 그 재력이 있을수록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아주 남편분이 센스 있는 선물 해주셨군요. 생일 지난주였지만 저도 함께 축하드릴게요. 1951님, 오랜만에 별밤 왔네요. 저는 아침에 라오스 3박 5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날씨도 좋았고 스포츠 패키지 여행이라 짚라인이랑 버기카도 타고 물에서 카약도 타고 튜브 타고 동굴 투어도 했답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와 별밤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짚라인이 뭡니까? 버기카는 4륜구동 오토바이. 짚라인? 뭐죠? 이게 양쪽에서 손짓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벌을 서는 손짓을 하나요? 레일을 타고 내려가는 거. 아, 그 약간 특수부대 같은데. 아니, 물론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 뭐죠? 예, 아무튼 이게 매달려서 쭉 내려가는 거. 아, 너무 액티브한 부엉이다. 저는 이거 다 운동하는 건 좋아하는데 이런 액티비티는 조금 좀 약간 아직은 좀 소심장이긴 해.

해요. 물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아무튼 돌아와가지고 피로함이나 아쉬움보다는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알찬 여행이었나 봅니다. 김성현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24살부터 현장 일을 시작해서 2년 동안 추석이랑 설날 빼고 공휴일에 쉬어본 적 없이 일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나. 야, 진짜 이렇게 건실하게 20대 초반부터 자기 인생을 초기부터 벽돌로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현님도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전좀 약간 헐겁게 기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느낌인데, 그래요. 뭐든 이룰 수 있는 분일 것 같습니다. 4.11호님은요, 매일매일 손님들 덕분에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생각하면서 이선희의 인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영업자분들, 제가 한동안 코로나 시기에는 한 번도 기분 좋은 사연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물론 요즘도 여전히 힘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웃는 소식이 많아져서 참 좋고요.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도 얼른 얼른 이 기운이 전달이 될 겁니다. 이선희의 인연, 그리고 4788님의 신청곡, 샤이니의 방배까지 들을게요.

부공님께서요. 운전하고 집에 오는 길, 옆 차선 버스 유리창 너머로 졸고 있는 한 청년을 봤습니다. 삶에 지친 듯 머리를 푹 숙인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던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청춘이기에 아들 같은 그를 위해 잠시 기도했습니다. 노력한 오늘만큼 내일의 충분한 보상이 기다리기를 바라면서요. 와,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나와 아무런 직접적으로 연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을 자극하는 거라고 믿는데, 그 정수를 보여주는 사연이네요. 어쩌면 잠시 기도를 했다라는 이 마음, 그 마음 위에 누워서 쉬고 싶네요. 저도 지나간 누군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어른이 한번 되어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8459님, 온 가족이 엄마를 모셔둔 곳에 다녀오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엄마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 소중하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엄마를 기억하며 노래 신청합니다.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라고 보내주셔서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0: 잠까지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

0: 동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반려견을 6시간 이상 혼자 두지 못하게 합니다. 개에겐 무리 생활을 하던 본능이 남아있어 혼자 오래 있으면 불안감을 느껴서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선 개와 함께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자는 걸 넘어 상대방의 마음까지 돌보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2: 조금만 더 놀다 가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8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정주선님, 직장일로 녹초가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었는데 너무 지쳐서 약이 필요 없을 정도네요. 단지 자도 자도 피곤하다는 점. 거기다 중학생 아들들 비위 맞추느라 감정까지 바닥을 쳤는데 이 지침과 무기력 상태에서 갑자기 라디오 생각이 났어요. 다시 찾은 라디오 덕에 알 수 없는 설렘이 있는 밤입니다. 우리 주선님 그래도 참 마음 튼튼하신 분입니다. 에이, 라디오 조금 들었다고 해서 이 지친 밤에 그래도 설렐 수 있는 그 튼튼한 마음. 아 진짜 이게 능력입니다. 자주 오세요. 제가 비위 잘 맞춰드릴게요. 오늘 끝곡으로는 정엽 피처링 거미의 끝이 없나봐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 마저 얘기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제가 출연한 호러 코미디 영화 교생실습은 B급 코미디와 학생들의 고충이 함께 버무려진 호러블리한 작품입니다. 단순하게 웃고 즐기는 영화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 놓인 학생들과 참된 스승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죠. 매일매일 시험 치르는 것 같고 일상이 버겁게 느껴질 때 저희가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무거운 마음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0: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뜰차.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선을 넘어 못 적나요? 학교 다닐 때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었죠. 책상 선 넘어오면 다 내 거 이런 거요?
1: 맞아요. 그땐 조금만 선을 넘어도 살벌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오히려 내가 그은 선을 내가 그렇게 넘고 있더라고요.
0: 간식 그만 먹는 데 놓고 선 넘고, 카드값 걱정하면서 한정판은 또 못 참아서 선 넘고.
1: 그쵸. 근데 뭐 이제 선 넘는다고 짝꿍한테 지우개 뺏기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은 선을 좀 넘을 수도 있죠.
0: 그 선을 훌쩍 뛰어넘을 때 바람이 또 시원하잖아요. 가벼운 일탈은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니까요.
1: 여러분도 지금 살짝 이쪽으로 선을 넘어오실래요?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맘이 기호,
1: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28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피어나모니의 몰댄월즈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친친방 5월의 DJ 피어나모니 기호
0: 피어나모니 태호입니다. 와우.
1: 네, 예고한 대로 오늘 야간 자율학습은 특별히 MBC 가든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0: 네, 저희 팬분들 피스분들의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1: 소리 질러.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0: 맞아요.
1: 네,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얼굴은 잘 안 보이고 형태밖에 안 보여가지고 뭔지 아시죠? 되게 어둡잖아요. 좀 무서워요.
0: 반갑습니다,
1: 근데
0: 여러분.
1: 되게 반갑습니다. 너무 덥진 않죠, 여러분?
2: 네.
1: 서로 많이 친해요?
2: 아니요.
1: 아니요, 누구야?
0: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시죠?
1: 네, 오늘 친하게 지내시고요. 오늘 재밌게 잘 놀아봅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친친방이 또 학교 컨셉으로 진행되는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때깔 좋게 교복을 챙겨 입고 왔습니다. 쿄디는 어떤 학생으로 입어봤나요?
1: 저는 오늘 살짝 장난꾸러기? 좀 뭔가 재밌지만 말 잘 듣는 말 잘 들 것 같지 않아요, 저?
0: 네? 되게 안 들을 것 같이 생기긴 했어요.
1: 아니, 저 이렇게 봐봐요. 저는 이제 생긴 건 되게 장난꾸러기인데 이쪽은 되게 얌전해 보이지만 제 말 안 들 것 같은.
0: 아니, 저는 말 되게 잘 들어요.
1: 아, 말 들 거. 네. 아, 말을 오늘 컨셉, 오늘 컨셉이.
0: 오늘 컨셉? 예. 오늘 컨셉 저는 좀 단정한 컨셉인데.
1: 아, 단정한
0: 컨셉. 단추도 잠그고.
3: 저도 단추 잠궜어요.
0: 오늘 좀 저는 좀 단정한 느낌이에요.
1: 예. 예. 그러면 탱디는 단정한 느낌, 기호는 좀 장난꾸러기.
0: 5293님께서 학생 일단 머리가 핑크색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1: 요즘엔 상관없지 않아요?
0: 요즘에 다 두발 자유래요.
1: 저도 진짜로. 저도 고등학교 다녔을 때 빨간색 머리였는데.
0: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였어?
1: 두발 자유가 뭐야?
0: 그 규정이 없어서.
1: 두발 두피 자유. 아니 저 아니 뭐 글쎄요.
0: 아니 막 길이 이런 거 상관 없었어?
1: 없었던 것 같은데.
0: 오 와우.
1: 네, 저 경기고 다녔었을
0: 서울은
1: 때.
0: 서울은 다른가 보네.
1: 네, 5974님께서 오늘 완전 15살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등이 15살인가요?
0: 맞죠? 아니요. 17살부터 18, 19.
1: 아, 그럼 오늘 중학생 컨셉?
0: 네.
1: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0: 오늘 중학생 좋습니다. 네. 2832님께서 탱디 기침했네요. 멋부렸다 하하하. 이게 맞아요. 오늘 좀 멋 좀 부렸습니다. 간만에 좀 붓기 좀 빼려고. 왜냐면 저희가 어제 또 늦게 끝나가지고 한 아침 네. 10시쯤에 끝났나요?
1: 네, 맞아요.
0: 해가지고 좀 잠을 자다가 좀 부은 것 같아서.
1: 네, 둘 다 완전 탱탱 부었어요.
0: 네, 좀 붙였습니다.
1: 네, 좋습니다. 7295님께서 저도 컨셉에 맞게 교복 꺼내 입으려고 했는데 거울 보니까 신사의 품격처럼 돼서 포기했어요. 아, 그게 뭐죠? 신사의 품격?
0: 그 있어요, 그런 게.
1: 아, 드라마.
0: 드라마가 있습니다.
1: 아, 근데 뭔가 입으면 좀 좋지 않아요? 막 뭔가 그런 그 놀이공원 갔을 때 이제 교복 입을 때 있잖아요.
0: 그래서. 네, 아, 근데 느낌. 안 맞을 것 같아.
1: 뭐가?
0: 뭔가 이제 입으면.
1: 왜죠?
0: 교복 안 맞을 것
1: 그
0: 같지 않아요?
1: 본인이 입었던 네, 교복. 네, 아, 네. 그렇죠. 대여를 해야죠, 네. 오늘처럼.
0: 안 맞을 것 같긴 해. 네. 예전에 입던 거는.
1: 좋습니다.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봐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많이 들어와 주세요.
0: 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죠. 선을 넘어 본 적이 있는가? 쿄디는 최근에 나와의 약속을 깨고 약간의 일탈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1: 아, 일탈? 막 약속을 깨서?
0: 아니, 뭐든. 뭐 일탈?
1: 일탈? 아, 이번에 LA 갔었을 때
0: 네.
1: LA 갔었을 때 이제 좀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되게 막 허플 같은 데 있었어요. 막 사람들 바깥에 다 서 있고 그래서 네. 여기 뭐지 딱 갔는데 그냥 사람이 다 바깥에 서서 와인을 막 한잔 하면서 그러면 서로 막 얘기하고 뭐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보면서 와, 참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혼자 와인 한잔 해서 혼자, 근데 저는 친구가 없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혼자 길거리에서 서서 그냥 와인 마셨었어요.
0: 아, LA에서?
1: LA에서. 근데 되게 좀 분위기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말하고 막 친구끼리 막 얘기하는데 저 혼자 있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마셔서 조금 외롭게 했어요.
0: 혼자 잘 못 있군요. 언제나.
1: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였을 때는 좀 그렇죠. 뭔지 아시죠? 남들은 놀고 있을 때 전 혼자.
0: 아, 뭔 느낌인지 알아요.
1: 네, 그건 좀 힘들어요. 태우 씨는요?
0: 저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최근에.
1: 그죠 바빴잖아요. 네.
0: 그냥 전 뭐 저 솔직히 시키는 거 잘해서. 네. 그냥 시키는 거 하고 살았습니다.
1: 아 좋아요. 나중에 일 탈 꼭 하시길.
0: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이크에 붙어요? 붙지 아, 말라니까.
1: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0: 여기 왜 이렇게 자꾸 붙어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1: 자꾸 습관 마이크에다가. 습관적으로 노래 부르면 붙으면 붙을수록 더 좋단 말이죠.
0: 네. 1386님께서 나 안 주고 오야오마 왁부불 뿌시는 거 섬 넣는 거지 오늘 왁부불 상태는 어땠어요? 이거 대박입니다.
1: 어 오늘 완전 좋았어요. 소리 완전
0: 근데 이게 완전 일회용이네요.
1: 그러게.
0: 이런 근데... 보통 얼마 정도 하죠 여러분?
1: 여기 적혀있지 않아요?
0: 3,500원
1: 아
0: 3,000원
1: 아 그러면 괜찮네.
0: 진짜 정말 딱 그 처음 부실 때만 느낌이 좋고
1: 근데 계속 만질 수 있으니까 좋긴 해요.
0: 딱 3,000원 오케이 3,000원이면 네. 인정.
1: 1386님께서도 하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이거 괜찮네요.
1: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야간 자율학습 달려보겠습니다. 출석 타임 하루 언박싱 추천곡 소개 반말 토크 쭉쭉 이어지고요. 탱디가 직접 써온 일기도 소개해준다니까 기대해주세요.
0: 네 그리고 가든에서 함께하는 만큼 오늘 와주신 팬분들이랑도 소통 많이 해볼 거고요. 실시간 문자도 계속 열려있으니까 오야오에게 궁금한 질문 아끼지 말고 다 남겨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0: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1: 출석 부를게요.
0: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1: 먼저 0번 윤기호 아잉
0: 0.5번 최태양 아잉
1: 그리고 1번 친구야 오빠가 지금 삘이라서 말하니까 잘 보고 심쿵해라 오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말했었으니까 오빠가 너랑 친해진지는 그래도 별로 안 되고 그랬어도 진심으로 좋아한대지가 너가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너가 좋아서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찰 거면 축구공처럼 뻥하고 차고 받아줄 거면 이쁘게 사랑하고 결혼이나 하자 사랑해 이거 부끄럽네.
0: 뭔 소리야? 님.
1: 그러니까 이게 또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2번 최태양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쟤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쟤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교지탱디 친친방 딱 한 달만 더하자 쿵 한 달 동안 미리 고생 많았어 하트하트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번 스윗하게 읽어주세요. 잠시만, 우리 켜디가 한 달 동안 라디오를 책임졌다고?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해. DJ가 체질인 남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음.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난 영원한 기호만의 달링님.
2: 4번 나랑 사귀고 싶은 건가?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다. 나에겐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내 동료들, 그리고 복수 같은 것들 말이야. 말이다. 미안하지만 넌 내가 지켜야 할 사람 목록이 없다 님.
1: 네. 5번 Betty butter, Boston butter, but she said the butter's bitter. If I put it in my batter, I will make my butter batter bitter, but a bit of butter butter. 다시 갈래요. Betty butter, Boston butter, but she said the butter's bitter. If I put it in my batter, it will make my batter bitter, but a bit of better butter will make my batter better. So twice better bitty butter bought a bit of better butter.
2: 오! 와, 어렵다 이거 진짜.
1: 어렵네.
2: 자, 6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자든 다 똑같아. 다 채태양을 원하는데 그 마음은 은밀하게 숨기고 자기 최애를 좋아하는 척해. 결국 다 채태양인데 여자라면 채태양한테 끌리는 게 당연한데 님.
1: 7번. 탱디 쿄디 가지 마세요. 제발, 저의 친한 친구잖아요. 저만 친구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 제발 DJ 계속 해주세요 님.
2: 네, 8번. 피스 친구 소개시켜 줘야 주. 피스 없냐 피스 없냐 피스님. 아, 여기 오시면 많은데 지금.
1: 어, 그러게요. 네. 9번 태양아, 너는 첼리 필터에 내 안에 폐허에 다를 불러야 해. 귀야, 너는 Jamiroquai의 Virtual Insanity를 불러야 해 님.
2: 네, 마지막 10번 자자, 지금 탱디 켜디 보러 온 여자들을 향해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 오케이. 5, 6, 7, 8. 어? 1 더하기
1: 아 같이?
2: 어, yes.
1: 아,
2: 오케이, 오케이. 5, 6, 7, 8.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님.
1: 좋습니다.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책 완료.
2: 네,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로 36두유에서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0: 띵띵띵 동동동 쿄디 택배 왔는데요. 빨리 가져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1: 네네네 지금 가져갈게요. 기어의 하루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살짝 얘기는 했지만 예. 오늘 완전 늦잠 잤어요. 저 오늘 한 6시 10분까지 잤습니다.
0: 와우 지금 거의 LA 시간에 살고 있네요.
1: 예, 저 지금 미국식 시차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0: 괜찮아 오늘도 어차피 끝나고 이따 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야 되니까
1: 진짜 미국 시차예요 저 예. 지금
0: 어차피 지금 오늘 많이 자두는 게 나을 거예요.
1: 예, 예. 그래서 완전 6시까지 잤고요. 태호 씨도 6시에 자지 않았어요?
0: 저도 오늘 6시에 일어났어요.
1: 예, 그래서 완전 탱탱 부었어요. 예. 일어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안에 최태양 없어요. 그냥 두고 갈게요.
0: 저 여기 있는데요. 태호의 하루 언박싱입니다. 요즘 짬뽕밥에 빠져서 일주일에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1: 아 오늘도 드셨잖아요.
0: 오늘도 먹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추거나 그럴 때 시키면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0: 사람이잖아요 사실.
1: 그죠.
0: 그래서 가까운 중국집에 가가지고 딱 먹으면 진짜 빨리 나오고 되게 좋아요. 속이 되게 편안해져.
2: 그 중식은 가서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0: 맞아요. 네. 근데 어제 아닙니다.
2: 좋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0: 네, 5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회사 첫 출근 후 1인분을 걱정하던 사연 혹시 기억할까요? 그 이후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처음 맡은 엄마 하나를 붙잡고 퇴짜 맞아서 뒤엎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를 반복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OK 사인을 받았어요. 통과되고 나니 이제야 앞으로 더 해야 하는 업무들의 방향이 좀 잡히는 기분이 들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고요. 친칭 끝나갈 때쯤 적응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참 다행이에요. 새 회사 적응하는 3주 동안 쿄디 탱디 보면서 힘 많이 냈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팬미팅 갈 생각에 기대하면서 힘낼게요. 피어나무니 더 신청합니다.
1: 와우, 와우 고생이 많습니다.
0: 네, 지금 성장하고 있네요 이분.
2: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저희와 3주 안에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니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0: 그때 1인분 얘기했던.
2: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도 더 1인분뿐만 아니라 100인분까지. 아 그건 좀 부담스럽다.
0: 그건 좀 부담스럽다.
2: 2인분 잘 하세요.
0: 네. 네. 2인분까지.
2: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2: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피아나모니에 더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5537님이 신청한 피어남니의 더 듣고 왔습니다.
1: 네.
0: 8212님이 뉴? 아니면 저희 그 LA 때 아, 그 잘못 쓰셔가지고 듀인지 두후인지 뭐
1: 듀입니다.

0: 듀?
1: 듀?
0: 네, 좋습니다. 예.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우!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네, 1574님께서 저 가든에 있어요. 너무 추워요. 쿄디 탱디 안아줘.
0: 추워요? 아, 춥다고요?
1: 어?
0: 그렇게 뭉쳐있는데 춥다고요?
1: 아. 그러니까 추운 정도 날씨는 아니지 않을 텐데.
0: 아, 근데 다 티셔츠가 밖에 안 입고 있는 것 같긴 해.
1: 어.
0: 서로 안아요. 서로 안아요.
1: 자, 자, 이거 보내신 분 누가요?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아, 안아주세요. 옆에 분이 지금. 네. 옆에 분 안아주세요. 지금.
0: 욕할 뻔했는데 방금. 좋습니다. 2832님께서 오늘 팬미팅 공지 나왔잖아요. 공지 나왔잖아요. 저 무서운 거 잘 질색하는데 가도 괜찮은 거죠? 저 죽는 거 아니죠?
1: 아, 예, 뭐 아. 네, 솔직히 그 정도 아니고요.
0: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솔직히.
1: 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0: 근데 혹시 몰라요?
1: 예, 네, 좀 뭔가 깜짝깜짝 놀래는 거를 싫어하신다 하는 분이 저희가 조언을 두 개로 나눴어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0: 팬더모니엄,
1: 예스, 백신. 백신 존으로 가면은 네. 괜찮습니다.
0: 좋습니다.
1: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운 공연장에서 하잖아요.
0: 맞아요.
1: 네, 벌써 프롬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0: 네. 네.
1: 여러분, 여기를 다들 많이 안 좋아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다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죠. 공연장마다 뭔가 허가가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더 맞아요. 좋은 재밌는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0: 근데 원래 처음에는 다 반응이 그냥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냥 막 싫어할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항상 잘해주잖아요. 막상 오면 재밌게 네. 하잖아요.
1: 새로운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0: 맞아요.
1: 좀 무리해가지고 거기로 잡았습니다.
0: 네, 저희가 또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6시 12일 일요일 4시 킨텍스 제2 전시장 9B홀에서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만감도 만삼.
1: 네,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십시오, 여러분.
0: 네, 좋습니다.
1: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2: 뭐가 킨텍스, 괜찮아요?
1: 그 시야 걱정이 많은데 시야 괜찮아요. 저희가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0: 그리고 태호 씨 키 크잖아요.
1: 네?
0: 키 크잖아요.
1: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 무대 위 올라갔을 때 더 잘 보이니까. 에이, 키가 크면.
0: 그럼요, 그럼요.
1: 오케이, 오케이.
0: 네, 좋습니다.
1: 네, 5282님께서 저 팬미팅 준비하려고 좀비 영화 보고 왔는데 그냥 좀비 나타나면 제일 먼저 물릴래요. 한국 좀비 빠르니까 다들 피하시길. 아, 그리고 이게 뭔가 지금 막 좀비가 나오고 막 그런 느낌스 아니고요. 지금 네. 저희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는 사실 좀비가 아니죠. 저 영화에 나오는 건 뭡니까? 그죠.
0: 분노 바이러스.
1: 그렇죠. 분노 바이러스. 뭔가 네. 좀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 네네. 예.
1: 좀 저희 세계관을 녹여낸 공연이라고 할 수
0: 네,
1: 있습니다.
0: 좀비 영화 보지 말고 P1H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보고 오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1: 그걸 꼭 보고 오십시오.
0: 좋습니다. 시흥 씨 불주막 님께서 백신 3차까지 맞았는데 다행이다. 아.
1: 백신을 3차까지 맞아요?
0: 그렇죠. 본인도
1: 소리예요?
0: 맞았을 거예요.
1: 아, 그런가?
0: 예.
1: 네. 어.
0: 그죠.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 안 나. 어, 3차까지 아닌가?
1: 그냥 이걸 백신이라고요?
0: 아니. 그 코로나 때.
1: 아, 코로나 백신?
0: 예. 네, 그냥 웃기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1: 네. 아,
0: 네, 넘어가시죠. 네,
1: 쿨짱이 님께서 팬미팅 너무너무 기대돼요. 저 잠깐 화장실 나갔다가 제가 좀비인 것처럼 등장해도 되나요? 어,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문제 없긴 해요, 사실.
0: 근데 갑자기 그러면 막 아무도 안 지켰는데 갑자기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1: 아, 이게 뭔가 여러분들 이날 팬미팅 오실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할로윈 막 그런 막 축제 하잖아요.
0: 네.
1: 막 그런 것처럼 좀 꾸미고 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옛날 올림피스 했던 것처럼.
0: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1: 이번에 좀 할로윈 분장.
0: 아, 근데 나중에, 네, 나중에 어떤 컨셉인지 정확히 조금 더 알게 될 거라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걸 맞춰서
1: 맞아요.
0: 이제 같이 분장해 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의 추천곡부터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깨 나올 준비됐죠?
1: 네,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피어남이의 Countdown to Love.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볼까?
2: 야간 자율학습.
3: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2: 몰래 몰래
3: 조용조용.
2: 지금은 야자 시간.
3: 네, 오늘 야자는 출석률이 좋네요. 가든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 빼고 다 해보고 있는데요.
2: 그죠. 왁부벌도 부시고 들려드릴게요.
3: ASMR 해주세요.
2: 와우. 오.
4: 와우.
2: 오 마이 갓.
3: 그리고 간식도 먹고.
2: 네, 냥냥냥냥. 냥냥냥 롱님께서 뒤에 간식 많네요. 저도 주세요. 학창 시절에 탱디 쿄디는 무슨 간식 좋아했나요? 저는 간식 잘 아 저는 이거요. 프링땡스.
3: 정말.
2: 왜요 왜요?
3: 정말 느낌 없다 역시.
2: 뭐 좋아하세요?
3: 저는 네모 땡넥이랑 그리고

0: 핫땡니.
1: 오, 다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에요.
0: 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1: 아.
0: 좀 기가 막히죠.
1: 3344님께서 아 큐디 왜 방구 껴요라고 했어요.
0: 근데 라디오 듣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1: 어 방구 아, 이거 왁 이거 왁 그거예요. 이거 뭐라 하죠?
0: 왁부벌?
1: 왁부벌.
0: 왁부벌.
1: 왁부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0: 야. Yeah.
1: 네. 그러다 진짜 방구 낄 수도 있어요.
0: 어? 아. 아.
1: 장난이에요.
0: 그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 하다가 방구 낄 수도 있다는 게.
1: 긴장해서.
0: 자 좋습니다. 2938님께서 야자 시간이라 밖에서 작게 말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어차피 이렇게 딴짓하는 김에 태양이랑 기어 말할 때 대답 크게 해도 되나요? 라고. 아 그럼요.
1: 그럼요. 솔직히 보이는데 아무 소리 없어서 살짝 지금 어떻게 모르기 좀 분위기 좀 이상해요 지금. 그죠?
0: 지금 살짝 좀 어색한 기운이 돕니다.
1: 예 지금 좀 어색해요. 네. 대답하셔도 됩니다.
0: 프롬포터도 이렇게 크고 지금 뭔가 이렇게 유리 앞에서 있으니까
1: 제가 물고기 된 기분이에요.
0: 네,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물통님께서 탱디는 강식 짝꿍 좋아했나 본데요.
0: 짝꿍.
1: 그게 뭐예요? 그 간식
0: 이게,
1: 이름이에요?
0: 이거 이거. 근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네요?
1: 그러게요. 이거 원래 영어 그거 있는데.
0: 아 그래?
1: 그죠. 말할 수는
0: 아,
1: 없지만.
0: 아 거기도 있다고?
1: 뭔 소리예요? 이거 원래 이거 먼저 미국 걸 거예요?
0: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야.
1: 그게 이거 따라한 거겠죠 그걸.
0: 메이드 인
1: 나중에 찾아볼
0: 텐데.
1: 거예요. 어디서 뭐가 먼저
0: 찾아보겠어.
1: 나왔는지 뭐가 먼저 나왔는지 찾아볼 거예요. 진짜로.
0: 아마 그냥 옛날에는 뭐 좋아했으면 저는 뭐 사탕 근데 뭐 단 거를 좋아해가지고 뭐
1: 스위트한 거.
0: 네, 뭐 잘 먹어요.
1: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딴짓둥의 딴지 오늘도 역시 저희가 야자 시간에 선생님 몰래 같이 들으면 좋을 노래들 직접 선곡해 왔습니다.
1: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0310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0: 퇴근은 미뤄도 이 비트는 못 미룬다. 퇴근길 추천송.
1: 0310님이 쿄디 탱디 저 지금 버스 타고 집 가는 중인데 퇴근길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0: 네 오늘이 또 쿄디 탱디가 가든 출근을 마지막 출근은 마지막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퇴근할 때도 듣고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도 들으면 좋은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또 특별히 선호하는 장르가 있어요?
1: 아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냥 퇴근한다고 특별히 듣는 노래도 딱히 없고 그냥 좋아하는 노래 그냥 듣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 주제가 그 사연 보니까 비트가 좋은? 이거는 없었는데 저희한테?
0: 그니까 말이야.
1: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노래들이 조금 그냥 잔잔했거든요.
0: 제 것도 다 잔잔한 거예요.
1: 그죠? 아 오케이 오케이.
0: 네, 저도
1: 탱기는요? 뭐 들으세요?
0: 저는 뭐 그날 기분마다 다른데 보통 되게 잔잔한 노래 듣죠. 되게 잔잔한 노래.
1: 저 잠들 수도 있어요?
0: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가져온 거는
1: 저도 그냥 잠들 수 제 것 다 잠들 수도 있어요.
0: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 거는
1: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탱디 추천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제가 선곡한 곡은요 더 폴스의 하이타이드입니다.
1: 아 어떤 곡이죠?
0: 아 이거는 제가 한번 그 녹음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1: 아 네,
0: 짧게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좋아하는 곡이고 요즘에 또 다시 듣고 있습니다.
1: 좋아요.
0: 되게 좋아요.
1: 좀 새로운 곡 좀 추천해 주세요.
0: 네? 아 새로운 곡은 그렇게 제 마음에 드는 곡이 자꾸 나오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어 그럴 수 있죠. 김민설님께서 퇴근할 때 리듬 타고 가세요. 네. 아 지금 버스 타지 말고 리듬 타고.
0: 네.
1: 아 오케이 좋아요. 그럴게요.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 네 같이 이 노래 들으면서 관념적 퇴근 해볼까요? 더 폴스의 하이 타이드.

0: 탱디의 추천곡 더 폴스의 하이타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강혜린님께서 탱디가 올려준 노래잖아요. 한 소절 들려주세요.
0: Let's go five.
1: 가사가 잠깐만. 아, 오케이. 카운트 주세요.
0: Five, six, seven, eight.

0: 에이. 좋습니다. 5932님께서 오늘 가든 놀러 가고 싶었는데 10시에 퇴근해서 못 갔어요. 좀 슬펐는데 지금 집에서 늦은 저녁으로 마라탕 먹으면서 교디탱디 추천곡 듣고 있는데 기분 나아졌어요. 극복! 역시 교디탱디가 내 비타민이다. 아, 마라탕 너무 맛있겠다.
1: 오늘 야식 추천 마라탕. 참 마라탕이랑 그거랑
0: 마라샹궈? 마라탕은 이제 국물 있고 마라샹궈는 이제 볶음이야.
1: 아.
0: 네. 마라샹궈 전 마라샹궈 더 좋아요.
1: 아 그러면 마라샹궈로 오늘.
0: 마라샹궈. 네.
1: 여러분 오늘 마라샹궈 드십시오. 여러분 다 마라샹궈 좋아하세요?
2: 네.
1: 아 역시 인기 제품이구나.
0: 그럼 얼마 맛있는데.
1: 좋습니다. 네 3344님께서 오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 세상 모든 노래 태양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0: 해보시죠. 모든 노래.
1: 모든 노래요?
0: 모든 노래.
1: 아 저도 하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0: 당연하죠. 네. 장난이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8467님께서 가든인데요. 노래 들으면서 고등학교 친구랑 한잔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러니까 옆에

0: 앉아서 지금 맥주를 드시고 계시는데 오.
1: 되게 좋다.
0: 근데 뭐 그거 잘못 열면 막 거품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1: 맞아, 계속 나오는 거.
0: 그죠? 와, 맛있겠네요.
1: 좋습니다. 아, 네. 되게 감성 있네요. 네. 여기서
0: 잘 드세요.
1: 네. 좋습니다. 자, 선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이번에 제 차례인데요. 버스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퇴근하면 옆자리에서 제목 알려달라고 할 겁니다.

0: 곡이잖아요 저희. 네. 마지막인 만큼 그 가사를 들어보시면 이제
1: 아 가사요?
0: 못 알아들을 아, 거잖아요.
1: 네.
0: 제가 해석 지금 해석해드릴게요.
1: 아 오케이.
0: 그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부정적인 가사이긴 한데 이 해피닝 때문에 웃지는 말고 오히려 울자. 사실 이런 막 이별할 때 하는 살짝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픈데 퇴근길에 오히려 좀 슬픈 마음으로 한번 퇴근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서 오랜만에 좀 잔잔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Sabrina Carpenter의 Don't Smile.

0: 네, 켜디의 추천곡 사브리나 카펜더의 Don't Smile 듣고 왔습니다.
1: 와우, 네. 9234님께서 와 가든 지금 너무 낭만이 있다. 집에서 보는데 가든으로 날아가고 싶어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센스 있게 딱
0: 낭만,
1: 펄스를... 네,
0: 낭만 대박입니다.
1: 아
0: 지금.
1: 근데 노래 되게 좀 뭉클해진 그냥 소리만 그 저는 음악이 너무 크레이지한 것 같아요.
0: 크레이지.
1: 가사를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이
0: 그럼 크레이지한 동작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1: 어? 갑자기요?
0: 아, 너 연예인 탈락이다.
1: 아 그래서 아무튼 되게 가사는 이해 못하더라도 이 노래 분위기만으로 이 감정을 좀 끌어올 수 있다는 게 전 진짜 음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Music is my life.
1: Music is my life. Yes. 감동 받았어요. 저 지금 노래 들으면서.
0: 좋습니다. 네. 네, 2793님께서 오늘 날씨랑 바람이랑 노래랑 딱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또 좋았나요?
1: 완전 좋았죠. 어저께는 그래요? 비 오고 좀 습했지만 오늘 완전 좋던데.

0: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자서 좀 슬펐어요.
1: 그럼 우리는 아니다.
2: 예?
1: 우리는 아니야.
2: 어, 우리 아니야. 우리는. 우리 멤버 중에서 누가
1: 우리
2: 있어?
1: 우리 멤버 중에서 뭐 귀신 들렸나? 뭐 뭐만 하면 비가 야외에서 하면 오는 사람 있는데
2: 일단 누군지 알아?
1: 일단 저희 둘은 아니네요. 뭐 인타가 아니야?
2: 인타가 아니면 종섭이야.
1: 인타 종섭 둘 중에 하나예요. 아. 100%
2: 와 스트레인지야.
1: 확실히 오늘 증명이 됐습니다.
2: 성아라님께서 가든 아니고 집에서 보는 중인데 교실 뒷문 쪽에 인싸들이 모여서 어울리는 거 자는 척하면서 몰래 엿보고 있는 기분. 이게 뭔 소리죠?
1: 어울리는 거 자는 척 하는 자는 척 하면서 몰래 엿보고 있는
2: 뭔 소리예요? 가든에서 같이 노는 장면이 그렇게 보셨대요.
1: 아 오케이.
2: 아 우리는 인싸고.
1: 우리는 인싸고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어디에?
2: 아. 뭐. 네.
1: 네, 달링님께서 슬픈 노래에도 왁부부는 절대 놓지 않은.
2: 아 그럼요.
1: 아, 이거 저... 아 이거 아 냄새.
2: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1: 고무 냄새 나.
2: 태우 씨 그냥 손 냄새 그냥 이상한 거 아니에요?
1: 아니 고무 냄새 나 지금. 이거.
2: 아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 주면 저 진짜 절대로 못 놓쳐요. 계속 이렇게 만져야 돼요.
1: 잠깐 조용. 지금 여기서 어마무시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028님께서 탱디 오늘 하나 18점으로 이겼대요. 축하합니다.
2: 와.
1: 오늘 NC를 지고 있다가 저희가 7회부터인가 갑자기 만루를 만들고 역전을 시작했는데 저도 보다가 9회는 못 봤어요. 네, 9회는 못 봤는데 이렇게 네. 큰 점수를 이겼군요.
2: 네, 그럼 기쁜 포즈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1: 예스.
2: 좋았어요.
1: 이 정도. 아, 기쁩니다 실제로. 아까 봤잖아요.
2: 네, 아까 같이 차 타고 오는데 막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역전하지?
1: 이게 스포츠.
2: 그러네. 예. 18점이나? 와 대박이다.
1: 스포츠입니다. 이게 스포츠.
2: 와 진짜 재밌었겠다. 진짜 현장에 있었던
1: 분들은 오늘 현장 갔어. 얼마 오늘 NC랑 했는데
2: 날씨도 진짜 좋았어.
1: 혹시 NC 팬 있어요? 있어요? 없네. 다행이군요.
2: 네 좋습니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켜디 탱디가 직접 골라온 퇴근길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1: 네 이번에도 켜디가 한 곡 추천해 주실까요?
2: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A Million More의 See Through입니다. 제가 뭐 사실 퇴근을 생각해서 한 곡 아니고요. 첫 곡은 진짜 무조건 넣고 싶었고 이 두 번째 곡은 그냥 뭐하지 하다가 그냥 골라온 곡인데 이 노래는 노래를 너무 잘 부르세요. 태호 씨가 들으면서 갑자기 막 따라 부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1: 아 그런 느낌.
2: 네 오케이, 그냥 오케이. 근데 못 하실 거예요.
1: 아 그래요?
2: 되게 어려워요.
1: 전 다 따라 할 수 있는데요?
2: 진짜요?
1: 예.
2: 그럼 듣고 나중에 마이크 다시 켜줄 때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1: 오케이.
2: 진짜로?
1: 예.
2: 여기 약속?
1: 예.
2: 오케이 약속. 오케이. 아 너무 노래가 좋아서.
1: 꺾기 엄청나게 많군요.
2: 예 맞아요. 근데 단순해서 오케이. 단순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오케이. 어려운 거거든요.
1: 오케이.
2: 그래서 한번 그럼 태호 나중에 한번 해보시는 거고.
1: 또 그런 것도 듣는 재미가 있잖아요. 사실 좀 있다고. 알면 이 꺾기 그러면... 얼마나 그런지 알면
2: 와우
1: 하면 듣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밖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꺾기
2: 방금 중간
1: 누가
2: 아 진짜 웃겨.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A Million More의 See Through.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Amelia Moore의 See Through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외로운 토끼파님께서 저 방금 해봤는데 좀 잘 따라한 것 같아요. 탱디 쿄디한테 대결 신청합니다.
2: 오케이, 탱디.
3: 이런 거는 한번. 이런 거는 지금 나 여기잖아요. 네. 이런 꺾기는 사실
2: 흔들려야 돼요?
3: 네, 몸을 좀 같이 흔들어주면서 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잘하네. 잘하네. 맞아요.
2: 아, 감사합니다. 네,
3: 이분도 아마 분명히 녹음하실 때 이렇게 흔들었을 거예요.
2: 아,
3: 예.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너무
3: 잘 되잖아요. 지금 안 됐다가.
2: 아, 여러분도 해주세요. 장난이고요.
3: 네, 장난이고요.
2: 네, 찌개코드님께서 우리 쿄디도 뭐 하나 축하할 만한 거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와 우리 키오 왁부볼 대박 잘 만져라든가. 아, 제가 아까 뭐 축하하고
3: 지금 있어요? 지금 찌개코드님은 기호를 두 번 죽였습니다.
2: 왜요?
3: 네? 지금 뭐 축하할 만한 걸 만들었다든지 뭐 이거 잘 만지는 거 뭘 이걸 축하해요? 이거 잘 만지는
2: 그러, 거 근데 잠깐만, 왜 축하해야 돼요 갑자기?
3: 내가 나 아까 축하해줬으니까.
2: 뭐?
3: 이겨가지고.
2: 아,
3: 네, 깜짝이야.
2: 아,
3: 브라보, 박수.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그냥 축하합니다.
2: 아, 너무 감사해요.
3: 예, 그냥 축하해요. 태어난 걸 축하합니다.
2: 아, 감사해요.
3: 태어난 걸 축하드립니다.
2: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3: 예스. 자, 오늘 퇴근길 추천송 마지막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카더가든의 꿈을 꿨어요인데요. 이거는 뭔가 이것도 아까 좀 이런 바이브긴 한데 제가 요즘 이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퇴근에 한 번 꼭 듣는 것 같아요. 퇴근할 때 진짜로.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요. 3부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돌아오겠습니다.
3: 네,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취향을 반말로 적어 보내주시고요.
2: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탱디의 추천곡 카더가든의 꿈을 꿨어요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NBC FM for you.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보, 맛 어때?
6: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5: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5: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7: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최태영.
1: 나는 윤기호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왁보불 맛젤리랑.
0: 야, 너 진짜 대박이다. 내가 딱 그거 하려 했는데 너.
2: 우리 뭐야?
0: 뭐야?
2: 우리 왜 계속 겹쳐?
0: 아 진짜. 교복 맛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네 뭘 좋아하는데?
1: 6761 친구가.
0: 아, 저 한번 다시 해줘. 뭐라고요?
1: 1672 친구가 보내줬어. 나는 딸기 초코 케이크 좋아해. 다른 거 싫음. 딸기 초코만 좋아. 한 번에 한 판 다 먹을 수 있음. 포크 도너 숟가락으로 와구와구 먹어야 맛있음. 너네도 케이크 한 판 다 먹을 수 있어?
0: 아 절대 못 먹지.
1: 못 먹지.
0: 물려서.
2: 어, 아 배부르던데.
0: 아 배도 부르고.
2: 아 달고. 얼마나 작은?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1: 어 근데 조금 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
0: 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1: 맛있지.
0: 그럼 그냥 아이스크림이잖아.
1: 맞아.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해.
0: 어. 나도 난 케이크 좋아해.
1: 좋아.
0: 난 생크림도 좋아하고.
1: 아 나도 완전.
0: 좋아하고. 치즈도
1: 나는
0: 좋아하고.
1: 생크림 앤 딸기. 오니 딸기. 너 초코.
0: 너 초코?
1: 너 초코.
0: 오케이. 자 638
2: 뭐라고 뭐라고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
0: 6398 이가 보내줬어.
2: 아, 오케이 좋아.
0: Yes, 나 오늘 네일 바꿨는데 처음 본 네일 쌤이 나한테 웃는 게 예쁘다고 했어. 청혼 받은 줄. 나 이 네일 쌤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어. 아 그럼 스몰 톡 되게 많이 하겠다.
2: 그치.
0: 계속 바르고 있으니까.
2: 한 시간 동안
0: 얼마 걸리지? 한 시간 걸려?
2: 글쎄, 뭐 한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0: 한 시간 걸려요?
2: 3시간?
0: 3시간? 뭔 놈의 3시간이 걸려?

0: 아 근데 뭐 디자인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난 이거 5분 안에 했는데.
1: 아 그거 그냥 그거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손가락에 붙이는 거 아니야?
0: 아니 붙일 수도 있고 위에도 바를 수도 있고 뭐 많아.
1: 오 마이 갓. 와.
0: 제가 해드릴게요. 네 난 5분 안에 했어 이거.
1: 어. 야 그럼 너 장사해라.
0: 그럴까?
1: 잘 되겠는데? 회전을 심지어, 되게 빠르게 하는데?
0: 나 심지어 나중에 올리려고 그 칠하는 걸 영상 찍었거든? 그래서 그래. 정확히 5분 걸렸어. 어. 근데 이제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 그 뭐 여기 뭐라 하지?
1: 정수리.
0: 정수리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냥 안 올렸는데 근데 진짜 어. 5분 딱 5분 걸렸어.
1: 어. 자 기호가 가게 열면은 가서 받으실 분. 아 오케이. 얼마 해줄 건가요?
0: 10만원.
1: 오 마이 갓. 참 정 없네요.
0: 아, 장난이고 나중에 생각해볼게. 가격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1: 오케이.
0: 좋아. 3917 친구가 보내줬어. 나 요즘 집 들어가기 전에 혼코노에 얼마 전에 때깔 100점 받아서 서비스 두 곡 받았는데 나 피어남이 시켜주면 안 돼?
1: 아니 아. 코노방에 서비스 곡도 저 100점 맞으면 서비스 곡 줘요 요즘에?
0: 아, 너 100점 못 받아왔구나.
1: 실화야? 전 100점 안 주던데? 아,
0: 진짜 태양이 걔 솔직히 노래방은 그냥 시끄러우면 100점 줘.
1: 아니 100점 맞으면 서비스 두 곡을 준다고?
2: 노래방 가서 간다.
1: 와 신기하다. 나 처음 들어봐. 진짜 살면 처음 들어봐. 알았어요?
0: 나 코너 안 가? 나 오케이. 코너 안 간 지 되게 오래됐어.
1: 오케이 나도 안 간 지 오래되긴 했다.
0: 몇 년 됐어.
1: 아, 오케이 신기하네. 오케이. 자 3328 친구가 나는 호떡 좋아하는데 어제 인기 타코와 호떡 믹스를 만드는 꿈을 꿨어. 너네 호떡 좋아해?
0: 나 호떡 좋아하지. 와 심지어 며칠 전에 팬짜장에서 호떡을 줬잖아. 기억나?
1: 아 맞아.
0: 근데 거기서 인탁이야 호떡이다 하면서
1: 엄청 주성 먹었는데
0: 퇴근했을 때 호떡 가져가야지 하면서 근데 걔 혼자말 하는 거 알지? 혼자말 해서 또 가져가야지 하면서 컵에 호떡을 되게 열심히 담아가는
1: 걔는 꼭 그렇게 혼잣말 하더라고.
0: 맞아.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
1: 호떡 좋아하지.
0: 통했나 봐. 3328 친구랑 우리랑 통했나 봐.
1: 야무지지 호떡.
0: 맛있죠.
1: 자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4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0: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트와이스의 취업 준비했어.
1: 있잖아 너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너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이어서 트와이스의 Cheer Up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3: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문자 소개해볼게.
2: 성아라. 성아라다. 아까 웃기려고 했던 친구.
3: 아, 그 친구야?
2: 인싸들 사이에서 그 친구. 샤샤샤짠 귀엽게 제대로 한 번만 해줘라 제발.
3: 넌 말했어 미안해
2: 미안해.
3: 아무도 어떻게 다 알아요.
2: 좀 이따 연락할게. 치어업 누가 모르세요 태우씨.
3: 이거 말고 난 모르는데.
2: 태호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0: 저도 대충밖에 몰라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최지현 친구가 쿄디 탱기 서로 조롱하면서 노는 것도 오늘 마지막이라니 아쉽다.
2: 아, 이제 보이는 곳에서만 그렇지 맨날 맨날 이렇습니다.
1: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 뭐 작헌이나 그런 거 보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2: 작헌에도 많이 하지.
1: 예스.
2: 아무래도 띠용띠용 친구가 쿄디 탱기 책상 위에 뭐가 되게 많네. 나도 학교 다닐 때 책상 뭘 많이 올려뒀었어. 아, 맞아. 우리 여기 칩스도 있고 젤리도 있고 지금 웩스 세 개나 있고 양갱도 있고 뭐가 많아.
1: 본인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
2: 뭐
1: 책상 위에?
2: 그 난 책상 밑에 뭐 많이 있었지. 아. 그 서랍 거기 안에.
1: 그렇지.
2: 뭐 진짜 많았었지.
1: 난 여기 한 딱 책 다섯 권 정도.
2: 왜?
1: 이렇게.
2: 아 자려고.
1: 이게 좀 높아야 되거든.
2: 아 난 또 책 읽는 척 하는 줄 알았.
1: 아니지.
2: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냥 아 난 그런 적 없네.
1: 뭐?
2: 난 그냥 이렇게 잤는데.
1: 그러니까 너 지금 잘못된 거야 지금.
2: 아 그러게. 오케이. 다음 생에 학생 된다면 그렇게 할게.
1: 오케이. 자 3344 친구가 둘 다 공부는 한 개도 안 하는 학생인갑네.
2: 우리는 가수의 꿈을 꾸었지.
1: 공부 사실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2: 나는 솔직히 진짜 잘했을 것 같거든. 그냥 안 했었던 것
1: 아니야.
2: 아니야 뭐.
1: 아니야 아니야. 아니 확실해.
2: 뭐가 확실해?
1: 공부는 좀 어느 정도 타고 나는 거야. 근데? 모든 일은.
2: 근데?
1: 근데 뭔 근데야?
2: 나 되게 똑똑해.
1: 아니야.
2: 나 되게 똑똑해요. 7261 친구가 엎드려 자면 배에 가스 겁나 차던데? 나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7261만 친구만 그런 것 같은데?
1: 7261 친구 몸에 좀 뭔가 문제 있구나.
2: 아 우리 태호 친구는 가스가 없어 몸에 애초에.
1: 맞아.
2: 없어. 그것도 문제야. 오케이.
1: 자, 1638 친구가 윤기호 너가 입안 내일 장인이라며 나도 해줘.
2: 10만원 주면.
1: 10만원 주면 해준다니까 5분 만에.
2: 이거 해줄게. 이게 빨라서 좋은 거지. 1060 친구가 나는 오락실 가서 펀치 기계 같은 거 치는 거에 빠져서 보이면 무조건 한 판 하는 거 같아. 근데 그랬더니 점점 잘 점수도 올라서 너무 신기했어. 제 최근에 8822점 나왔어.

0: 너 어떤데? 탱디 켜디 내가 지켜줄게. 아 고마워. 나는 그런 오락실 가면 그런 리듬 게임 잘해.
1: 맞아, 엄청 잘하잖아.
0: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막 그런 인형 뽑을 때 이렇게 딱 박자 맞춰서 그 누르는 그런 거 잘해.
1: 나는 가면 무조건 하긴 해, 번치기게.
0: 알아.
1: 그냥 뭐 게임장 아니더라도 나는 무조건 그거, 내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번치기게 치고.
0: 난 그거 빼고 다 해.
1: 그냥 그 이거 그 치면은 좋아.
0: 스틱? 나는 그런 것도 잘해. 그 사격.
1: 사격은 하지.
0: 그 동그란 거 맞추는 거 뭔지 알지? 그런 그 화면에 그 게임처럼 하는 게 말고 진짜. 나 한번 만점 받아본 적 있다.
1: 만점. 그래서 뭐 줬어?
0: 아 거기는 뭐 주진 않더라고. 그냥 하는 거였어.
1: 오케이.
0: 아, 오락실 가고 싶다. 응? 왜? 왜?
1: 자 7260 친구가 그럼 나는 태양이가 5만 원에 내일 해줘 초보니까.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0: 아니야.
1: 이건 뭐 그냥 바르는 건데 뭐.
0: 은근 어려. 이거
1: 뭐 문양도 없고.
0: 아니 손가락이 다 묻어.
1: 어 그래.
0: 해봐. 나중에 해볼래?
1: 아니. 그러니까 네 손에 해볼게. 네 손에. 아, 내 손은 싫고.
0: 그래.
1: 오케이.
0: 그래. 좋아.
1: 그거 어렵나?
0: 좀 어렵긴 해. 아 이게 왼손으로 하면 뭐 이렇게 하긴 해야 돼. 어 8860 친구가 아니야 엎드려 자면 가스 차 과학이야. 해명하지 마. 내가 886 친구 60 친구만큼 가스 차는 것 같아.
1: 어, 오케이. 자, 만두 쿵냐 친구가 바가지 오바야. 했더만. 뭔 소린지 알아?
0: 몰라.
1: 너무 비싸다고.
0: 아. 그러면 깎아줄게.
1: 얼마 정도?
0: 한 30%?
1: 30%? 어. 오. 7만 원. 오 많이 깎아주네.
0: 괜찮지?
1: 7만 원. 7만 원이면 어때요 여러분?
2: 싫어요.
0: 그 무려 스티커도 하나 붙여줄게. 아 그래도 싫어? 알겠어.
1: 자 계속해서 우리한테 궁금한 질문 많이 남겨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
0: 피어남니의 Jump.

0: 피어남님의 점 듣고 왔어. 문자 계속 볼까?
1: 오케이. 3225 친구가 피어남의 콘서트 가야는 이유 점프해야 해서 점프는 사랑이고 인생임.
0: 맞아. 그 박자가 너무 딱 붕깍

0: 그냥 완전 뛰기 좋은.
1: 난 진짜 그런 노래들 좋아. 비트가 그냥 계속 붕깍 붕깍 붕깍 하는 거.
0: 나는 사실 이 노래 처음에 타이틀 됐을 때 벌스가 좋았어.
1: 그치, 벌스가 좋지.
0: 근데 피스 여러분들은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느낌을 줘가지고 당황했는데.
1: 어떤 거?
0: 이 점프라는 노래가.
1: 아.
0: 근데 뭐 이제는
1: 늦어서 모르는 거지.
0: 근데 이제 뭐 콘서트에서 좀 하니까 거의 뭐 지금 괜찮죠 여러분? 점프.
1: 난 내 벌스 되게 좋아. Dance
0: with me. 나 거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야.
1: 우리가 지는 순간의 발에. 거기 라이브 부르기 진짜 어려운 거 알아?
0: 맞아, 그럴 것 같아.
1: Dance with me. 이러면서. 하지만 낮은, 해냈다.
0: 낮은 게 어렵습니다.
1: 아, 낮은 게 어려워.
0: 뭐, 오히려 높은 게 쉬워요.
1: 5932 친구가 팬미팅 때 점프할 생각에 벌써 설렘. 누가 점프한다 해.
0: 우리 아직 한 동 안 했는데? 이 친구 희한하네.
1: 그러게.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야?
0: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키승 친구가 뿡깍뿡깍뿡깍
1: 뿡깍뿡깍뿡깍. 좋아요 그런 거. 난 좋아. 최지현 친구가 점프 노래 중간에 멤버들이 태어 드는 안무 있는데 기억 그때 안무 거웠는지 궁금해. 지금도 들 수 있어? 무거워. 태어 무거워.
0: 그때 안 무거웠지. 근데 처음에 무거웠어. 방송할 때는.
1: 아 그랬나? 기억 안 나네.
0: 그때는 그때 많이 말랐었지.
1: 근데 내가 그 다리 중간이었어가지고 내가
0: 이렇게 내 허벅지 쪽에서 너는 안 무겁잖아.
1: 별로 안 무겁지. 그 상체 드는 애들이 좀 더 무거웠지.
0: 맞아, 걔네들이 무겁지.
1: 지웅이야. 그래서 지웅이 보면 이거 되게 그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여. 인타기도. 인타기도 안 그래도 숨 쉬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0: 그렇지.
1: 되게 어려워하긴 했는데 그래도 좋아했으니까. 좋아.
0: 자, 5738 친구가 점프 마지막 응원법 헤이 헤이 헤이 피어나무니 외치는 게 너무 좋음. 콘서트 가서 신발 굽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도 방방 뛰었다.
1: 그치. 또 이제 키가 좀 커져야 잘 보이니까 이제 높은 굽을 신고 오잖아. 많이.
0: 맞아.
1: 그래도 좀 편한 신발 신고 와요.
0: 아니 근데 올 때 다 진짜로 그 좀 높은 걸 신고 오나요? 예. 아 이거 아닌데 그냥 다 같이 입을 맞춰서 안 높은 거 신기로 하고 다 같이 안 신으면 똑같은 조건인 거 아니에요?
1: 누가 그래?
0: 뭐라고?
1: 키가 작잖아.
0: 아
1: 키 큰 사람. 근데 이제 여기서 키 큰 사람이 더 큰 거 신고 오면?
0: 어쨌든 키 큰 사람도 신고 오던데. 그러니까 그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신고 오면.
1: 그게 낫지. 내가 더 작은 것보단. 그렇지. 오케이. 3344 친구가 PC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저는 내일 3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0: 아, 3만 원이면 싼 거예요?
2: 네.
1: 완전 싼 거지.
0: 이렇게 그냥 원색으로만 발라주는데?
1: 아, 그건 모르겠다. 이 원색으로 바르는데 3만 원보다 더 비싸다고?
0: 잠깐만, 끝나고 줄 다 서 있으세요. 제가 3만 원에 원색으로 금방 해드릴게요. 진짜로.
1: 그러면 난 2만 원.
0: 아니, 솔직히 3만 원이 뭐야? 이거 5분 걸렸다고?
1: 나 2만 원 그럼.
0: 아 3만원이 싼 거라고? 아 이해하나구만. 오케이 오케이. 줄 서 계세요? 다 끝나고? 네 좋습니다. 자 0572 친구가 나 완전 스몰토크의 장인이야. 타코야끼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사장님 아들 근황도 알게 됐어. 탱지켜지도 스몰토크 하면 무슨 주제를 시작해.
1: 나도 스몰토크 되게 잘하는데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해.
0: 나도 그렇긴 해.
1: 너 스몰토크 잘한다고?
0: 나? 나는 이제 진짜 처음 본 사람들.
1: 아
0: 진짜 아예 생판 뭐 택시 아저씨.
1: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들이랑 스몰톡 하기 싫어.
0: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오히려 스몰톡 하는 게 재밌지. 주변에 몇 번 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
1: 아
0: 뭐 막 우리 좀 일하면서 막 보는 그런 좀 앞으로 봐야 될 사람들.
1: 아 나는 굳이 안 해도 되면 굳이. 근데 하면 잘하지. 근데 너는 살짝 그 있잖아.
0: 뭐?
1: 나이가 뭔지 먼저 물어보잖아.
0: 아 그치. 그냥 나이 그냥 물어보는 거야 궁금하니까.
1: 나이 먼저 물어보잖아. 나는 스몰톡 주제 대부분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그 피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입덕했는지 물어봐. 맨 처음엔 스몰톡 주제로.
0: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물어보지 뭔.
1: 맞아. 근데 나 좀 잘 이어가. 근데 뚝뚝 끊기진 않아 난.
0: 그래? 오케이 그러면 한번 내가 왔다고 쳐고 내가 만약에 좀 많이 뚝뚝 끊는 스타일이었어. 내가 팬이야.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1: 예,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0: 네?
1: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0: 아, 당첨돼서 왔어요.

0: 네, 아 오늘, 당첨됐어요. 네, 아,
1: P1하면 언제 좋아하게 되는데요?
2: 어 한 뭐 모르겠는데?
1: 어? 아 모르겠어요?
2: 네.
1: 아 좀 최근이었어요? 아니면 좀 됐어요?
2: 아 뭐 모르겠는데요?
1: 아 그래요? 어 왜 왔어요?
2: 네? 당연히 오빠 보고 싶어가지고.
1: 아 저를 보고 싶어요? 네. 아 긴장하셨군요.
2: 네 조금 긴장했어요.
1: 아 오늘 머리에 너무 잘 돼 있는데.
2: 아 아닌데.
1: 아 자신감 좀 가지세요.
2: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1: 네 이런 식으로.
2: 아 계속 전, 긍정적인 느낌으로.
1: 아 전 절대로 못 끊게요.
2: 아 오케이.
1: 네 전 푸바붕푸바붕.
2: 아 좀 좀 부담스럽군요. 오케이.
1: 아 좀 부담스러워요?
2: 네.
1: 좋습니다. 7194 친구가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스페인어 공부하는데 라디오가 재밌어서 결국 공부 버리고 라디오 듣고 있어. 탱디큐디는 배우고 싶은 언어 있어? 전 딱 오기 전에도 지금 딱 진짜 방금 들어가기 직전에 불어 배우고 있었어. 근데 탈락했어.
2: 왜냐면 아, 나한테 그거 맨날 하는 그 어플?
1: 어, 아니, 아. 나한테 막 그 도서관 그런 상황극이었는데 이제 책을 빌려야 되는데 막 나한테 뭐 무슨 책 원하냐 그래서 뭐 로맨스 하는데 근데 계속 막 따르키 막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나 탈락시켰어. 내 발음이 안 좋은가 봐.
2: 그럴 수 있지.
1: 근데 지금 불어 배우고 있어.
2: 나는
1: Hola, ¿cómo estás? 이거는 스페인어. 7194
2: 박수!
1: 친구. 7194 친구가 이제 또 공부할 수 있게 올라 como estás mi
2: nombre. 너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지금. 너보다 잘할 거야 저 친구가.
1: Vamos.
2: Vamos.
1: 오케이. Okay.
2: 나는 딱 1번 일본어.
1: 일본어.
2: 2번 영어.
1: 영어?
2: 응.
1: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 아 영어는 하고는 쉽지.
1: 아 오케이 오케이.
2: 근데 뭔가 말을 거창하게 한다기보다.
1: 오케이. Okay.
2: 그냥 노래를 바로바로 부를 수 있을 정도.
1: 아니 내가 있는데. 되게 너 되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
2: 뭘 감사해?
1: 그 나한테 영어로 하면 되잖아.
2: 아니 부르는 거 노래 부르려고.
1: 아
2: 뭐 말하는 건 사실 뭐 그냥 뭐 일본어 어쨌든 일본어.
1: 그래. 좋아.
2: 4889 친구가 탱디 쿄디 반장 해본 적 있어? 아니면 체육 부장이나 위하 부장 같은 거라도. 기현은 지금 피어나무니 반장인데 부반장은 누구라고 생각해?
1: 일단 반장 한 적 있어?
2: 반장? 난 있지.
1: 어? 진짜?
2: 몰라요 여러분? 네. 나 얘기한 적 있을 텐데.
1: 왜?
2: 중학교 1학년 때.
1: 오. 특별 받아서.
2: 어.
1: 대박.
2: 나가지도 않았어 심지어.
1: 오. 왜?
2: 어?
1: 공약이 뭐였는데?
2: 아니 그런 거 없었다고.
1: 그냥 갑자기 최태형 너 해 이렇게 된 거야?
2: 아니 그냥 뭐 그렇게 투표돼서 나갔어.
1: 오.
2: 그거랑 저는 체육부장도 해봤습니다.
1: 다 해봤네.
2: 네.
1: 캐나다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2: 그래?
1: 막 반장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내 우리 팀의 반장이지 내가. 피어나미의 반장.
2: 이거 뭐 버튼 누르면 나오는 자동식 그거 같다 리액션.
1: 사실 시트콤 어. 시트콤 보면 문제지. 부반장은 누구라 생각해? 부반장은 아무래도 지웅이?
2: 부반장 필요 없어 근데.
1: 아, 막 뭐 필요 없지. 근데 지웅이가 말을 좀 또 잘 듣잖아.
2: 말을 잘 듣나?
1: 말 잘 듣지. 우리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2: 아, 그렇지.
1: 그렇지. 근데 나는 막 그렇게 말 잘 듣진 않으니까 좀 그 밸런스를 좀 지켜주는. 너도 말 잘 안 듣잖아.
2: 그렇지.
1: 그래서 넌 하면 안 돼.
2: 아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진짜로.
1: 어, 괜찮아.
2: 자, 똥방울 친구가.
1: 아이고.
2: 쿄디 땡디 둘이. 땡디? 땡디 둘이 고등학교 때 그냥 일반 학생으로 만났다면 친해졌을지.
1: 어 친했을 것 같은데?
2: 어 그랬을 것 같아.
1: 어 태호랑 친했을 것 같아.
2: 그랬을 것 같긴 해.
1: 그치?
2: 그리고 뭔가 쇼타 되게 좋아했을 것 같고.
1: 아 그치 우리가 다 01년생에 다 같은 방이었으면
2: 어.
1: 아 나 쇼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2: 일단 내가 봤을 때 최중이랑 얘기할 일 없었어. 만약에 일반 학교에서 만났으면.
1: 나도 솔직히 최중이랑
2: 어. 딱히 마주칠 일 없었어 확실히.
1: 나
2: 그리고
1: 일단
2: 솔직히 인탁이 너.
1: 어 맞아.
2: 인탁 아 종섭이 너.
1: 아 좀 서운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나는 일단 지웅이랑 인탁이랑 애초에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 것 같고 종섭이랑은 이제 막 친했을 것 같은데 근데 막 완전 친한 거 아니고 근데 그 같이 있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고 막 그래도 같이 좀 비슷한 취미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겹치는 것 같을 것 같고 너랑은 친할 것 같고 그리고 쇼타를 되게 괴롭혔을 것 같아.
2: 전 딱 장난치고 쇼타한테.
1: 어 쇼타는 막 장난치고.
2: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안 친해졌을 거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1: 별로,
2: 진짜 학교 그 몇백 명 많은 사이에서 접점이 없었을 것 같아.
1: 어 느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서운하지 않겠지?
2: 안 서운해.
1: 그래
2: 무서워.
1: 좋아.
2: 자 이 문자까지 받고 노래 듣고 야자 끝 할게.
1: 좋아.

시원함니의 백다운 듣고 3부에서 만나자.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1: 하이엠솔루텍.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기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량고등학교.
1: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2: 네, 5월 29일 금요일 내일 청량고 점심 메뉴입니다. 치밥.
1: 치킨밥?
2: 예스. 치밥, 들깨 무채국, 연근 조림, 오징어 야채 핫바, 지중 해식 오이 샐러드, 포기 김치, 그리고 수제 아망주.
1: 네, 문제 드립니다. 오늘 급식의 마지막 메뉴인 아망추는 어떤 음료의 줄임말인데요? 이 음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 보기 드릴게요. 1번 아이스티에 망고 추가, 2번 아 다이어트 망했어 야식 추천해주세요.
1: 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3분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Le Seraphim의 붐팔라.

0: 네,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르세라핌의 분팔라 듣고 왔습니다. 르세라핌의 정규 2집 퍼플로우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노래가 나오자마자 아는 노랜데 하는 분들 있죠? 전 세계적 인기원 마카레나를 샘플링한 곡입니다. 가사는 반야심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고 다같이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ICT의 망고 추가.
0: 네, 내일 청량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치밥, 들깨 무채국, 연근조림, 오징어 야채 핫바, 지중해식 오이 샐러드, 포기김치, 수제 아망추.
1: 어떠세요, 재호 씨?
0: 여기 완전 좋은 학교네요.
1: 아, 진짜요? 네, 청량고에서?
0: 네? 일단 치밥이 나오죠.
1: 치밥은 인정.
0: 그다음에 오징어 야채 핫바 이것만 사실 이 두 개만 줘도.
1: 아, 저는 오징어를 안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0: 오징어 야채 핫바.
1: 예. 오징어 저 싫어요.
0: 핫바.
1: 네.
0: 그 매점 그 뭐야 그.
1: 그 편의점 가면 뭐.
0: 거기 있는 어.
1: 예, 싫어요.
0: 그거 싫다고요?
1: 그 모르겠던데요, 그거.
0: 그래요?
1: 네. 근데 수제 아망추 인정.
0: 그리고 나도 아망추. 야, 저는 그래도... 솔직히 아망추가 아이스 망고추가 아니라 처음 알았어요.
1: 저도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네.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0: 나도
1: 것
0: 마셔본 적 없어.
1: 네. 근데 지금 여기 1028님께서 듣자마자 탱디 매점 안 가고 급식실로 뛰어갈 것 같은 메뉴다라고 하시는데
0: 역시 1028인 이유가 있네요.
1: 되게 잘하네.
0: 그러니까 날 되게 잘하네. 지금 봐봐, 작가님도 아까 밑에 뭐라 썼어. 내가 아닐 것 같다, 매점 갈 것 같다 했지. 역시 1028입니다. 우리 데뷔날짜 딱 맞춰서 이분 근본이네요.
1: 근본 있네.
0: 저는 이날 급식 환장하죠, 이런 거 사실.
1: 와, 진짜로?
0: 네.
1: 당황스럽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6376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답 1번 아이스티의 망고 추가요. 저 지금 가든인데 가든 스튜디오에 같이 온 친구랑 같이 먹고 싶어요. 요즘 망고 진짜 맛있음. 쿄디 탱디도 빨리 드셔보세요. 아, 배고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네, 6376님 어디 계세요?
0: 어디 있죠?
1: 어디 계시죠?
0: 어디야?
1: 저기 있어. 안녕.
0: 아,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예,
0: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세요.
1: 오!
0: 잠깐만. 여기 있는 거 다 주는.

0: 건가?
1: 아니지.
2: 아. MBC에서 여기는 다 주는 건가?
1: 아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니겠지.
2: 아니랍니다.
1: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2: 네, 1060님께서 벌써 진행 한 달째잖아요. 멤버들 신친방 보고 막 코멘트도 주고 그랬는지 궁금해요.
1: 우리 멤버들? 네. 아, 안 줬죠. 아무 얘기 없던데?
2: 아, 멤버들
1: 우리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2: 보긴 하나? 아 진짜 지금 굉장히 좀 킹받아요.
1: 왜 왜?
2: 지금 멤버들이 이 시간에 쉬고 있다는 게.
1: 그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죠?
2: 네, 아무것도 안 봐. 이거 모니터라도 하단 말이야.
1: 모니터라도 하면 보컬 레슨 좀 받거나. 어?
2: 그러니까 말이야.
1: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BFF030님께서 캐나다 버스 하차 벨은 한국처럼 버튼이 아니라 끈을 잡아 당긴다는데 진짜인가요? 그게 맞아요.
2: 오!
1: 옆에 줄을. 근데 한국에도 몇 개 있잖아. 줄 딱 잡아 당기는 거.
2: 뭔 소리야? 나 처음 들어봐.
1: 어, 한국에도 원래 있지 않나?
2: 없어요.
1: 옛날에 없었나? 나 왜 연습생 때 몇 번
2: 줄을 잡아 당긴다고?
1: 아니 그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잡아 당겨야 돼.
2: 아 그러면 이제 그건 벨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1: 그치, 똑같은 거야.
2: 오.
1: 좀 옛날 바이브스.
2: 오.
1: 어 맞아. 그 잡아 당겨야 돼.
2: 오.
1: 근데 나도 근데 나 내가 다녔던 어 그런 거 그런
2: 오.
1: 거 잡아 당기면 돼. 근데 나도 근데 어 버스를 안 타 거기 안 탄 지 너무 오래됐어가지고 근데 맞아 당기는 거 지금도 그런가 잘 모르겠네. 어 왜 이렇게 신기해?
2: 어 아예 처음 들어보는 사람 살면서.
1: 아 진짜
2: 저런 게 있을 거라는 걸 몰랐어.
1: 그 버튼이 저 아 이게 더 좋지. 어디서든 잡아 당길 수 있으니까. 버튼은 그 막 없잖아 다 계속.
2: 아니야 다 자리마다 있어.
1: 아니지 아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근데 모든 자리에 있진 않잖아.
2: 아, 두 칸에 한 번이래요?
1: 어, 두 칸에 한 번 이런
2: 느낌. 되지 뭐.
1: 그래. 맞아.
2: 자, 6396 친구 아 님께서 아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이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조금
1: 그니까
2: 느낌
1: 이렇게,
2: 없네요.
1: 이렇게 부정적이게 네, 생각
2: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우리는 네.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2: 이 좋은 세상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러니까, 보시는지. 네.
1: 나도 이렇게 그렇게 단정지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우리. 네. 우리는 오늘 너무 행복해.
2: 아 좋습니다. 자 김 아
1: 어 김민술 친구가 아 친구래.
2: 친구예요?
1: 아 예예 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 김민술 님이 나는 오늘 피부과 가서 따끔했어요. 아 맞아 맞아요 따끔하죠.
2: 피부과 간 진짜 오래됐죠 지금.
1: 어, 피부과 안 간지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기억도 안 나요.
2: 피부과 안 간지 요즘 근데 한번 가야겠다.
1: 왜?
2: 미국 갔다 와서 좀 뒤집어졌어요.
1: 아 그래?
2: 네. 원래 아, 그래, 미국 가면은 뭐, 되게 깨끗해지는데
1: 저
2: 이번에
1: 완전 깨끗해졌어요.
2: 희한하게 네, 지금 광이 나요 얼굴에서 완전.
1: 저요? 네, 아 그 지금 더워서 그래요 지금 이게.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1: 어, 더 김민술 친한 척 해가지고 좀 미안해가지고.
2: 민술이 아는 척 해가지고.
1: 어 민술이 아는 척 해가지고 좀 미안해가지고 긴장해 버렸어.
2: 그렇군요.
1: 어,
2: 오케이 오케이.
1: 좋아.
2: 자 4243님이 저는 요즘 쿄디탱대 친한 친구 라디오 틀어놓고 과제하는 것에 빠져 있는데 다음 주부터 저는 뭐랑 과제해야 하죠? 쿄디탱디 가지마.
1: 어, 우리도 너무 아쉽긴 해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짧고 굵었으니까 그만큼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알죠?
2: 맞아요.
1: 근데 또 다시 불러주시면 또 오겠죠 저희?
2: 아 제가 추천할게요.
1: 뭐?
2: 제가 이번에 LA에서 올 때 제가 좀 공항에 일찍 들어갔잖아요. 시간이 좀 떴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그 하모니 어드벤처를 봤어요. 그 엘사 편을 봤는데 와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1: 아 진짜
2: 아니,
1: 어떤
2: 진짜 겁나 웃겨.
1: 아 그래서 캡처해서 보내줬구나.
2: 아 그 갑자기 그 내 캡처 보내줬잖아.
1: 아 그 갑자기 캡처해서 보내줘가지고 왜 보내주나 싶었는데 아 보고 있었구나 너가.
2: 여러분 한번 다시 봐보세요. 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봤을 때는 내가 찍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와서 그런지 그냥 아 그냥 그랬는데 되게 많아 나한테 이거 보고 입덕했다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이걸
1: 아니, 솔직히
2: 보고
1: 솔직히 나였어도 그거 보고 입덕했을 것 같아.
2: 그래?
1: 너무 재밌잖아.
2: 몰랐는데 근데 지금 뭐가 너무 웃기더라고.
1: 어 맞아 진짜,
2: 진짜 웃겨요. 꼭 한번 보시기.
1: 하모니 멘트 다시 보는 거.
2: 네, 다시 보면서
1: 복습하는 거.
2: 복습하면서 봐보세요. 진짜 엄청 웃깁니다.
1: 네. 3905님께서 피스드 웃음소리 나니까 개콘 같아요.
2: 그러니까 지금 방청객.
1: 어, 그런 지금 레인나이트 쇼 그런 문제 알지? 어, 그 라이브 오디언스. 어, 어 뭐 그거 맞긴 하지.
2: 우리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거랑 다르게 지금 밖에 사운드가 계속 들리니까 어. 완전 그 바이브네.
1: 어, 그러니까 계속 어. 우리끼리만 하니까 갑자기 여기 있으니까

0: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재밌는.
1: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 브라보.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 낭만 있죠? 좋아요, 좋아요.
0: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1: 네, 오늘의 일기는 제가 써왔고요. 좀 이따가 바로 돌아올게요.

전 스케줄 때문에 LA로 가야 했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 비행기에 있는 외부 전경 보기 기능으로 밖을 구경했다. 비행기가 땅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이 장난감처럼 다 작아졌다. 건물도 너무 작아 보였고 차도 너무 작아 보였다. 더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차와 건물은 안 보이고 큰 땅만 보였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나처럼 작은 인간이 작은 실수 하나 한다고 세상에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건 최대한 많이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굳이 두려워하고 주저할 시간에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건 추억으로 남고 나라는 사람의 역사로 남는다. 실패 또한 추억이 될 수 있고 발판이 될 수 있다. 일단 움직여보자. 어떤 추억이 되든 움직여보자.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페퍼톤스의 라이더스 듣고 왔고요. 오늘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1: 와우.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아, 뭐 어떤 생각인지 이미 적었으니까 문제 날 것 같긴 한데. 네. 어때요?
0: 아, 뭐 그냥 가끔 그 비행기도 저희는 자주 타니까 보면은 참 신기해요. 지구가 참 넓고, 근데 지구도 참 작잖아요, 우주에 비하면. 그 중에 하나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예전에 실수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는지, 뭐 솔직히 저는 뭐 언제나 그냥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뭐 기분이 좋진 않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사실.
1: 맞아요.
0: 실패했으면 어째 실패. 네.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래서 저도 사실 여행 다니고 다른 나라로 가보고 다양한 사람 만나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리고 저희 직업상 많이 그럴 수 있으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집 밖으로 나가고 먼 곳에 가보면 진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가 맞아요. 체감이 돼요.
0: 맞아요. 몸으로 직접 닿잖아요.
1: 그리고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도 막 북미도 가보기, 남미도 가보지, 뭐 유럽도 가보지, 막 아시아도 돌아다니 볼 수 있지. 너무 다양한 데 가볼 수 있는데 항상 느껴지는 게 나보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체감이 되고, 이게 뭔가 내가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 내가 뭔가 조금 후회할 짓을 했더라도 진짜 세상은 맞아. 계속 돌아가요. 이게 너무 그게 거기에 너무 맴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0: 맞아요.
1: 너무 크게 체감되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0: 죽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1: 저요? 죽기 전에 꼭 도전해보고 싶은
0: 여러 가지 중에 단 하나.
1: 모르겠는데 뭐 그냥 번지 점핑? 스카이다이빙? 아 근데 너무 좀 단순하다. 태호 씨는요?
0: 저는 매번 말하지만 한 10만 명 있는 큰 공연장, 스타디움에서. 그게 뭐 저희 단독 공연이면 더욱더 좋지만, 뭐 사실 페스티벌도 상관없고 그냥 그 정도 규모의 공연장에서 한번 공연해보는 것이
1: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번 서보고 싶다.
0: 네, 저의 인생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1: 할 수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KOS 뉴크님께서 우리 모두 화이팅, 실패해도 괜찮다.
0: 맞아요. 맞습니다.
1: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진짜 실패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항상 그 말해요.
0: 맞아.
1: 어리면 실패해도 돼. 예를 들어 40, 50대는 이렇게 실패하면 그건 좀 이럴 수도 있는데.
0: 왜 그래? 왜 그래요? 40, 50 얼마 젊은 나이인데.
1: 아니 저는 그때는 조금 자리가 잡고 싶은데요. 저는 그때는 실패 안 하고 싶은데요.
0: 아 그래요? 40, 50대 실패해도 괜찮아요. 80대 뭐 실패해도
1: 그래도
0: 괜찮아요.
1: 되긴 한데, 그래도 되긴 한데 뭐 저는, 네,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실패해도 괜찮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때도 물론 새로운 도전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데 네, 어리니까 다 하자.
0: 다 해보십시오.
1: Let's go.
0: 0289님께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추억할 나날들이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가장 재밌게 살자인데, 생디 쿄디 모두 하루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재밌고 다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친친방을 보러 온 오늘도 너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친친방 아랑해요라고 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이네요 이거. 오. 나중에 추억할 나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가장 재밌게 살자래요.
1: 오, 좋은 문장이다.
0: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 좀 재밌게 살았나요?
1: 그럼요.

0: 만 잤잖아요.
1: 아 그게 좀 아쉽긴 했어. 네.
0: 그럼 내일 재밌게 사세요 열심히.
1: 내일요?
0: 예. 네.
1: 내일도 바쁠 것 같은데.
0: 재밌게 사세요.
1: 아, 그래요. 그래도. 바빠도 네. 재밌을 수 있으니까.
0: 바빠 재밌을 수 있죠.
1: 네, 태양 바부님이 계속 친구래. 태양 바부님이 오늘 좋은 마무리였다. 오늘 끝날 때 개콘 엔딩곡 들어주세요.
0: 개콘 엔딩곡. 근데 그게 끝나면 뭔가 월요일이 오는 기분인데. 근데 오늘은 목요일이라는 점. 그래서 들어도 괜찮죠.
1: 맞아.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0: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아. 내일도 이제 불금이잖아요.
1: 맞아.
0: 재밌게 노시고. 네, 교환일기 오늘 이렇게 저희 일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1: 4주 동안 저희의 생각, 일상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 인사 나눌게요.
0: 아, 이 소리. 아,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알려드립니다.
2: 5월 선물이에요.
0: 간편식 세트,
2: 견과류 세트,
0: 만능 소스 혼쯔유,
2: 문화 상품권,
0: 녹용 홍삼 스틱,
2: 소고기 김치 왕만두 세트.
0: 지금까지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우리 더 친해져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학교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한 두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
0: 어땠어요? 아, 감사합니다.
1: 교실 어땠어요?
0: 아, 저요? 아,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가든 스튜디오에서 빛 여러분들과 같이 한 곳에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네,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빛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튜브나 아니면 이제 어플 통해서 아니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0: 탱디는요?
1: 아, 저도 오늘 뭔가 여기서 초반은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분위기도 무르익고 되게 그냥 모르겠어요. 아까 저기 뭐 저기 친구분들이랑 와서 이렇게 꽁냥꽁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기서 뭐 친구랑 뭐 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까 이렇게 후레쉬 들고 이렇게 막 흔들고 그냥 이런 게 그냥 오늘 좋은 추억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네. 네. 남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감사합니다. 아, 네. 2931님께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1: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0: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1: 아니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0: 아, 너가 하는 거야?
1: 한번 해 보세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떠나가지 마라. 예. 느낌 고마워요. 있군요.
0: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내일은 동표씨와 우리끼리 함께합니다.
0: 귀여운 동표씨와 귀여운 얘기 많이 준비해줬어요. 내일도 잊지 말고 많이 들어주시고요.
1: 그럼 오늘 끝곡 피어나무니의 BFF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기술의 윤가영,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피어나무니 기호
1: 태호였습니다.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되게 해주시고.
1: 진짜로 뭐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은 저 전 재산 기부한 거 아시죠?
0: 이참에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는
1: 정당 안 가도 좋으니까 제발 그 공덕 우리 상식이 다 주세요.
0: 유명한 정치인 되게 해주세요.
1: 우리 상식이 정신 차리고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0: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네,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영화 정직한 후보에 쓰인 곡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가장 오해를 받는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아모르 파티. 이걸 파티, 네, P-A-R-T-Y로 알고 계신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F-A-T-I입니다. 아모르 파티. 그리고 이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라는 것.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니체 철학의 핵심을 담은 한 줄이라는 거. 이게 김연자의 노래 제목이라는 거 잘 연결 못 짓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모르 파티입니다. 파티. 영화 정직한 후보에서 주인공 주상숙은 3선 의원이고요. 이제 4선에 도전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상숙 선거운동본부의 로고송, 선거 유세할 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아모르 파티를 개사한 노래였어요. 영화에서 라미란 씨가 노래방에서 아예 이 노래를 직접 부르는 장면도 있고요. 정직한 후보의 가장 중요한 노래이기도 해요. 2020년 영화고요. 이 영화로 라미란 배우께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우리 상숙이 거짓말 좀 안 하는 그런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비는 어머니의 마음과 유명한 정치인 되게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또한 간절한 그 상숙의 마음이 합쳐지면서 번개가 번쩍하더니 네, 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정치인 주상숙이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거짓말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정치인은 특히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상식을 비트는 코미디죠. 거짓말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치하기 쉬운데 거짓말을 못해서 힘들어져요. 우리 주상숙이. 아,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오늘 내일 금, 토,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는 걸 알리며 선거 참여,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FM영화음악에서는 정직한 후보를 골라보았습니다. 정직한 후보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짓말 안 하고 아 근데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은 못 찾겠죠? 그죠? 비교적 거짓말 안 하고 네. 정직하고 뭐 유능하고 뭐 그 외에는 각자의 기준이 있겠죠. 근데 첫 번째 기준은 아마도 다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정직한 후보를 뽑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3: 서금옥의 이부의 연가요.
2: 어? 나도 그거 듣는데.
3: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2: 그냥 신청만 적어보냈죠.
3: 네.
2: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3: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미구엘의 Vote, 네, 투표라는 노래입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영어 가사는 Vote for good time, 좋은 시간에 투표하세요. 즐거운 시간에 투표하세요. 라는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Vote를 하시겠습니까? 아, 근데 이 지방선거는 후보도 너무 많고요. 내가 도장을 찍어야 하는 칸도 너무 많고요. 그 후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집에 온 선거 공보물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되나? 뭐 좀 광역단체장 정도는 그래도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렇다고 치는데 뭐 특히 시의원, 저는 이제 서울에 사니까요. 서울에서는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뽑는데 뭐 시장, 구청장 정도는 어떻게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알 것 같은데 시의원 후보나 구의원 후보는 특히 뭐 교육감 후보는 모르겠어요. 잘 봐도 이 사람이 뭐고 이 사람이 뭔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Vote for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보트를 하시라고 미고엘의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제가 심심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 이름을 포털에 검색했더니 저와 같은 이름의 후보가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자기 이름 쳐보세요. 선거기간이라 그 이름을 가진 후보가 제일 먼저 떠요. 맨 위에. 맨 위에 후보가 안 뜨면 내 이름과 똑같은 후보는 이번에 전국 어디에서도 출마를 안 한 거예요. 제 이름이 그래도 한 명은 검색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괜히 반갑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나왔으면은 덮어놓고 찍었을지도. 여러분의 이름 있나요? 박현준 씨? 제가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없는데요. 한국에 박현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후보가 한 명도 없네요. 제가 그 박현준 씨가 전에 보내주신 사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건데 여러분은 영화 등장인물과 이름이 같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준익 감독의 즐거운 인생을 볼 때 장근석 씨가 맡은 배역 이름이 현준이었거든요. 성이 뭔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 극중 현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 장면에서 아버지 성이 박 씨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영화 속 장근석의 이름이 박현준인 거죠. 제 이름이 드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흔한 이름도 아닌지라 혼자만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시면서 화라산에 터질 거야를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의 이름 있나요? 예,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냥 뭐 재미로 해보시라고요. 자, 신나는 노래 좀 들어볼까요? 영화 즐거운 인생에서 화라산입니다. 터질 거야.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영화 즐거운 인생에서 화라산에 터질 거야. 이 터질 거야 버전이 여러 버전으로 사운드 트랙에 있는데요. 그래도 박현준 씨 사연에 맞게 영화 속의 현준이가 부르는 장근석 씨가 부르는 두 개의 버전 가운데 좀 더 신나는 버전으로 골라봤습니다. 지금 후보분들 뭐 감추고 숨기고 하는 거

것들 언젠간 터질 거야. 미리미리 이실 직고 하시고. 예. 자, 두 번째는 영화 트와일라이트에서 뮤트 매스의 스팟라이트.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영화 완득이에서 마쉬의 Now is the time이었습니다. 최희원 씨가 스승의 날에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완득이의 그 동주 선생님. 아마 김윤석 씨를 생각하면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최희원 씨도 없던데요. 저 오늘 제가 선곡한 그 신청곡 오늘 제가 선곡한 분들 이름 다 넣어봤는데 왜 다 없어요? 이름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이름이 내 이름만 흔했단 말인가? 근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뭐 어디에서건 뭔가를 하면 그냥 좀 욕먹지 않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반대로 저 역시 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패키치지 말고 큰 사고 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로 자기 이름에, 예,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이름이 같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우리 잘 삽시다. 예.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지? 자, 김지우 씨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아, 이 영화 OTT 올라왔던데요. 짐자무 씨의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극장에서 놓치신 분, OTT에 지금 땡플릭스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네, OTT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스푸키 신청하셨죠? 영화에서는 아니카의 버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푸키.

세 곡이었죠.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서 아니카의 스푸키, 이어서 크루엘라에서 아이큰 티나 터너의 Whole Lotta Love. 이게 최근에 그 F1 더 무비 오프닝에 레드제플린의 노래로 쓰였잖아요. 티나 터너가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Whole Lotta Love.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영화 에어에서 Ain't Nobody, 루퍼스와 샤카칸이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죠. Wild Thing. 이게 하도 일찍 그 티저가 공개되고 하니까 이미 개봉한 영화 같지만 다음 주 개봉이에요.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의 혼성그룹 트라이앵글. 거기에 오정세 씨가 연기하는 발라드 가수 최성곤의 이야기. 바로 그 최성곤의 노래가 음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가 좋아.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는, 저는 올해의 수능 금지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배우가 직접 부른 노래들, 영화 와일드싱에서 오정세씨, 영화 속에서는 최성곤이죠, 최성곤의 네가 좋아, 그리고 영화 플랜맨에서 한지민의 삼각김밥. 아, 이 노래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플랜맨 사운드 트랙에 개나 줘버려 라는 노래도 좋고요, 유부남이

노래도 좋아요. 그 한지민 씨 노래입니다. 그 지금 끝난 노래는 영화 복면다로 사운드 트랙에서 이병준 배우께서 직접 부른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재밌는 노래들 세 곡이었고요. 그러고 보니 이 노래도 배우가 직접 부른 노래이긴 하네요. 에잇마일에서 에잇마일. 에미넴의 노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꼭지.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집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사적 공간, 바로 자동차죠. 주변에 보면 우리 붕붕이 하는 식으로 차에 다정한 애칭을 붙여 부르는 분들도 많던데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특별한 영역이야 라는 심리적인 소유권을 극대화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은 차를 훨씬 더 소중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차 안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똑같은 공장에서 찍혀나온 수많은 자동차 사이에서 운명처럼 나에게 와준 그 차를 지금 어떻게 대해주고 계신가요? 5월 29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서인국의 애기야였습니다. 여러분도 차에 애칭 붙여주셨나요? 저는 있어요. 저도 조이라고 부르는데 제 번호판에서 따왔거든요. 번호판에서 많이들 따오시죠? 브랜드명이나 번호판 이렇게. 근데 저는 애칭을 붙여준 것 치고는 차를 소중히 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럴까요? 전 제 물건 나름 애착 가지고 잘 대하는데 차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하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주인을 잘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애정은 갖고 있습니다. 2347번님께서요. 영지, 저는 출근할 때까지만 라디오를 듣는데요.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마침 좋은 노래가 나오면 시동 끄고 음악 소리는 키우고 의자는 젖힌 채 잠시 혼자만의 감상 타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새 아침 듣다가도 종종 그런답니다 하셨네요. 아, 저도 이거 뭔지 너무나 잘 알죠. 이것까지는 듣고 가야지 하면서 잠시 여유 갖는 시간 꼭 필요하죠. 이런 시간이 있으면은 왠지 그 하루가 시작이 좋달까요?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다가요.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오늘도

0: 저희 새아침이 2347번님께 즐거운 기분을 안겨드렸으면 좋겠네요. 새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착폴리스 함께합니다. 아, 지난주 결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어렵게 동점까지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또 역전 당하면 안 되거든요? 설마 역전 안 당하겠죠? 과연 이번 주엔 저희가 어떤 성적표를 받고 배틀을 참여하게 될지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떨리기도 하네요. 배아량 리포터와의 함께하는 이 시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기.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박민성님, 영디 출석합니다. 간만에 회사 회식이라 차 두고 미니 들으면서 가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 과음은 아니겠죠. 과음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술을 좀 드실 건가 보네요. 근데 회식 메뉴는 뭐죠? 메뉴도 너무나 중요한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회사 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0900번님, 일이 새벽 2시 넘어서 끝났는데 2시간 자고 다시 운전해서 문경으로 일하러 갑니다. 너무 피곤한데 저 잠 깨워주실 거죠? 하셨네요. 아니 2시간이면은 너무너무 피곤하시겠어요. 어디에서 문경으로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거리 운전인가요? 그렇다면 창문 활짝 여시고요. 스트레칭

중간중간 꼭 해주시고요. 졸음운전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보내고 오세요. 7006번님, 5월 25일 오늘은 고흥에서 괴산으로 부모님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출발합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두 분을 함께 모셨는데요. 부모님께서 좋아하셨던 꽃과 떡, 과일을 싸들고 가서 실컷 수다 떨다 오려고요. 오랜만에 가시는 건가 봐요. 그럼 쌓인 얘기가 많겠네요. 부모님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맛있는 떡 같이 드시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다 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이종윤님께서요, 얼마 전에 이따가 한강공원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강공원 지난주에 갔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피크닉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 한강공원 가면서 듣고 싶다고 청해주신 여행스케치의 왠지 느낌이 좋아 같이 듣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왠지 느낌이 좋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박상한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이제 막 7개월이 된 아기와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진이 엄마입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칼같이 기상하는 아기 덕분에 영재의 목소리를 매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어요. 아이를 돌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귀여운 순간이 주는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웃음 짓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기가 진짜 작고 귀엽고 소중하네요.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요? 지금 엎드려서 목 가누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조그매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은 피곤하시더라도 그걸 상쇄할 만한 행복을 크게 주는 거겠죠. 하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저 또한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박민성님, 박상한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김경민님, 치아가 부러져 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술술술 빠져나가네요. 발치하고 뼈 이식하고 임시치아하고 마지막 임플란트 완성하려면 앞으로 돈 나갈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분들께 미안하다고 하시긴 하지만 제일 고생하는 게 경민님일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이게 정말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럴 때마다 항상 저도 생각을 하죠. 치아가 한 번만 더 재생이 되면 안 될까? 한 번이라도. 우리

많이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유치 빠지고 몇십 년 동안 이 치아 하나로 버티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나 길잖아요. 임플란트 무사히 잘 마치셨으면 하네요. 1123번님. 얼마 전 착플리스에 사연이 소개된 검도하는 아들을 둔 아이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가 승단 심사에 합격해서 이제 1단이 되었답니다. 새 아침은 야간 퇴근할 때뿐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할 때도 챙겨드리려고 노력 중인데요. 반짝 뉴스부터 요일별 코너들 그리고 선곡까지 항상 베스트랍니다. 11개월째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 딱 마침 지난주 착플리스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누구를 뽑으셨는지를 안 써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 일단 합격했군요. 너무나 축하하고요. 맞아요. 새 아침 반짝 뉴스부터 요일별 코너들 하나도 빼먹지 말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배틀 착플리스 배아랑 리포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7103번님이 이 아침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키키의 I Do Me 함께 듣겠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요 며칠 비에 젖었다면 오늘부터는 땀에 젖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하늘은 계속해서 맑고 기온이 점차 올라 덥겠습니다. 지금 서쪽 쪽 중심으로 짙은 안개 껴있는데요. 이 안개가 걷히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함께 오늘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 남해안과 제주도는 위험 수준까지도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

0: 전주가 17도로 아침은 비교적 시원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낮에는 서울, 대전이 28도, 대구가 29도까지나 오르겠고요. 내일은 영남 지역 중심으로 30도를 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착 플리즈. 박창민님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영디는 금요일만 되면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그 문자를 보고 창민님 제가 한번 노래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1: 노래 모르네요 이 노래.
0: 호소력 짙게 한번 해봤는데 아, 영디 얼굴 지금 웃을 수가 없을 텐데 막 웃고 계세요 활짝. 그쵸. 꽃은 저한테 펴야 되는데 웃음꽃이. 꽃이 좀 지시지 않았어요?
2: 네, 오늘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예요. 안 웃을 거예요 진짜로.
0: 안 웃는 건 상관없는데 박수는 좀 상관 있어요.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바쁘셨죠 오시는 길에 막 웃음기 찾으러 다닌다고.
2: 금요일만 되면 제가 약간 물러 터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도끼 머금고 할 거예요 저.
0: 그래요?
2: 저 안 참아요.
0: 안 참아요? 안 봐주셔도 되고 안 참아도 됩니다.
2: 이럴 수가.
0: 마구마구 뽐내주세요. 배틀착 플리스 이번 주에 제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아시죠? 지난주에 10대 10 동점이었습니다.
2: 어떻게 이번 주에 만든 동점이었는데
0: 제가 이겨버려가지고 어떡해요. 이겼네요. 11대 10이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2: 안 괜찮고요. 이게 정말 역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를 이걸 통해 알게 되고 있어요 제가.
0: 진짜 저도 너무 매주 이번 주는 이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달려와서 11대 10이 됐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많이 뒤쳐져 있었어요.
2: 맞아요.
0: 네. 근데 그 끈기와 집념으로 한국인이 아닌가 나는?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보여드립니다.
2: 베리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약간 너무 얄미워요 지금.
0: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본론이기 때문에 자 본론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명예심사위원분들 심사평 어떻게 해주셨길래 제가 이길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슬기님 검도 승단 심사를 받기 전에 들으면 좋을 노래 베리가 선곡한 위대한 쇼맨 노래가 딱이네요. This is me.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어머 죄송해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긴장되고 두근두근한 마음 다 뚫고 승단 심사 잘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2: 제 거 괜찮았는데 비 노래.
0: 맞다.
2: 기억도 안 나요.
0: 맞다. 닌자 이야기 하시면서 네. 그렇죠.
2: 1770번님 저는 승단 심사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로 레이니즘이 좋은 것 같아요. 떨지 않고 나 자신에게 심취할 수 있을 것 같달까요. 그래서 영디에게 한 표 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노린 게 이거였는데 통하지 않았네요.
0: 류영민님 모두가 똑같구나. 눈썹을 그릴 땐 힘을 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좀 과해지죠. 그래서 feel에 맡겨라 SES의 Just a Feeling 선곡한 다이렉 리포터에게 한 표 나갑니다. 너무 높게 잡았어요.
2: 지금 톤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저 약간 불쾌하거든요.
0: 어깨도 좀 내리고 지금 네. 승모가 바짝 서 있어요. 자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최슬기님 류영민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배틀착 플리스 11대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2대 10이 될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2: 문자 혹은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0: 좋습니다. 청취자분들 배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2: 네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주시면 심사평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0: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정준혁님 평소에 춤 잘 추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셔플댄스 학원이 회사 근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0: 체험 수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업 참여해보니까 제 몸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몸치도 이런 몸치가 없더라고요. 음악을 통해서나마 힘과 용기를 얻고 싶은데 좋은 노래 없을까요? 너도 할 수 있다. 셔플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노래 성우 부탁드립니다. 용기 얻어서 학원 등록하고 싶어요.
1: 정준영님 이제 춤꾼의 길로 가시잖아요. 춤의 매운맛을 보기 전에 저는 일단 다른 매운맛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벌써부터 저는 좀 살짝 매콤함이 올라오는데 와사비와 양념 세트로 코끝을 찡하게 보내드릴게요. 아, 춤 좀 추세요? 어떻게?
0: 잘 추게 생겼나요?
1: 근데 춤은 또 의외로 반전으로 막 웨이브 싹 넣어버릴 것 같은데.
0: 반전 없어요.
1: 반전 없어요? 네.
0: 보이는
1: 하나요?
0: 네. 보이는 그대로예요.
1: 저는 춤꾼이 되고 싶었어요.
0: 근데 잘 추실 것 같아. 유연해 보여요.
1: 저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인데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중학생 때 얘기는 넘어가야 됩니다. 연습생이 되고 싶었어요.
0: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속사별로 겨울 노래 나오고 여름 노래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내년 시즌에는 저기 이제 합류를 해서
0: 나도 SM타운이나 젤리피쉬 한번 해보겠다.
1: 그래서 SM타운에 그때 보아 언니가 막 팔로 웨이브를 넣는 그 영상이 연습 영상이 유명했거든요.
0: 뭔지 알아요.
1: 저도 거울 앞에 서면 그렇게 웨이브를 팔로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애기들 앞에서 개인기로 쓰고 있거든요.
0: 애기들 앞에서 춤춰요?
1: 근데 저는 춤을 출 때 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여기서 지금 빛을 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스포트라이트. 완전히. 그냥 하이라이트 조명으로 나만 딱 받고 있다.
0: 네.
1: 불이 탁 켜지면서 나는 제니야. 빛이 나는 솔로 빠밤빰빰빰빠바바바밤. 저는 솔로 제니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춤을 다 같이 출 때나 혼자 출 때나 중요한 거는 이 기본기, 혼자만의 그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정준영님, 셔플 댄스는 다 같이 얼마나 그룹을 지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0: 다 같이 쳐야지. 혼자 추면은 재미없잖아요.
1: 거의 약간 꼭지점 댄스라고 생각하면
0: 약간
1: 될까요?
0: 그렇게요. 맞아요.
1: 그러면 일단 저는 빛이 나야 되니까 뭐든 간에 뭐 그룹에서도 빛이 나셔야 되고 정준영님이
0: 오히려 근데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럴 때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춤에서 전 춤을 잘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기본기 뭐죠?
1: 기세?
0: 눈빛? 스텝이죠. 스텝.
1: 스텝.
0: 그 스텝에 맞춰서 또 해야죠. 셔플은.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오 베이베. 뉴키존도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
1: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제작진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오! 제게 별로였군요. 다시 겸손해지겠습니다.
0: 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드릴게요. 뉴키존도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0: 유퀴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듣고 오셨습니다.
1: 아, 네. 아니, 만장일치로 됐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0: 좋아요.
1: 제가 좋아요. 별로였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사연 배틀 착플리스 만나보겠습니다. 박범우님,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서 교대 근무 중인 40대 중반의 아재입니다. 아내가 장롱 면허였는데 저희가 사는 영종도 교통편이 특성상 운전이 필요해서 제가 연수를 해줘서 이제 아내 혼자 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운전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제 제가 운전하는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까지 하네요. 그런 아내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의미로 들려줄 수 있는 노래 두 분이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아, 안 되겠다. 우리 박범우님은 좀 이렇게 화합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이 식탁 앞에 같이 마주 앉아서 겸상 좀 해야 되겠어요. 오. 저희가 그 겸상할 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모둠 전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0: 어, 맛있겠다.
1: 이미 전 화가 풀렸어요. 제가 네. 박범우님 아내라면. 아, 예. 운전 좀 하시나요?
0: 운전 이제 그래도 한 8년 차 오. 됐으니까 그래도 나름 하죠. 근데 사고는 몇 번 나긴 했어요.
1: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지금 방금 영디 그 SNS에서 사고 난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0: 네, 얼마 전에 한번 거하게 혼자 냈죠. 혼자 벽에 박아가지고.
1: 고민할 게 많았어요. 갑자기 벽에 머리를 박았어요.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어.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럴 때 그러니까 저도 이때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아, 나 이제 운전 좀 안다.
1: 아,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운전은
0: 방심하면 안 돼요.
1: 늘 초보의 마인드.
0: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야.
1: 시야.
0: 시야를 넓게 가지고 시선 처리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1: 그럼요, 그럼요.
0: 이분 지금 아내분 보니까 딱 옛날에 저 같아서 제가 약간의 걱정과 그리고 또 우려를 함께 드리면서 이 곡을 선곡해봤어요. What you looking at? What you looking at? I'm fearless. Hey. 르세라핌의 Fearless. 어. 지금 이분이 겁이 없어요. 어. 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다가 제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겁을 좀 갖고 아, 운전 항상 조심해야지. 항상 잘 봐야지. 잘 보고 다녀야지. 그 시선 처리 잘 해야 된다.
1: 아니 그 지금 이제 좀 겁이 생기셨어요?
0: 어, 겁 너무 많았어요. 저 이제 주차 못 하겠어요.
1: 어. 저는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 겁쟁이입니다.
0: 나는 겁쟁이랍니다.
1: 저는 버즈의 겁쟁이 가져왔거든요. 피어리스는 너무 신나버려요. 비트가 빠르고 쪼개지니까 겁을 잠깐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잔잔하게 맞다 나 겁쟁이였지.
0: 날 울리지.

0: 보험비가 많이 올라가요. 한번 사고가 나면은 보험비 많이 올라갑니다.
1: 이거 너무 처지는 거 아닌가요? 운전하다가 이분들 노래방 가동시켰다가 또 사고 날 수 있어요.
0: 선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지금 들숨했어요.
1: 아, 네. 겁쟁이 갈게요.
0: 겁쟁이 가겠습니다. 네. 버즈의 겁쟁이.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버즈의 겁쟁이였습니다. 여러분 네. 운전할 땐 진짜 겁내면서 살살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서 저희는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3: 5314번님 지천명인 큰언니가 드디어 짝을 찾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안의 장녀로서 늘 동생들 걱정하고 도와주느라 지금까지 본인을 위해선 살지 못했는데요. 이젠 가족 걱정은 하지 말고 형부랑 알콩달콩 즐겁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언니를 위한 멋진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2: 5314번님 일단 언니분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
3: 너무 축하드려요.
2: 언니분이랑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차를 한잔 하세요. 그러면서 좀 이제 클래식한 옛날 이야기들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 이거 기억나? 엄마가 호박죽 해줬잖아. 호박죽으로 시작하면서 이거 뭔 줄 알아? 호박차야. 언니 붓기 호박차. 빼고 가야지 하면서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결혼 또 하시니까 중요하네요. 있어야 되네요.
2: 아,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오. 어렸을 때부터 뭐 결혼에 대한 로망은 없지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좀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서 저는 이 노래로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신랑 신부 행진 하잖아요. 딴딴따단. 전 이 노래로 했거든요, 진짜로.
3: 어, 그래요? 네. 정석으로 하셨네요.
2: 정석으로 했어요.
3: 아, 정말요? 네. 요즘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정말.
2: 막 요즘은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뭐 네. 재즈 느낌으로 네. 하기도 하고.
3: 저도 팝송 많이 들고 하죠.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딴딴따단 그 악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 노래로 하고 싶다. 약간 락 버전으로. 조금 빠르게.
3: 그건 또 뭐예요?
2: 원래는 이제 걸음이 좀 네.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네. 드레스 마모도가 좀 빨랐어요. 빨리 걸어가가지고.
3: 그 락 버전이 뭐예요 대체?
2: 어쨌든 락이든 재즈든 전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설렙니다. 우리 아마 언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 잘 살아. 난 언니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다. 요 노래 마지막에
3: 딴딴따단
2: 요게 나오거든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모로 언니도 형부랑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잘 따라가야 되고 호박차 드시면서 노래도 들으시면 어떨까 했어요.
3: 아, 딱히 반전이 없는 노래네요.
2: 얼마나 많은 반전을 펼치셨어요?
3: 아니, 그렇게 많은 반전을 펼치진 않았는데
2: 지금 너무 바로 평론부터 해버리시니까
3: 지금 5314번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언니분께서 K 장녀로서 항상 가족을 먼저 위했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0: 가족을 찾지 말고 이 언니분의 길대로 가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린 가족이니까 영원히 남자. You're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찾지 말라고. 하지만 넌 나의 넘버원이라고.
1: 의미가 있네요.
0: 네. 그런 의미에서 보아의 넘버원 가지고 왔죠.
1: 아, 지금 보아 언니의 웨이브를 할 뻔했는데 제가.
0: 그래서요.
1: 웨이브를 할 뻔했는데 거기서 딱 그치네요. 뭔가
0: 뭐요?
1: 이 노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0: 에이. 설마요. 아니,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도 해올 수 있어요.
1: 그래요? 아니, 저는 이때까지 영디가 펼쳤던 방식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0: 이번에 제가 반대로 갔네요. 저는 이런 노래 생각했다가 또 저한테 재미없다고.
1: 아, 그래요?
0: 반전 없다 하실까봐 좀 꽈서 생각했죠.
1: 아, 그래요? 아, 나 정말 고민되는데, 이 노래.
0: 아, 넘버원이잖아요.
1: 재판에 맡겨봐요?
0: 재판 맡겨봅시다.
1: 제작진의 판단은
0: 하나, 둘, 셋. 오, 1대1이에요.
1: 이럴 때는 이제 콘솔을 잡고 계신.
0: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DJ 하실래요?
1: 아니, 제가 이거 이제 약간 뭘 써놔야 되겠어요. 항상
0: 왜요?
1: 상황마다 다르게 저도 움직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1대1이면 그냥 콘솔 잡고 계신 분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0: 오늘 독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1: 아, 저도 내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12대 10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0: 아, 그래도 우리 빵그리 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니까 노래는 이걸로 나가도 몰라요.
1: 솔직히 아니 너무 저는 1대1 나온 것도 의아합니다. 당연히
0: 왜요?
1: 제 노래가
0: 왜요? 넘버원 할 수 있죠.
1: 자, 그럼 일단 제 마음대로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마무리할게요.
0: 네, 네. 이 노래 해곡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배틀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아령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애,
1: 저는 배아령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

0: 낙엽은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김나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야구 캐스터로 활약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벅차는 순간은 아무래도 우승코를 외치는 순간입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그 찰나에 캐스터가 모든 감정을 담아서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건데요. 그 순간만큼은 항상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우승과 함께 경기의 끝을 알리는 게 우승콜이라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건 바로 모닝콜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야구 캐스터 모드로 변신해서 우승콜 아니 모닝콜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굿모닝 가족들 안녕하십니까? 이불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드디어 기상에 성공합니다! 아 오늘 컨디션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이 기세 그대로 금요일 시원하게 홈런까지 갑니다!

네, 5월 29일 금요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김나진이고요. 첫 곡으로 에이핑크의 굿모닝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가를 떠난 테디 대신 오늘도 제가 스페셜 DJ로 함께 합니다. 어제 하루 해보니까 테디가 저한테 정말 슈퍼스타인 테디가 저한테 정말 공손하게 스페셜 DJ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이랬는데 거기에 형님 고생 좀 하실 거예요 라는 의미가 숨어있는지 몰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테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어제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적응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응 빨리 할게요. 제가 오프닝 신나게 해가지고 이숙희 님이 낮은 하나 덕분에 기상 성공 하고 이렇게 왠지 샤우팅을 한 것 같은 음성 지원이 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임명선 님, 쩌렁쩌렁한 오늘 오프닝 우리 아이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네요. 학교 가야 하는데 일어나질 않네. 아이고 어떡해. 근데 이때 참 일어나기 힘들. 저도 일부러 안 일어나고 잠든 척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명선 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학교만 가면 해방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일정 안내 드릴게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김나진이고요. 오늘 함께할 분들입니다. 깨알뉴스 민자영 리포터, 그리고 언어유희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창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 4부는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초통영이자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씨와 함께합니다. 라이브도 준비가 돼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0: 직접 목격한 것들 말머리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자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자,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카운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열혈강호 온라인, 샤볼데이, 그리고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강호 온라인.
11: 6회 4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강호 온라인.
11: 열혈강호 온라인.
0: 7시 9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이 시각 날씨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3: 네, 오늘 금요일 굿모닝.
0: 아우, 날씨 좋아진 것 같은데요?
13: 네, 그렇죠. 지금 날씨만 보면 오늘 긴 소매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근데 낮에는 많이 더워집니다. 반소매 차림 추천드리고요. 금요일에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은 서쪽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한데요. 이 안개가 어치면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남부 일부 지방으로는 위험 단계, 그 밖에 전국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많이 뜨겁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도로 지금 바람결은 시원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대전 28도, 대구 29도까지나 오르겠고요. 내일은 영남 지역이 30도 넘는 곳들이 많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이 30도, 포항이 34도로 전국이 많이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교육은 쿵쾅쿵쾅.
1: 퀴즈로 교감해보는 이 시간. 금요일에 만나볼 퀴즈는요. 노래 가사에 집중해보는 AI 음악 퀴즈. 자, 지금부터 AI가 작곡한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 멜로디는 AI가 만들었지만 가사는 원래 있던 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은 가사를 잘 듣고 이 가사가 원래 무슨 노래였는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선착순 1등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것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모두 집중해 주시고요. 이 가사의 원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주세요. 3, 2, 1.

와, 정말 이거 그 노래 맞아요? 와, 야 놀라우면서도 이거 큰일 났네. 창작자들 이거 AI 때문에 왜 고통받는지도 알 것 같고, 아우 이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어, 이 음만 들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가사에 집중을 했으면, 오, 잠깐만, 벌써 나왔나요? 어, 1등 정답자 나왔습니다. 바로 임종경님 축하드립니다. 이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교차합니다. 이 AI. 예. 굿모닝 FM에는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운 영역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송 원곡으로 들려드릴 테니까요.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정답송 듣고 오겠습니다.

와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답 다들 아시겠지만 발표하겠습니다. AI가 작곡한 노래 가사 원곡을 맞히는 AI 음악 퀴즈 정답은 바로 싸이의 챔피언이었습니다. 네, 별들의 전쟁이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이제 결승전 한 경기만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내일 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립니다. 이강인 선수가 속한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과 잉글랜드의 아스널이 빅2열을 놓고 맞붙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작년에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고 아스널 또한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왕좌를 탈환하며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될지. 아, 저는 사실 그 다른 그 팀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멀리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뭐 누가 이기든 뭐 상관 있나요? 예, 공놀인데 그냥 예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꼭 나와서 꼭 활약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노래와 딱 맞아떨어진 것 같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2763님 정답 챔피언입니다. 자, 오늘 5학년 막내딸 발야구 리그전이 있는데요. 연습도 열심히 하고 진짜 챔피언 자격 있습니다. 5학년 12반 파이팅! 와! 가자 챔피언! 예. 그리고 이해솔 정답 챔피언! 이번 한 주 잘 버틴 우리 모두가 챔피언. 금요일 좋네요. 해솔님 맞아요. 오늘 한 주 잘 버티셨어요. 이 주말 쫙 누리시면 될 것 같고 챔피언의 마음으로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다음 주에도 함께 주세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 보자. 어제 그거 봄.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와우, 보내실 곳은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먼저 도착한 2911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방송사 CNN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봄? 그 주인공은 바로 부산의 대표 음식인 복국인데요. 독성이 있는 보고로 끓인 음식이라고 해서 뽑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술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 즐겨 찾는 음식인데 외국인들 눈에는 목숨 걸고 먹어야 하는 위험한 음식으로 보이나 봐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복국을 무서워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예. 아, 그런데 이게 외국인 관광객분들 안심하셔도 되는 게 복어는 독성 부위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해서 이 국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만 다룰 수 있대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리고 요즘은 독성 없는 사료를 먹여 키운 양식 복어도 많이 써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고 시원한 이 복국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연 보내준 이고 하나하나님께는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리고요. 슝!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그동안 엑소 중독 듣고 올게요. 가민.

0: dose.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엑소의 중독 듣고 오셨고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이 어제 본 것들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5842번님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온다는 기사 봄. 지금까지는 2024년이 가장 더웠던 해였는데요. 2026년부터 30년 사이 그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말에는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까지 나타날 가능성도 있대요. 그래서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내년에 올지도 모른다는데 저 안 되겠어요. 여름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올여름 물놀이도 하고 빙수도 먹고 제대로 즐겨보렵니다. 벌써 더. 이제 거기에다 이제 습기가 막 몰아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있죠? 박차고 그냥 즐기세요. 저 물총 싸움 한번 하시고 시원하게 한번 우리 여름을 한번 이겨내 보시죠. 예. 5842번님 이겨내시라고 부침 요리 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1530 대박. 젠슨왕 다음 주에 한국 온다는 기사. 봄? 지난번에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치맥 먹었잖아요. 어쩌면 이번에 깐부 회동 2탄이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덕분에 모든 주식방들과 개미들이 축제라는 소식입니다. 황 사장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개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나.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1530번님. 치킨집 이번에 어딜까요? 저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1530번님께는 베이커리 교환권 드릴게요. 하나 더 볼까요? 예. 4354번님. 어제 걸그룹 IOI 마지막 음악방송 봄 10주년을 맞아 IOI가 갑자기로 돌아왔잖아요. 어제 M 카운트다운에서 이번 활동 마지막 무대를 했는데요. 무대 마지막에 빵빠레가 터지면서 IOI 기다릴게 영원히 라는 현수막이 등장하는데 멤버들도 팬들도 모두 눈물바다가 된 거 있죠. 앙순이들 이렇게 못 보내겠어요. 완전체로 다시 돌아오는 날 기다릴게요 영원히. 맞아요. 저도 근데 각자 다 너무 잘 돼서 돌아왔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좀 지나서 더 잘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누웠는데 양이지 이거 제가 많이 꽂혀가지고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데 아, 더욱더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354님께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간식 받으신 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요. 이쯤에서 IOI 갑자기 계속 들어볼까요?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네, 7시 30분도 벌써 50초나 지나갔네요. 아,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9: 네, 우리 미담 부자 밥 잘 사주는 멋진 선배 이미지로 이번에 잘 만난 것 같아요.
8: 아, 이미 들으셨어요?
9: 아, 네, 그럼요. 네. 네, 선배 하고 싶다. 네.
8: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9: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월말이기도 하고 오후에는 더 이동량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평소와 대체로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만 안개가 좀 짙었고 인천 일대는 좀 일찍 밀리는 곳이 많았는데요. 제2경인 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안현에서 일찍까지 8km 정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작업해서 더 어렵게 지나고 있고 남동 일대도 양방향이 지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 방향 쪽으로 위례나들목 부근에 고장차가 생겨서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은 성수분기점 1차로에 사고가 있는데 중랑교 지나면서 성수 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그러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딕션의 신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딕션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아요? 아,
1: 제가 더 신경 쓰게 되네요. 아나운서님 앞에서.
0: 헬스장 친구라고 저희가 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헬스장에서 그 딕션 읽는 거 연습하시죠?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네. 다 있고 그때는 네. 오직 뜁니다.
0: 아 그래요? 네. 근데 PT도 많이 하시던데.
1: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저 진짜 많이 보셨나 봐요.
0: 관찰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1: 맞아요.
0: 예 신경 써서 운동하시고요 앞으로도.
1: 네. 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깨알 뉴스 시작해 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6월인데요. 초여름 이맘때 저녁 날씨 정말 야외 러닝하기 딱 좋지 않나요?

0: 어?
1: 그러니까 이때 바람 가르면서 그 느끼면서 하는 야외 러닝 정말 좋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러닝 초보자들을 위한 러닝 가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1: 와, 좋다.
0: 먼저 걷기와 달리기 중에 더 좋은 운동이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달리기일 것 같아.
0: 정답은 바로 자신의 몸 상태와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운동 목적이 체중 감량에 있다면 달리기가 효과적입니다. 보통 시속 4에서 5km로 30분을 걷는다면 150에서 180칼로리가 소모가 되는데요. 반면에 시속 8에서 10km는 이 같은 시간 동안 350에서 450칼로리를 소모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는 비만인 경우에는 네. 달리기부터 하는 것보다는 걷기로 시작해서 달리기로 넘어가는 병행 운동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달렸다가는 무릎과 발목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요. 부상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1: 아, 그래서 이제 걷다 뛰다 해서 걷디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0: 맞아요.
1: 좋네요. 다른 팁도 주세요.
0: 네. 이번에는 수분 섭취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닝할 때 탈수 방지를 위해서 물과 이온음료가 필수인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1: 맞아.
0: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미 갈증이 날 때 마시면 늦은 상태라고 해요.
1: 그래요?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마시면 좋을까요?
0: 네, 먼저 운동하기 1시간 전에는 300cc 종이컵 2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고요. 러닝 도중에는요, 갈증이 나기 전에 100에서 150cc가량 여러 번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이게 부담이 갈 수도 있거든요.
1: 와, 목이 마르기 전에 물 나눠서 마셔라.
0: 네.
1: 명심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선선한 초여름엔 야외에서 러닝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이 두 바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에는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44% 높다고 합니다.
1: 예,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좋으면 뭐든 막 타고 달리고 싶거든요.
0: 네.
1: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6월부터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고가 잦은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배달 오토바이 같은 생활형 이륜차와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특히나 그 두 바퀴 차 중에 전동 킥보드 이거 많이들 타시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요.
1: 네.
0: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킥보드에 여러 명이 함께 타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1: 아이고.
0: 이를 비롯해서 청소년과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아, 이거 사고 많이 봤어요, 저. 그래서
0: 진짜.
1: 전동 킥보드 탈 때 꼭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안전 유의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리고 깨알 뉴스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꾸며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짜 제동장치가 달려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1: 네, 이거 뭐 단속을 떠나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 운행 문화 완전히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진 아나운서는
1: 네.
0: 뷔페 좋아하시나요?
1: 아유, 뭐 없어서 못 가죠. 예.
0: 네, 저도 뷔페 정말 좋아하는데요.
1: 예.
0: 이 뷔페가 2020년 이전에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으면서 폐업하는 매장들이 많았잖아요.
1: 맞다. 예.
0: 그런데 요즘 이 뷔페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1: 오, 그래요. 요즘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0: 네, 고물가 시대잖아요.
1: 네.
0: 삼겹살 1인분 삼계탕 한 그릇이 거의 2만 원대인데요. 이렇게 물가와 함께 외식 가격도 오르면서 가성비 식당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일정한 금액을 내고 다양한 메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중저가 뷔페가 가성비 외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가족 외식뿐만 아니라 직장인 점심, 팀 회식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면서 덩달아 도시명 뷔페의 인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저도 많이 가봤는데 애매한 시간 4시, 5시 할인해주는 거 많아요.
0: 오!
1: 요, 그런 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꿀팁입니다. 기존에 인기 있던 땡슐리퀸즈나 빕댄 같은 브랜드 매장이 늘어난 것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1: 예.
0: 요즘에는 새롭게 뷔페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이거 뷔페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좀 많이 배가 고파지네. 아, 저기 휘덕이 휘준이야.

0: 아나운서 데리고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1: 네. 네, 박미령님이요. 저도 요즘 달리기에 빠져있어요. 날씨도 좋고 하고 나면 개운해서 좋더라고요. 깨알 꿀팁 감사해요.
0: 야, 시원하죠. 예, 8234님 저녁 러닝도 좋은데 모닝 등산도 좋습니다. 저는 오. 매일 아침마다 소래산 등산하며 굿모닝 FM 들어요.
1: 허, 야호
0: 등산 야호 내가 이걸 할 줄 몰랐네.
1: 네, 이신재님이요. 네. 술 먹고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안 돼요.
0: 어,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법 위반입니다.
1: 맞아요.
0: 예. 6324님 뷔페 너무 사랑하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불금이니 가족들한테 가자고 꼬셔야겠어요.
1: 오, 저도 굿모닝 작가님들이랑 한번 가야겠습니다. 제대로 알려주실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어떻게 먹는지. 네.
0: 우왕이라고 하시는 거 눈이 땡글땡글한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오늘 한번 불금 뭐 여러 가지 잘 여러 가지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알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UN의 그녀에게 들으면서 민자영 리포터와 인사 나눌게요. 어딘가에서 또
1: 만나요.
0: 보자영.
1: 또 만나자영.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반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어제 제 동문이 깜짝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아, 이거 완전히 TV는 사랑을 싣고 그 정도의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 반반한 퀴즈에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를 드리고요. 여기에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만 맞히면 성공 선물로 치킨 콜라 세트까지 더해 드립니다. 10개를 만약에 다 맞히시잖아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음료 준비했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또 퀴즈 문제는요.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잘 풀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어서 오세요.
2: 밥 먹고 치킨도 먹자. 빠라바라 바라밤.
1: 빠라바라 바라밤. 우와, 이거 기운이 막 넘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홍대동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1: 아, 김영현 씨. 일단 신청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여자친구와 빵집을 운영하는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여자친구 생일이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아침 바로 싸워서 분위기가 너무 냉전입니다. 퀴즈 풀고 상 받아서 냉전을 풀고 싶습니다. 제발 뽑아주세요. 거의 절규를 하신 김영현 씨네. 아니 근데 여자친구랑은 왜 싸우셨어요?
2: 아, 항상 이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예. 오늘도 역시 그 사소한 다툼으로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1: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일하다가 싸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인과 같이 일을 하면 좋은 점도 있죠. 근데 분명히 나쁜 점도 있거든요. 어떤 것부터 하나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2: 좋은 걸 먼저.
1: 좋은 거부터. 네. 그래요? 괜찮을까? 예, 좋은 거부터 일단. 예.
2: 좋은 거는 네. 항상 이 힘든 시기나 나쁜 거에 좋은 거 있을 때 멘탈 관리나 옆에서 이제 항상 힘을 줄 수 있는 거.
1: 맞아. 그러면서 눈빛만 저 멀리서 보다가 이제 어디 그 약간 비상구라든가 뭐 이런 공간에 딱 둘만 남았을 때.
2: 맞습니다.
1: 그쵸?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1: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쁜 점은 뭐 있어요?
2: 나쁜 점은 네. 그것의 그대로 반대입니다.
1: 무슨 말씀이죠, 이거? 그대로 반대다. 아.
2: 사소한 멘탈 관리나 옆에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쳐다보면 화가 날 때.
1: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자, 이제 퀴즈 갈 건데요. 이걸로 네? 다 풀 수 있습니다. 아, 이걸로 네? 다 바라만 봐도 눈빛만 봐도 예, 저 비상구로 가는 그거 다시 회복하시죠. 자, 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2: 네.
1: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37 빼기 26은?
2: 11.
1: 정답! 자, 호랑이가 먹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호시?
2: 탐탐.
1: 정답!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이 대사가 나온 농구 관련 만화 제목은?
2: 슬램덩크.
1: 정답. 자, 저 김나진이 굿모닝 FM에서 진행하는 코너인 굿모닝 베이스볼은 매주 무슨 요일에 할까요?
2: 목요일.
1: 오, 정답. 미국의 전설적인

0: 야구 선수 요기베라의 명언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1: 끝난 게 아니다.
0: 우와, 정답. 근육을 영어로 하면
1: 머슬.
0: 오, 정답.

0: 정답.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세 나라 미국, 멕시코 그리고
1: 캐나다.
0: 우와 정답.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문제. 최근 올해 6호 태풍인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꽃 종류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거나 하나만 말씀해 보셔도.
1: 무화.
0: 네?
1: 무화.
0: 아쉽지만 땡, 장미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 결과 한번 정리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총 아홉 문제를 맞히셔서 성공. 기본 선물에 치킨 콜라 세트까지 획득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와, 임이슬님께서 와 성공하셨으니 사이 좋아지셨으면 화이팅 했는데 그 못 맞히신 한 문제는 우리 여자친구분과 함께 입을 맞추면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 포함해서 아홉 분께 선물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요. 영현 씨 끝으로 이거 꼭 하셔야죠. 한마디 하셔야죠. 예.
1: 사랑하는 혜빈아. 야. 어제 생일 이후로 우리가 다툼이 있었는데 오늘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도록 하자. 화이팅!
0: 야, 벌써 따뜻해진다. 사랑해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영현 씨 오늘 행복하시고 빨리 화해하시고 최고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네.
0: 저희는 광고 듣고 덤덤한 퀴즈까지 이어가겠습니다.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0: 자, 이번엔 여러분께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캐나다 관련 문제인데요. 캐나다에서 처음 만들어진 e스포츠는요. 옛날 캐나다의 꽁꽁언 강이나 호수 위에서 막대기로 공을 치며 놀던 놀이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빙판 위에서 스틱으로 납작한 고무 원판인 퍽을 치며 겨루는 경기로 발전을 했습니다.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e스포츠는 무엇일까요? 힌트! 요즘같이 더운 날엔 이게 생각이 나죠. 아이스케끼! 예. 과연 뭘지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 8000번 그리고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듭니다. 미니는 무료입니다. 퀴즈를 마치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에 3부에서 저희가 발표를 하겠고요. 저희는 시스타의 아이스웨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람 뇌에는 정보가 입력되는 순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지적이고 부지런하다, 충동적이고 고집이 세다. 두 번째는 정보 순서를 거꾸로 줬습니다. 고집이 세고 충동적이다, 부지런하고 지적이다. 결과는 첫 번째, 즉 좋은 점을 먼저 말해줄 때 훨씬 호감이 높았습니다. 먼저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뒤를 판단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똑똑하면 좀 충동적일 수 있지 뭐. 두 번째는 고집 세고 충동적이면 더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오?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5: 엄마!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덤덤덤덤 예, 아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아나운서 김나진이고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e스포츠 정답은 아이스하키였습니다. 예. 아, 2148번님 정답 아이스하키요. 아이 등교시키는데 오늘 덥네요. 아이스 깨끼 땡기는 날씨. 아, 등교시킬 때고 나서 프리타임 아이스크림 하나 아, 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문진님 정답 아이스하키. 나진 아나운서 정답 이 말투 너무 중독적이에요. 어, 이거 기흥찰청 정답 이거 우리 아나운서들 쓰는 말입니다. 자주 쓸게요. 정답. 아,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2: 아, 이거 적응이 안 되네.
1: 벌써 봐. 이게 선배가 네. 말하기도 전에 치고 들어와.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네네. 꺼드럭거리더라고. 저도 이 단어 예. 찾아봤잖아. 예.
2: 예. 요즘 많이 써요.
1: 예. 예. 그리고 DJ들의 군기 반장이라면서요. 예. 휘덕이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2: 그러니까 네, 제가,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부러 그 일찍 안 들어오는 거죠. 방송 전에 네. 들어오면 제가 혼낼까봐.
2: 네.
1: 아니 딱 맞춰서 들어와 어떻게? 네,
2: 그 앞에 이제 어떤 말을 하실지 모르니까.
1: 그렇죠.
2: 이제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1: 어, 들어오자마자 무슨 네. 공수 교대를 한다고 그러고 네, 누구는 네. 공격이고 누구는 수비입니까?
2: 아, 왜냐면 이번 주 일요일에 네. 그 낮인 뮤직이 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임시 DJ가 저려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에요.
1: 아, 그러니까
2: 제가 공격한 게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1: 아유 뭐 그러니까 평소에 네. 이제 아, 평소에 물론 잘합니다.
2: 네. 아유.
1: 다시 이제 건전한 선후배 관계로 돌아가면서
2: 네.
1: 어, 언어 유의 한번 시작해볼까요?
2: 네. 네. 어떡하죠? 오늘 상황극 있어요.

0: 이것도 나한테 한마디 들을까봐 저한테 한마디 들을까봐 늦게 들어왔죠.
1: 네. 네. 상황을 정말 싫어하신다 했지만 예. 해야 돼요. 돈 벌려면 우린 해야 됩니다. 자, 금요일은 단어의 유래 어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기 혹시 오늘 소개팅 나온 나순 씨?
2: 어? 안녕하세요. 김나순이라고 해요.
1: 어 근데 목소리도 그렇고 저는 10학번이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
2: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98학번 아니 98년생이에요.
1: 98 연생 네네 그래요. 저기 파스타 나왔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드세요.
2: 네.
1: 오 마이 갓 음식 드시는 모습이 진짜 압권이네요.
2: 저도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휘돌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1: 여보세요? 맞다. 오늘 제사였지? 저 나수 씨. 제가 오늘 제사였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2: 휘돌 씨.
1: 제가 갈게요.
2: 이 파스타 압권인데.
1: 아직 안 갔어요.
2: 빨리 넘겨줘. 제발 좀.
1: 잘하시네요. 오늘 연기가 압권이네요. 자,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짜증나 나왔어요.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압권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실에 없을 예정입니다.
2: 많이 하세요. 네.
1: 자,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작품 가운데 가장 잘된 작품을 의미하는 압권.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추론해주세요.
2: 압권. 압도하다 아닐까요? 압도하다.
1: 아 약간 느낌 비슷해요. 그 압자의 느낌은 그거와 좀 비슷해요.
2: 아 맞아요. 권. 네.
1: 권.
2: 아 권. 권력? 권력 이런 건가? 권력할 때 권?
1: 네. 권.
2: 네.
1: 압정?
2: 아니면 압정 찌르나?
1: 약간 그 느낌은 비슷해요.
2: 아 그래요?
1: 누르고 찌르는 느낌.
2: 누르고 찌르고 갈게요. 약간 완전 이희준이네.
1: 아 제가 어떻게 또 선배님을 누르고 찌릅니까? 자 가겠습니다.
2: 예.
1: 자 압권 누를 압자에 채권자를 씁니다.
2: 아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책을 누른다는 의미예요.
2: 책을 누른다.
1: 네.
2: 선배를 눌러 버린다.
1: 아예 어허. 자 채권자는 시험의 답안지를 의미하는 말로도 예전에 썼거든요.
2: 예.
1: 그래서 옛날에 이제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에서 채점을 할 때 가장 뛰어난 즉 장원의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놨어요. 그 1등인 답안지가 이제 다른 밑에 있는 답안지들을 눌렀겠죠.
2: 다 눌러버려.
1: 예. 그래서 압권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2: 예.
1: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여러 책이나 작품 중에서 가장 잘된 작품이나 책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요.
2: 네.
1: 더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가장 훌륭한 장면, 흥미진진한 상황 등을 표현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2: 와, 이거 오늘 상황이 딱 맞네요. 제 이게
1: 왜요?
2: 딱 떠올라요.
1: 뭐요?
2: 아, 이휘준의 오늘 하극상은 네. 압권이었다. 압권이었다.
1: 압권이죠. 네.
2: 이진 아나운서의 인생에서의 압권은 네. 뭡니까? 네.
1: 결혼이요? 제가 선수 쳤어요?
2: 결혼!
1: 제가 선수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진 아나운서도 하나 얘기했어요.
2: 아, 저요?
1: 네, 저는 결혼이요.
2: 아, 결혼이요? 저는 네. 휘준이의 하극상 말고 테디의 네. 진행은 압권이었다. 테디의 복면가왕은 압권이었다. 뭐 이런 거 있네요.
1: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되나요?
2: 그러니까요. 일부러 좀 평소에 잘 하시라고.
1: 네. 네네네.
2: 김미주님 나진 하나 상황극 안 시켰으면 어쩔 뻔.
1: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진짜?
2: 아까만 해도 뷔페 사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1: 저 들었어요. 들었어요.
2: 아,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해주세요.
1: 네네. 0375번님 98학번 아니 98년생 나순씨 매력 터진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라고.
2: 네.
1: 이거 봐요.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2: 다시는 이제 없게 휘준 우리 휘덕이를 오늘의 혼남은
1: 네.
2: 압권이었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한번 네. 제대로 잡돌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아, 회사 안 가야겠다.
2: 가실 거죠?
1: 아니 집에 가야 돼.
2: 네, 얼른 가세요.
1: 네 갈게요.
2: 예.
1: 네.
2: 자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이분의 무대도 압권이죠.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듣겠습니다.
1: 네.
2: 휘준 아나운서 우린 다음에 또 다시는 만나지 마요. 안녕.
1: 안녕.

0: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가 전하는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볼 건데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는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이 악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딸 초등학교에 내내 울려 퍼졌던 나는 문어 그 다음 꿈을 꾸는 문어 이거 맞죠? 요거 이름이 곧 장래인분이죠.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씨와 함께합니다. 라이브 무대까지 있대요. 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그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뚜기 카레, KB 국민은행,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정식품,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포스코 ENC,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0: 같은데?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산을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8시 15분 56초 지났는데요. 이 시간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곽지연 리포터.
2: 네, 나진 아나운서. 요 며칠 비가 내리면서 우리 비에 젖었잖아요.
1: 맞아요. 우수에 젖었는데.
2: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땀에 젖습니다. 머리 젖습니다. 머리, 신발, 양말 다 젖습니다. 네, 놀이기구 중에는 이게 압권이었죠.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오늘 낮부터는 많이 더워지겠습니다. 금요일로 힘이 되는 이웃 냄지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일부 서쪽 지역으로는 안개나 방무가 껴서 이게 흐린 날씨인가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오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또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위험 수준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다녀오실 때 모자와 양산 선글라스 잘 챙겨주시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 낮에는 서울 대전 28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영남 지역이 30도 이상, 그리고 모레는 전국이 30도 웃돌면서 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제6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일본 남쪽 해상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이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네. 아, 이렇게 날씨 개면 뭐 먹어야 돼요?
1: 오늘 날씨가 이렇게 갰잖아요. 그럼 네. 아까도 낮에 더워진다고 하니까 네. 뭐 이제 보통 냉면 먹자 이러던데 아. 그게 아니라 더 더운 걸로 가야 됩니다.
0: 아.
1: 더 더운 걸로 가야 됩니다. 아. 추어탕 같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추어탕, 삼계탕 이쪽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나요?
1: 오늘의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사전투표,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와 초과이익, 마지막으로는 캐나다 잠수함입니다.
0: 아, 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1: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사전투표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오늘

0: 부터 진행이 됩니다.
1: 예, 오늘 사전 투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사전 투표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전국 어디나 가도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유효한 신분증을 함께 지참을 해야 됩니다.
0: 예. 어렵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유효한 신분증 이게 뭡니까 이거?
1: 이제
0: 예.
1: 유효한 신분증은 이제 네.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뭐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치러졌던 선거의 경우에 신여권 그러니까 이제 녹색 여권 말고 파란색 여권 같은 경우에는 네. 주민등록 뒷번호가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 파란색 여권을 들고 가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제가 어제 선관위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선관위에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은 이제 생년월일로 안내를 하고 있어서 신여권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모바일 신분증 혹시 쓰시나요?
0: 예, 쓰고 있습니다.
1: 모바일 저도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쓰는데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는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이 안 되고요.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역시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네요. 근데 지방선거 보면 선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투표용지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요.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한 장이 더 추가돼서 총 8장을 받게 됩니다.
0: 예.
1: 이제 투표용지는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배분이 되고요.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뭐 구청장, 시장, 군수 선거가 이제 먼저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한 장을 더 받기 때문에 총 네 장을 먼저 받고 그 다음 투표를 또 하게 그 다음 투표를 하게 됩니다.
0: 예.
1: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고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0: 그 투표하러 기표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라는 거 있잖아요.
1: 이거를 매번 선관위에서 홍보를 하는데 네. 매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뉴스에 나오시는데 이제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 도장 뭐 필기구 등으로 찍으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이제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는 경우에도 무효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0: 예.
1: 아울러 인증샷을 찍을 때도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0: 인증샷 뭐 주의해야 돼요?
1: 이게 보통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투표소 건물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 포토존 등에서는 뭐 인증사진이 가능합니다.
0: 아,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건 괜찮고. 예. 근데 저희 딸이 선거 들어오면서 아빠 나도 들어갈래 하다 제지당했거든. 이런 네네, 거 안 되는 거예요.
1: 안 되는 거죠.
0: 같이 들어가는 거. 그렇군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 뽑혀서 국민들의 삶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전해주세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와 초과이익입니다.
0: 네, 성과급 두고 협상 오랫동안 벌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인만 남아 있었는데 임금 협약에 사인을 했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면서 노사 양측이 최근 임금 협약을 정식으로 조인을 했는데요. 이로써 이제 국민들의 큰 관심이었던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좀 큰 질문을 좀 남기기도 했는데. 는데 네. 바로 이게 초과 이익 부분입니다.
0: 어떤 질문인가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이게 표면적으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서 돈을 이제 번 삼성전자가 추가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건데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0: 그렇군요. 기업 이익을 배분하는 선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에는 다양한 주체가 모두 기여를 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 희생도 있었지만 경영진의 적절한 판단도 있었고요. 주주들의 투자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협력 기업들의 노력도 있었는데 또 이제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공급망 정책,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도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결국 각 주체들에게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문이 남게 된 거죠.
0: 그 주체 말씀하시니까 한 명만 노력한 건 아니고 다양하게 다 노력을 한 거 아니겠어요?
1: 예. 근데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을 꼽자면 기업이 이제 장기 성장을 위해서 뭐 장기 성장을 위한다면 이윤을 또

0: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 특히나 이제 이번 사태는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앞으로 다른 회사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이참에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도 조만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노동부가 당초에는 이제 다음 주에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토론회를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를 했다가 예. 오늘 이제 연기를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초과익과 초과 세수를 잘 활용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속해서 좀 관련된 걸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그래요. 예, 나만 잘했어 뭐 이런 것보다는
0: 다 같이 잘하는 거죠.
1: 다 같이 어떤 부분의 기회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키워드 알려주세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캐나다 잠수함입니다.
1: 와 이거 저도 궁금한데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 수주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도 뛰어든 지 좀 됐어요. 이거 알려주세요. 예.
0: 이제 우리나라가 캐나다군이 발주한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돼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결과가 다음 달 중에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이렇게 기업,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거 이유 말씀해 주세요.
0: 예. 이게 바로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0: 이제 캐나다가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 중인데요. 향후 20년에서 30년 정도 이어질 유지, 보수, 정비까지 이런 사업들을 감안하면 총 60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국회에서도 좀 지원 사격을 나선 상태인데 이게 국회의원들 모임 중에 한국 캐나다 의원연맹이 있어요.
1: 예.
0: 그 의원연맹 회장을 이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데 이 맹성규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예, 와 60조 원 규모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거 경쟁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좀 어떻습니까? 예,
0: 이게 가장 큰 경쟁자는 독일입니다.
1: 아, 독일.
0: 이게 수주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좀 취재를 해봤더니 분위기는 좀 50대 50 정도로 좀 보는 게 좀 적절할 듯 보이고요.
1: 예.
0: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경쟁 상대인 독일과 이 사업을 발주한 캐나다가 모두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나토군에 대한 위상이 냉전 종료 이후에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나토의 방산 네트워크나 유럽 안보 협력 체계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1: 예.
0: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큰 변수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뭐 월드컵에서 독일 이겨봤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내세운 장점 뭐가 있을까요?
0: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을 좀 뽑자면 이제 실체가 있는 장보고함을 보여주면서 내세운 실전 운용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독일 측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모델을 제시한 상황인데 이게 아직 설계 단계에 그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으로는 가격 경쟁력과 제조 역량을 또 꼽을 수도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다가 자동차 부품 산업을 포함한 산업 협력 패키지도 캐나다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1: 와, 이거 다음 주에 테디가 좋은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핵심 한 줄은요. 링컨의 명언인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아 이게 정말 총알처럼 쫙 빨리 확 지나가는 것 같네요. 좋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이니까 최기찬 기자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0: 제가 사실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
1: 네.
0: 농구 기자로 시작을 했었어요. 농구
1: 아, 기자.
0: 그래서 제가 농구 해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1: 그래요?
0: 대학 농구를.
1: 저랑 나중에 한번.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 굉장히 조금 낯설고
1: 네.
0: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는데
1: 마지막에
0: 보면은 네. 구원 투수로 좀 올라오셨잖아요.
1: 맞아요.
0: 저 또 기아 팬이니까 이렇게 승리를 거의 확정 지을 때
1: 예.
0: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남행열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희의 남행열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1: 아, 우리 기자님 연승 축하드리면서.
0: 아유, 감사합니다.
1: 남행열차 김수희님의 노래 들으면서 최기찬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가수 안혜은 씨와 굿모닝 FM 초대석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로 돌아오겠습니다.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8시 30분이 이제 지났네요. 교통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5: 네, 다음에 봬요.
6: 네, 오늘 아침 정체가 심한 건 아닙니다. 예상 시간 안에 대부분 가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제2경인고속도로의 정체가 좀 눈에 띄었는데 성남 쪽으로 일직 부근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안현에서 일직까지 7km 정도 정체입니다. 또 남동 일대도 양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서울 쪽은 신월 일대로 짧게 지체고 이어지는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여의도 쪽으로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에 차들이 좀 늘었는데요. 양방향 모두 홍지문 터널 중심으로 밀려 있고 성수 쪽은 정릉램프 부근에 고장차가 있어서 조금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전 시간 사고 때문에 밀렸는데 사고 처리되면서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자에서 성수 쪽으로만 정체 남아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렘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이분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한 곡 한 곡이 정말 묵직한 직구처럼 가슴에 꽂히는 기분이 들어요. 독보적인 싱어송라이터죠. 안예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안예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 테디가 있을 때 오셨으면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
1: 아,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0: 또 오세요. 꼭. 네, 또 처음부터. 예. 네네. 스페셜 DJ를 맡은 김다진이고요. 네. 아, 정말 저희 딸 초등학교 몇 년 동안 저 1, 2, 3학년 3년 내내 들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영접을 해서 영광입니다, 지금.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0: 아, 어린이 네. 여러분.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시작부터 환영 문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아, 6710님, 헐. 제 최애 가수 안예은 님이에요. 오마이갓 너무 환영해요.
1: 예.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최은영 님도 꺄 출근길에 안예은 님이라니 너무

0: 행복합니다. 7월 국립극장 공연도 예매해놓고 잔뜩 기대 중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네. 정말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1: 예. 예. 이 아침 대바람부터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축제 시즌이라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근데 바쁜 게 네. 너무 좋잖아요.
0: 아, 맞아요.
1: 네, 예. 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0: 전국적으로 서울도 가시고 전북도 가시고
1: 예.
0: 지역마다 좀 분위기 다를 것 같은데
1: 네.
0: 안예은이 떴을 때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곳은 어디였어요?
1: 저는 사실 지역보다도 어린이가 있는 곳. 어린이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계신 곳이 제일 뜨거웠습니다. 항상
0: 네. 운동회 그리고 이제 학부모 초청회
1: 네.
0: 뭐 다 있거든요.
1: 네.
0: 일단 이것으로 시작하면 일단 반응이 달라져요.
1: 아 맞습니다.
0: 네. 네. 정말 학부모며 뭐 학생이며 모두 다 좋아하는
1: 네.
0: 말 그대로 초통령.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바나나 차차 뭐 이런 것도 딱 나오면 그냥 너무 좋습니다.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제가 인사드렸었는데 아까
1: 네.
0: 그 작년에 보면 요즘에 축제만큼 핫한 게 야구장인데
1: 맞습니다.
0: 시구도 하셨잖아요.
1: 작년에
0: 예, 좀 어떠셨어요?
1: 정말 너무 떨려서 지금 또 영상을 틀어주고 계시는데 야 정말
0: 예.
1: 제가 연습 때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방향을 맞췄었고 선수분께서도 이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0: 네.
1: 제가 이때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멀리 갔고
0: 예.
1: 선수분들을 맞추지 않아서
0: 다행이다.
1: 다행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0: 이거는
1: 맞습니다.
0: 일단 그 홈플레이트까지만 던지시면 성공이에요.
1: 네.
0: 이게 사실 시구를 하셨다는 건 이미 셀럽이다. 이미 최고의 가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야구 선수들과 야구 팬들에게는
1: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예. 네. 입덕은 혹시 그 야구에 빠지진 않으셨어요?
1: 입덕까지는 안 했고요. 근데 다음에 야구장 갈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와 그다음에 다음에 갈 때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때도 좀 공부를 하고 가긴 했는데 다음에는 더 자세히 공부를 해서 더 재밌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또 가실 건가요? 혹시 또 와주세요 하면?
1: 그럼요.
0: 예, 이때는 예. 스트라이크 제대로 꼽는 걸로.
1: 네. 길이 넘는 시구들.
0: 예.
1: 네. 살짝 껴보고 싶습니다.
0: 예. 그 남아 있는 축제도 좀 알려주세요. 예.
1: 일단은 내일.
0: 네. 내일.
1: 네.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0: 바로 여기네요.
1: 맞습니다. 예.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제가 7년 만에 서거든요.
0: 예.
1: 신나는 노래들로. 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0: 예.
1: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 콘서트가 6월에 열리고
0: 우와!
1: 그리고 이제 얘기해 주실 건데
0: 네.
1: 신보가 감사합니다. 어제 딱 발매가 됐는데요. 반토막만 발매가 됐어요. 3주 뒤 6월 18일에 나머지 반토막이 또 공개가 됩니다.
0: 야. 그 말씀 이어받아서
1: 네.
0: 저도 웬만한 거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예, 그런데 제목 자체가 Deny.
1: 네.
0: 이거 일단 아니 시작하는 때부터 정말 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렬하다. 이거 어떻게 쓰신 건가?
1: 이거는 제가 상상하면서 보통 쓰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알면서 거부를 하는 거랑 모르고 이제 막 도망가는 거랑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의 상황에서 조금 상상해서 쓰게 된 노래입니다.
0: 아 그렇구나. 모르면서?
1: 알면서.
0: 알면서.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제목도 디나이다 보니까
1: 네.
0: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이 알면서 모든 거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뜻을 담은 단어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한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어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한글로 짓고 싶으셨던 거군요.
1: 네.
0: 근데 없어서
1: 네, 이걸 전부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1: 네.
0: 와 이게 되게 처음부터 막 쏟아내시는데
1: 예.
0: 이게 문화의 꿈 안예은 그님 맞나? 하면서 막 들었거든요. 저도
1: 감사합니다.
0: 예. 그러면 이번 신곡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신지 제2의 효자곡이다. 문어의 꿈만큼 더 터진다.
1: 저는 사실 문어의 꿈도
0: 예.
1: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기 때문에
0: 예.
1: 항상 그냥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편이었어요.
0: 맞아.
1: 그래서 그냥

0: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열심히 올라왔더니 내가 계단을 이만큼 올라왔어요. 네, 이 네. 느낌인 거구나. 네. 디나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그리고 강렬해요. 일단 음도 그렇고 노란 색깔의 앨범 그리고 뮤직비디오.
0: 네.
1: 요것도 정말 남달라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연기도 원래 잘하셨어요?
0: 아니요. 감사합니다. 노력했습니다.
1: 노력을 많이 하셨고. 네. 이 노란 머리는 어떻게 연출을 하신 거예요?
0: 저거는 이제 가발이고요. 네. 제가 20대 내내 금발로 살아가지고 제가 빨주노초파란 법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염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발로 연출을 하였고요.
1: 처음엔 정말 못 알아봤어요.
0: 그러실 수도.
1: 예. 네. 근데 이제 같이 미스터 선샤인 나왔던 네네. 이정현 씨 함께 하셨는데 네. 섭외는 직접 하셨나요?
0: 네,
1: 어떻게?
0: 직접 했습니다.
1: 제가
0: 이 노래 첫 줄 딱 썼을 때 그냥 이정현 배우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이 배우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예. 연락을 드렸어요, 직접.
1: 아, 그랬구나. 네. 예. 그러면 흔쾌히 응해주셨고.
0: 네, 너무 흔쾌히 응해주셨고 예. 정말 온몸을 던져서 연기를 너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굉장히 떨리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가 기억에 남는 거 없으셨어요?
0: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정현 배우님께서 그렇게 몸을 날려가지고 막 열연을 해주셔갖고 좀 다치셨어요, 촬영장에서.
1: 예, 괜찮으세요?
0: 근데 이제 정말 너무 괜찮고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셨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0: 네, 그냥 찰과상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네.
1: 그러면 이거 액땜이어서 대박 나겠네.
0: 아, 감사합니다. 대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 진짜 대신 해주셨네.
0: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배우님.
1: 예. 그러면. 아, 저희가 아침에 이거 대파랑 아이고 이미 그 목을 많이 풀고 오신 것 같긴 한데 대바람에 모셔놓고 이거 네. 노래까지 하라고 그래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0: 저는 라이브 시켜주시는 거 좋아합니다.
1: 이 강렬한 노래를 저 뒤쪽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들어봤는데 라이브로 한번 네. 요청해 주시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신곡 디나이를 들려주신다고 하고요. 이미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셨어요. 와, 저 이런 굿모닝 FM에서 이런 호사를 누립니다. 안예은 씨의 준비
0: 네네.
1: 되셨나요? 예. 디나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

0: 어떡하니?
1: 와, 여러분 맞죠? 네, 저거 진짜 장난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 감사합니다.
1: 저도 미쳤다고 할래요.
2: 아, 네.
1: 제 정신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들은 거 다 거짓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안예원님의 이거 라이브였습니다. 제 소감보다 우리 김주현님, 와, 라이브 미쳤다. 디나이 오늘 제 노동의 확정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와, 아직도 이제 숨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수리님, 예은님 라이브가 너무 시원시원해서 사무실 에어컨을 아이고. 껐어요. 감사하고 황홀합니다. 아, 덕분에 좋은 아침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7123님 음원 틀어놓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2: 죄송합니다.
1: 와, 공연 언제라고 하셨죠?
2: 6월 21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성신여대 운정 저기 예. 뭐지 캠퍼스 대강당에서 와, 합니다.
1: 이걸 네. 놓치면 안 될 것 같네. 네. 와, 정말 그렇습니다. 아, 저 침이 너무 그렇게 죄송해요. 와, 정말 열광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아, 정말 최고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숨이 다 차네요. 아. 예. 자, 곧 열리는 그 안예은 씨 단독 공연에 관한 글. 아, 이 라이브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너무 흥분했는데 바로 요게 SNS에서 아주 핫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제발 좀 더 넓은 곳에서 공연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에 큰 용기네요. 넓은 곳에서 양일간 공연하기를 저질러버렸습니다.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6월 21일 단독 콘서트 겹경사 예정돼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근데 자리 네. 넉넉하다고 하셨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끝에 정말 그
2: 네. 네,
1: 곡이 이렇게 남아야 있더라고요.
2: 정말 감사하게도 네. 저 글을 올렸을 때 이제 제가 정말 간절한 표정을 담은 그 셀카를 몇 장 같이 올렸는데요. 그걸 봐주시고 많이 또 와주셨어요. 티켓 사주셨고 그래서 네. 20일은 말씀대로 정말 끝에 조금 남아있고요. 21일은 조금 더 쾌적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아직 앞자리 조금 남아있거든요. 예. 그 옆이긴 하지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와주십시오.
1: 예.
2: 네.
1: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와주시고요. 예, 데뷔 또 10주년이시라고 해요. 좀 어떠세요?
2: 네, 제가 이렇게 음악가 나이로 10살이 됐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 자릿수로 나이가 딱 넘어왔다는 기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음악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큰 복이고 그걸 지금 10년 동안 했다는 것 자체도 좀 꿈 같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음악가 안예은을 10살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음악가 안예은의 10살. 야, 혹시 뭐 특별히 준비 중인 거 좀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는 한에서?
2: 네. 예. 일단은 원래 제가 이제 10년 동안 같이 했던 밴드가 항상 있었어요. 제 공연에 항상 있었으나 조금 더 내보이고 싶어서 이번에 포스터에 아예 얼굴을 다 박아놨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코러스 친구들이 옵니다. 정말 파워보컬 여성 코러스 분들이 또 오시고요.
1: 예.
2: 그래서 빠방한 라이브 2시간 이상의 예, 차력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1: 와, 난리 날 것 같아요.

0: 이칠님도 콘서트 너무 기대돼요라고 하셨는데, 아, 네. 그러면서 혹시 문어의 꿈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냐고. 아들 최애 곡이시라고.
1: 아, 네네네.
0: 예.
1: 자, 콘서트에서 또 이렇게 문어의 꿈 반드시 부르니까요.
0: 오, 와,
1: 이거는 안 부르면 안 되는 노래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한 소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부탁드립니다.

0: 나머지 들으시는 걸로 해볼게요.
1: 네. 이것도 들을 수가 있군요. 이 소중한 곡도.
0: 네.
1: 아 근데 정말 스펙트럼도 다양하고 이 초등학생부터 그 어르신들 좋아하는 그 약간 그 원래 사극 느낌의 노래까지 네네.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와 네. 남녀노소도 느끼고 네. 들으실 수 있고 그 희로애락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6월 18일부로 모두 공개가 되는 그 신보를. 아마 거의 다 부를 거예요. 그래서
1: 진짜요?
0: 네, 네.
1: 와.
0: 그래서 그 신보의 라이브도 또 들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기대돼요. 저는 네. 이번에 나온 거 중에 반만 들어봤거든요. 일부러 남겨뒀는데.
0: 네.
1: 그렇게 하나씩
0: 네,
1: 다
0: 네, 들어보는 재미. 네.
1: 그날 그날은 다 들을 수 있다.
0: 네.
1: 그리고 예은 씨 SNS에 재밌는 일이 재밌는 글이 많다고 해서 예은 씨 사진 보고 안색 걱정하는 한 네티즌 글에 이런 댓글을 직접 달으신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색은 이제 너무 더워서 핏기가 없어진 상태에 제가 여름에 정말 약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몸에 좋은 것이 딱히 없기도 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느낌 막 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0: 이게 네. 그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공연 홍보글에 붙어있던 사진을 보시고 남겨주신 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아토피 때문에 팔에 흉터도 많고 이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1: 네.
0: 이렇게 한 번씩 댓글을 남기곤 하여요.
1: 아유 네. 그렇구나.
0: 네.
1: 지금은 괜찮으세요?
0: 지금 정말 안 괜찮고요.
1: 안 괜찮아요?
0: 버티고 있습니다.
1: 아유, 어떻게
0: 네. 전국의 아토피 환자 여러분 정말 화이팅입니다.
1: 아유 네. 어떡해요. 예. 근데 궁금한 거는 또 이렇게 평소에 팬들과 소통 자주 하시나 봐요.
0: 제가 사실은 핸드폰을 안 볼 때는 정말 너무 안 보고 SNS 안 할 때 정말 너무 안 해서
1: 네.
0: 이걸로 친구들한테도 잔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한번 잡았을 때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보니 그때 이제 몰아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좋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든 팬들에게는 안현 씨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열려 있네요. 성공한 덕후가 될 수
0: 네,
1: 있는.
0: 네, 네.
1: 그 타임은 언젠지는 모르고.
0: 그렇죠. 네.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런 강렬한 곡도 있지만 문어의 꿈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번 곡 중에 나이라는 곡도 있고.
0: 네, 네.
1: 그 결혼식장 섭렵했던 교복에서 네. 부케까지도 있고.
0: 감사합니다.
1: 뭐 상사와 뭐
0: 네.
1: 여러 가지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이거는 안예은으로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냥 그때 이런 이야기를 써봐야겠다 해서 썼던 것들이
1: 네.
0: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목소리도 네. 그렇게 다양하게 내시는 것 같아요.
0: 목소리는 제가 아무리 곡을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도
1: 네.
0: 목소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게 다르게 들리지가 않겠다 싶어서 한 3년 전부터 간헐적으로라도 보컬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1: 지금도 받으신다고요?
0: 원래 제가 그러니까 노래를 정식으로 네. 배운 적이 없었어서 소리를 쓰는 법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배우고 있어요. 네.
1: 와 말도 안 돼. 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군요. 예. 야 오늘 정말 독보적인 싱어송라이터 이제 공연을 막 앞두고 있는 안예은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그러면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0: 사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김나진 아나운서고요.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가수 안예은 씨와 함께했는데요. 유옥주님께서 등교시키는 찬이에요. 안예은 씨 나오니까 아이가 지각하고 있어요.
3: 빨리 학교 네. 등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예. 네, 네. 학생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안예은 씨가 직접 얘기했어요. 네. 오늘 학교 가세요.
3: 화이팅.
2: 안성일님은 아토피는 비름나무.
3: 비름나물 예. 예. 아우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2: 찾아보겠습니다. 예.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건 처음이네요. 예은 씨 오늘 어떠셨어요?
3: 너무 환영해주시고 환호해주시고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6월 18일에 또 2차 공개가 되니까 그때 네. 한번 더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2: 아, 네. 여러분 장담합니다. 제가 거의 다 듣고 왔거든요.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예. 정말 안예은 씨와 함께해서 더욱더 스페셜한 DJ였던 것 같고요. 안예은 씨의 공연도 굉장히 기대되고 저도 인사드려야 되는데 역시 테디가 이 자리에 주인이다. 저는 테디 휴가 갈 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예은 씨도 혹시 나중에 네. 한번 또 와주세요.
3: 아 불러주십시오. 얼마든지 너무 불러주세요.
2: 예. 네, 네. 저 딸한테 많이 자랑할게요 오늘.
3: 네 그럼요.
2: 안예은 씨 많이 네. 감사합니다. 만났다고. 네. 예. 자 내일과 모레 주말은 언어 유희 코너지기 이휘준 아나운서가 스페셜 DJ로 찾아옵니다. 저는 일요일 낮은 뮤직 시간에 게스트로 함께할 거고요. 주말에도 굿모닝 FM 들어주시고 그럼 안예은의 문어의 꿈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예은 씨도 같이 인사해 네. 주세요. 여러분
3: Have a good day.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해주세요.

0: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첫 곡은 저희가 하루 전날 미리 정해서 아침 가족들한테 이제 퀴즈로 초성 가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문자 참여하신 분들한테. 아니 근데 노래 가사를 온전히 보여줘도 맞추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초성만 보고도 맞춰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2108님, 아내가 저한테 풀어보라고 보내줬는데 단번에 알았어요. 이거 은근히 재밌습니다. 1054님, 어디서 많이 본 초성이다 했는데 이거였군요 라고. 아, 정답 맞히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 곡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건 제가 좀 쑥스러운 것 같아서. 자, 정답곡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해놨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